0: 현장에 섰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국경절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건강인 것입니다. 건강해야 명절도 즐기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경절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돌아온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 국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복병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젠장호는 창곡도를 따라 아계만에 온 시간은 길지 않으나 욕기 사중전의 로선을 잘 집행한 덕분에 상황이 금방 나아졌다고 말했다. 1931년에는 군사가 3만 명으로 늘어나 홍군 4방면군을 조직했고 4대 전역을 치르면서 정규군 40개 탄에 이르는 적군 6만여 명을 무찌르고 총지휘를 비롯한 사장, 여장 여러 명을 사로잡았다. 이로써 아게반 소베트 구역은 인구가 350만을 넘어섰다. 진창호는 신이 나는지 얼굴에 흡족한 빛이 물러녹았다. 장문 전이 물었다. 더자네, 황관을 칠 때 직접 비행기를 타고 폭탄을 던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예, 물론 사실입니다. 진창호는 한껏 달아오르는 목소리로 그때 일을 들려주었다. 전투에서 독일제 비행기를 한 대 빼앗았는데 비행기 조종사도 같이 홍군으로 넘어왔다. 그들은 그 비행기를 새로 칠한 다음 이름을 레닌호라고 짓고 몸체에 레닌이라는 글자와 붉은 별을 그려넣었다. 황한을 칠 때 적 69사 사장 조관영은 수십 일이나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투항하지 않았다. 그들은 레닌호를 직접 전투에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총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본대를 보여주기로 하였다. 적기에 폭격을 당한 기억만 수두룩한 사람들인지라 홍군의 폭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번에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진창호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비행기가 이륙할 무렵에 제가 탔습니다. 곁에서는 모두 정치위원 동지가 어찌 비행기를 타고 폭탄을 던질 수 있느냐면서 안 된다고 말렸지요. 하지만 저는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정치 공세다 하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침 눈이 온 뒤라 날씨가 맑고 햇빛이 찬란해서 아래가 아주 똑똑히 보였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하늘에 오르자 수많은 전사들이 신이 나서 모자를 공중에 던지면서 꽁충꽁충 뛰었지요. 적들은 우리가 황한 상공에 이르렀는데도 멍청하게 자기네 비행기인 줄 알고 있어서요. 비행기가 날개를 기우뚱하자 제가 박격포 포탄을 잇따라 내던졌습니다. 아래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더군요. 비행기가 한 바퀴 빙 돌고 날개를 다시 기우뚱하자 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적들은 자기네 비행기가 목표를 잘못 잡은 줄 알고 야단을 피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전물을 잇따라 던졌습니다. 빨갛고 파란 선전물이 황한 하늘을 뒤덮자 그제야 적들은 우리 홍군의 비행기가 머리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절망한 적들은 얼마 뒤 포위를 뚫으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 손에 끝장이 났습니다. 장문천은 흥미롭게 들었다. 이처럼 용감하고 패기 있는 모스크바 동창이 대견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너무 위험해. 장문천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요. 진창호가 웃으면서 반박했다. 전쟁 자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일이란 없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늘 자네의 위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지. 한 방면군의 정치위원인데 말이야. 참, 낙포 동지, 동지도 잘 아실 텐데요. 진창호의 말투에는 제법 로리란 맛이 배어 있었다. 전선에 서면은 지원의 모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지휘원이 앞서 나가 기관총을 쏘는 것은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데일수록 그렇게 해야죠. 돌격을 하기만 하면은 호랑이처럼 용맹한 우리 부대의 정신력이 바로 그렇게 길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장문천은 입을 다문 채 웃기만 하였다. 그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은 진창호는 한껏 들떠 눈을 반짝이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사방면군은 아기원 근거지를 떠나 삼천리를 떠돌면서 부대가 큰 손실을 입어 나중에는 만 4, 5천 명밖에 남지를 않았다. 하지만 전선소비트 구역을 새로 세우면서 금세 병력이 8만으로 불었고 소비에트 구역 인구가 500만으로 늘어 중앙소비에트 구역에 퍼금가는 근거지가 되었다. 이 기간에 그들은 자체로 3면포위 공격과 3차례 도벌 그리고 6갈로로 조여오는 포위 공격을 물리치고 적 13만 명을 무찔렀다. 20만에 달하는 사천 군벌이 6갈래로 나뉘어 조여올 때는 10달 동안 힘든 싸움을 해야 하였다. 하지만 마침내 적군 8만 명을 섬멸하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진창호는 렴름한 기세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장군답게 자신감을 내비치였다. 장원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놀라운 성과야. 사방명군 동지들은 정말 당당하게 잘 싸웠더군. 종석의 칭찬을 받은 진창호는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해 하였다. 이 모든 게 국도 동지 지도력 덕분이죠. 국도 동지는 정말 능력 있고 패기가 넘쳐 큰 일을 맡을 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국도 동지를 놓고 롤이란 기회주의 사람들 쑥덕거린다죠. 결국 이 얘기로군. 장문천이 안경놈으로 진창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마땅치가 않았지만은 종석이로서 당의 원칙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쑥덕거리는 것이 옳지 않지만은 국도동지도 결함이 있어. 종단고비에서 여러 번 균형을 잃었지. 균형을 잃다니요? 진창호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장문천은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균형을 잃었다고 말한 거는 근본적인 노선 문제에서 장국도 동지가 때로는 좌, 때로는 우로 흔들렸다는 얘기야. 이 자리에서 따져보았자 별 소용이 없는 문제라는 게 불보듯 뻔했지만 오래전 가깝게 지내던 아우를 생각한다면 몇 마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대혁명 시기 장국도가 처음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모아 통일전선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다가 통일전선이 이루어지자 진독수 편으로 간 일을 예로 들었다. 젊고 혈기 넘치는 진창호는 곧장 장문철의 말허리를 끊었다. 그건 모두 다 지나간 일이죠.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이 싼 성과를 잘 보아야 하고 곁가지가 아니라 큰 줄기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 동지는 제3국재당의 편에 서서 우리 중국 공산당 6기 사정전의 노선을 충실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도 동지가 이끄는 부대가 8만여 명으로 늘었으니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았지요. 제가 주제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국도 동지는 군사위원회 조석을 맡더라도 얼마든지 잘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장문철은 더 말을 섞지 않았다. 얼굴이 금세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미끄러져 내리는 안경을 들어올리면서 생각하였다. 오늘은 성과가 없겠군. 장국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하지 않은 게 낫겠어. 장문천이 억지로 웃으며 말하였다.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지. 국도 동지는 이미 전국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네. 영웅이 자기 힘을 뽐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우리는 하루빨리 송분을 치는 일이나 얘기해봅세. 아래의 지휘원들이 모두 마음이 급하거든. 저라고 왜 급하지 않겠습니까? 진창호의 말투가 좀 딱딱해지었다. 제가 서총 지휘와 같이 국도 동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조직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당장 칠 거라고 하면서 송분을 치는 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조직 문제라면 풀리지 않았나? 국도 동지를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했으니까. 장문천도 말투가 거칠어졌다. 진창호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웃었다. 국도 동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한 개인의 지배 때문이 아니라 전체 조직 구성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요. 장문천은 말문을 닫았다. 동창생이자 한때는 형제나 다름이 없이 지낸 진창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삼키었다. 서로 뜻은 분명히 밝히었다.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주 앉았지만은 설사 더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른 뒤에 다시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점심은 옥수수떡에 단촐한 채소 몇 가지가 올라왔다. 넘치는 대접이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저마다 딴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시답잖은 말들만 주고받았다. 장문천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진창호는 양털로 짠 두꺼운 옷감을 들고 나와 웃으면서 말했다. 낙부동지, 이걸 유영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곳 특산품인데 북쪽으로 가게 되면 쓸모가 있을 겁니다. 장문천은 마다하지 않고 호위병도로 받으라고 하였다. 장문천은 언짢은 기분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로선 문제로 등을 지게 되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쓸모가 없는 거로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 생각 저 생각하는 사이에 소화산채에 이르렀다. 모태똥이 나뭇잎 담배를 손에 쥔 채 마을 어구를 거닐고 있었다.
1: 낙보, 어때요? 얘기가 잘 됐습니까?
0: 모태똥이 걸음을 멈추고 기대에 차서 물었다.
1: 실망입니다.
0: 장문천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1: 마음에 당이나 진리는 없고 어느 개인만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송문을 치는 일은 동의했고?
2: 진창호는 말로는 동의한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한 다음에 다시 보자더군요.
0: 모태똥은 피우던 담배를 획 내던지었다.
1: 전국도가 총정치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무슨 조직을 새로 꾸린단 말입니까?
2: 그들은 중앙정치국과 중앙위원회를 몽땅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0: 모태똥은 발끈 성을 냈다.
1: 이건 협박입니다. 당이 어려울 때를 틈타서 협박하는 거란 말입니다.
0: 그는 버릇처럼 손을 허리에 지르고는 소리를 질렀다.
1: 물론 협박이죠. 정치의 협박이죠. 장국도가 치기 싫다면 1군단, 3군단을 보고 치라고 하면 됩니다. 북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0: 모태똥이 사납게 화를 내자 장문천이 곁에서 다독이었다.
1: 백동동지, 역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의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을레동지를 불러

토론해봅시다. 저만치서 2, 30명쯤 되는 홍군 소분대가 다가왔다. 다들 먼지투성이에 군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한 사람이 자루 두 개를 얹은 새까만 모우를 끌고 있었고 뒤로 양 4마리가 따르고 있었다. 양식을 마련하러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는 전사들 같았다. 모태똥과 장문철이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서 권총을 차고 있던 청년이 달려와서 경례를 부치었다. 종아리가 훤히 드러난 반바지 차림에 조그만 집신을 신고 있었다. 앞섭 단추가 두 개나 떨어진 데다가 앞자락은 가시에 찔려 찢어졌는지 너덜너덜했다. 모태똥은 그 곱상한 얼굴이 낯익었지만은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물었다. 누구더라? 모수석 동지 절 모르시겠어요? 앵도입니다. 앵도. 리앵도가 눈을 가늘게 일그러뜨리며 곱게 웃었다. 동지가 정말 앵도라고? 어? 모태똥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예쁘장하던 사람이 이 모양이 되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긴 머리칼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이곳 사람들처럼 새까맸다. 다리는 성한데가 없이 온통 상처투성이였다. 살짝 봉긋하게 솟은 가슴과 집신에 조그맣게 달아맨 빨간 술이 아니라면 여성 동지라는 걸 믿기 힘들 지경이었다. 모태통은 마음이 아파 그대로 얼굴을 돌리고는 한참이나 말문을 열지 못했다. 이렇게 추운데 왜 반바지를 입고 있어? 온산이며 숲속을 헤집고 다녔더니 바지가 갈기갈기 찢어졌네요. 그래서 아예 잘라서 붕대로 써버렸어요. 리앵도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요? 진작 이들이 소굴이 된걸요. 전에는 여자들끼리 잡아주곤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아예 손가시에서 싹 잘라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또 자랄 테니까요. 그러고는 별일 아닌 듯 웃었다. 리앵도와 함께 온 대원들은 지친 발걸음을 옮기며 떠나갔다. 양식을 실은 모우와 양면마리가 천천히 뒤를 따랐다. 장문천이 물었다. 저 모우와 양은 모두 사온 거요? 아,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동지들도 여럿이 희생이 됐습니다. 김우래 동지도 전사했고요. 뭐요? 김우래도 서장 병사한테 당한 거요? 어? 아니요. 굶어 죽었습니다. 모태똥은 얼굴이 까맣게 어두워지더니 중얼거리었다. 그 채우기 힘든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굶주림과 추위, 분장은 뒤로 하고 세월만 흘러간다. 하지만 홍군의 적들은 쉬지 않고 새로운 포위망을 짜놓았다. 아픈 죽음의 초지이다. 길은, 전진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홍군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8월을 맞았다. 6월 12일에 두 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한 달하고도 20알이 지났고 6월 26일 양하구에서 회의를 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송번 작전 계획을 두 번이나 세웠지만은 모두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주내 각 신학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약각에는 이렇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OTC 국약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본 제품 초원청심환은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이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선 야득게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 곽을 싸면 한 곽을 물어다 드리고 9곽을 싸면 3곽을 물어다 드리고 18곽을 싸면 6곽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3곽의 한 곽은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9곽의 3곽은 바로 한 개 치료 과정 넉 달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8곽의 6곽은 8달 2개 료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구적인 이런 특점을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비례가 높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은 왔다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또 여기서 지방에 계시는 분이 붙여보내거나 지금까지 해관을 지난 데는 다른 문제점을 초래할 이유가 없겠지만 해도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초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생활에 진출하

0: 하시는 분들은 량을 좀 많이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부치거나 이래지만 해도 이 중약으로 조성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금지품이란 게 금반상에게 포함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우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초운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이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인데 폐경락은 늘 곁들여 이야기하는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합니다. 역시 폐경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 가운데 산소의 포화도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폐경락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심장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갔다 돌아오는 기혈을 보충해주는 힘있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도 역시 이 폐경락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우리 반복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룩골까지 아파나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 심폐열이 심한 이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서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정훈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전문가님 좋은 청심환을 한동안 먹었습니다.
0: 예.
2: 이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그 다음에 기침이 자꾸 납니다.
0: 심폐열이 심한 증상입니다. 기침 나는 거는. 예.
2: 예. 그리고 저는 가면 입안이 쓰고 입이 마르고 아픈 자꾸 합니다.
0: 산소 부족. 예예 예.
2: 자지 못한 거죠.
0: 그렇죠. 장이 힘들어. 예. 심장병이 종합적인 증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에 속합니다. 심장병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2: 예, 그렇지만 나 그 몰랐는데 그렇지. 그래 한동안 약 먹었는데. 아이 차차차차 한 달도 되기 전에 남는 증상이 남는지 알립니다. 중약인데 이게 정말 효과가 빠르네요.
0: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2: 예, 그래, 주명과 뭐, 어저는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 내 주명과 뭐, 이 활동이 좋을 중에 또 아웃가고 이래. 배달을 받자 그럽니다. 앞으로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예, 예.
2: 완전히 나을 때.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수고하셔.
0: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초원청 심하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3: 예, 나는 이 심장이 대단히 나쁘다면서 항상 이 숨이 찬 데다가 또 가래가 자꾸 생기고 바다도 또 인차 생기고 그러면서 숨을 자꾸 오니 막는 이런 피해가 많더라고요.
0: 아, 예예.
3: 예. 이래서 이 좋은 청심환 쓰기 시작했는데 야 숨 쓸수록 벌써 좋아진 게 알겠나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예. 이 자연적으로 벌써 얼마 있어서 벌써 나으니까 내 몸에 맞는다 말입니다. 이 약은.
0: 그렇죠.
3: 그래서 내가 도우니까 지금 이 우리 저 누이 내세가 어제 80 넘었는데 걔네 이 고집 세다마매 약 어딘가 약 알 수
0: 접사해야죠. 예예.
3: 예. 그래서 내가 저기 이 좋은 청심환 내가 쓰고 내가 좋으니까 직방에 누이기를 선전해서 이랬었는데 써서 벌써 한 달에 약간 푸나까네 그래서 벌써 숨이 주 열기지 가래 그렇게 성화되게 성화돼야지 이 껌에 피가 자꾸
0: 이 껌에 출혈 생기던 게 지금 나서 그렇죠.
3: 예. 이래. 그러면서 입에서 냄새나게 씌지. 물그려놓고 몸도 거두기 바쁘지. 이래니까 이거에서 공고해서 굉장히 지금 그 증상이 어제는 또 석 달 썼는데 그 증상 다 사라졌다만 합니다.
0: 그렇죠.
2: 예, 예. 그래, 내가 어제, 어제

0: 자식 때도 이거 한국과 돈을 버는데, 야, 떡국 먹으면 돌아갈 때 계속 쓰라고. 다이 놓고 쓰라고. 그거 그렇게, 그, 저기, 젊어서, 젊어서는 내 배우 내면서 배우가 돌 때라고. 그놈은 그래서 죽는다고 내 그래.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니 이 증사가 다, 그리고 내가 또 한국에 지금 동사에 있는 게 가도 진짜 나빠서. 그래, 내 지금 이 약을 이번에 여자가 배달받아서 지수가 오래되는데 간에 또 논다만, 그래서 예. 이때가 배달을 해서, 예, 이거.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예, 18가게 6가구를 물으러 줍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0: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가족은 좋은 정신만 쓰는 가족입니다. 우리 고모 둘이, 네, 그저 형제들도 예, 그래서 예, 진짜 대력이 돼 그런지 어째 그런지 우리 큰 고모는 또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그저 풍도 오고 그저 이 심장대도 그래고 그저 감기만 오면 그저 헐헐 하고 숨 쉬지 못하고 예 앉아도 멀어진다 그저 숨쉬도 그저 바로 그래지도 뭐 이래 몇 분을 서고 있다가는 또 앉아있고 앉았다가는 또 서도 매잠질합니다.
1: 그렇죠. 예, 그래나. 눈 불편하니까 예, 그런 거죠.
3: 거기서 가랑가랑가랑하고 예 그저 폐렴이 그런가 병원에 가서 맨 검사하면 폐렴도 그게 없단다. 그런 게 그렇단다.
1: 심폐혈이 심한 증상인데. 예.
3: 청약도 많이 먹고 댄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래 내 좋은 정신만 고모 내 좋은 정신만 가지고 그래서 먼저 대학을 지켰는데 예. 이빨이랑 그렇게 아프던 게 그러고 예. 그런 이빨에서 냄새랑 그렇게 나던 게 그게 지금 하나하나 소실되고
1: 예.
3: 그렇게 붓기가 그렇게 유리처럼 바짝바짝 거리던 그거를
1: 수정이 빠지고
3: 예. 몸이 아까빠진답니다.
1: 예.
3: 그리고 얘 소화가 잘 되고 밥도 먹기 잡던 게 밥을 잘 잡수고 혈압도 소리 잘 되놓거나 영도 탄다. 그래서 얘 정신에 아 계속 받아서 아홉각 받아서 그래 장기적으로 쓸려서 그랬나.
1: 아 그렇게 하셔. 예, 저희들 방송 청취하는 분들 가운데서 좋은 청심환을 복용하지 않은 분은 거의 적을 겁니다. 제가 시장 조사해봤는데 이 제품 자체는 20년 동안 제가 강의한 시간만 해도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깊은 뇌해와 깊은 효과로 인해서 열심히 견제한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 이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아, 늘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나는 심장에 좋지 못했죠. 이게 다 여기 속이 잘 올라오세요. 답답해서 몇 번 깨어났댔습니다.
1: 예.
4: 근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
1: 예, 잠 잘 잔다, 그렇죠.
4: 자기 넘던 게 이제 80으로 정다 이제.
1: 아이고, 리상적인
4: 예.
1: 심률입니다.
4: 그 다음에 저기 계단 오르내릴 적에는 소음 차서 몇 번을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4: 예. 확실히 이야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1: 예.
4: 다른 데 약은 많이 써봤지만 효과를 못 봤는데 이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1: 그렇죠.
4: 저기 다섯 달 좀 남았었는데
1: 어.
4: 많이 좋아졌습니다.
1: 효과성으로 해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예.
4: 그래서. 나 지금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혹은 배달전화번호 33-5번 연락해도 됩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이거 쓰는 화면 어째 썼는가 하면 밤에 잤다는 게 가슴이 자꾸 키워서
1: 예.
5: 자지 못해서 왼쪽 가슴이 그러면 또 오른쪽 앞으로 키워서
1: 아 그러면
5: 예. 그래 이 약을 썼는데 그리고 또 그 밥도 잘 못 먹어요.
1: 예. 아, 소화도 잘 안 되고
5: 예. 예. 밥도 조금 먹지 않고 이제 배 부르면 먹지 못해요.
1: 그렇죠.
5: 그리고 또 밤에 잠 또 못 자든 잠 잘 자든 소주보다도 할지나 하면 여지도는 안 했어요.
1: 아, 그러니까 잠 다 자는 거죠.
5: 마이 감고 두고 있네.
1: 아, 예.
5: 그래, 내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1: 아, 그렇죠.
5: 그래, 저기, 그저 김가 또, 아, 한국에서 우리 저희 봄이 친구

0: 전화하세요. 제가 할게요.
1: 예. 그렇게 하셔. 예.
0: 난 내게 이게 맞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묻겠어요.
1: 아, 예.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효과도 빠르고
1: 효과 빠르죠.
0: 반응이 어떻게
1: 됐다. 아, 부작용이 없죠.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길게 그리고 비례수가 높을 정도로서 심장병 환자들은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선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 자체가 7, 80, 60세 그 이상 되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제품은 아주 유효적인 성분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선생님 아주 좋은 효과를 반영하시고 그랬는데 견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0: 1년 9달 거의 돼요.
1: 아,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끄떡 다른 부작용이 없죠.
0: 예, 다른 부작용이 없어요. 지금.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그런 특...
0: 그것도 뭐, 그건 인자 없어졌어요.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난 내게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묻겠어요.
1: 아, 그렇게 하셔. 건강하세요.
0: 예,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지에서 봉양하시면서 그 효과성을 그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이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 기후가 변할 때에다면 더운 그 계절에서 찬 계절로 들어올 때에다면 기침을 담아두고 합니다. 곁사람이 듣기 힘들 정도로 벽이 보기 흉할 정도로 가래를 뱉고 기침을 대고 하고 이래서 기침약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 어지간한 그 기침약을 뭐 한독이나 썼을 겁니다. 그래도 좀 낫는 것 같다도 또 나고 나고 하는 거 제가 주위 조사를 해보는 가운데 그런데 이 제품 자체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벌써 세각의 환각 주는 거 복용하기 시작하니까 한 3주가 되니까 가래 소리가 적고 기침 소리가 적고 하던가 그걸 다 복용하는 사이에 어쩌다 기침을 뭐 사흘에 한 번이나 하지 지금 기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걸 받더라도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심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은 기침을 담아두고 하거나 가래가 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입이 말라서 내가 당뇨가 아닌가 입이 너무 써서 뜨거워서 내가 이게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입에 너무 모진 냄새가 나서 구강 청소가 문제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대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모두 심폐열이 심한 증상에 속하는 겁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이 좋은 해결책으로 되어 있으면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초원 청심환은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몽약에 속하게 되는데 몽약은 우리 지구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망망한 대초원에 오염이 없고 광선을 충분하게 받는 차원에서 이런 그 약재들로 조성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40대 그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심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해결하는 데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라고 하죠. 아스피린 장염편 100mg 아침에 일어나 식전 1시간 전에 물론 뭐 위출혈이 없거나 혹은 뭐 뇌출혈 위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Q10 이걸 꼭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Q10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제품하고 치료제품, 보건제품이면 됩니다. 가격이 더 쌀 겁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위유라 하죠. 어간유라 하는데 이 세 가지 제품은 뭐 심장병이 있든 뇌혈관 질병이 있든 다른 질병이 있든 망라해서 기본 기초제품으로 드는 걸 중심으로 권합니다. 만약 아스피린 장염편이 잘 맞지 않는다면 아토바 타딩이라든지 루이스바 타딩이라든지 타딩레이를 두는 게 좋습니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타딩레이 가운데서 아토바 타딩은 깡궁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됩니다. 루이스바 타딩은 성궁도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래서 아스피린 장염편이 맞는다 하면 그건 뭐 신약 딱방에 가서 99만 내면은 평생, 쉽게 말하자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물어다 들 수 있습니다. 한번 99만 내면 평생 들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심장 관리, 그리고 뭐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노화 과정에서의 세포의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보충 제품으로서 아주 잘 어울리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다 합해도 그건 돈이 얼마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청심환을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좋은 건강한 심장과 더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3: 네, 그 김효인 심장을 전화기 잠을 못 자던 게 조심하자 순간부터 그 잠을 잘 잡는다.
1: 아, 그럴 겁니다. 예예예. 예, 예. 3325번 연락하세요. 배달 전화번호입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해결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심장병의 핵심은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정맥이라 하면 보통 우리 정상적인 심률은 1분에 60차 부서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면 되는데 영화범위는 1분에 60차부터 100차까지 영화범위에 속하는데 우리는 보통 60차 부서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50몇 차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가강해야 됩니다. 40몇 차 1분에 그리고 뭐 1분에 100, 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분에 40몇 차나 42차 이렇게 되는 분은 심장내과에 가서 몇 번 연속 이렇게 된다면 치부치를 열어야 할 겁니다. 이거는 큰 심장의 외계의 힘을 이용해서 심장이 박동을 하게끔 전기 힘으로서 심장 박동을 시키는 일종 기계적인 치료 방법, 의료기계에 속하는 이런 치료 방법에 속한데 이전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해도 40몇 차였는데 42차였는데 보온 제품을 드시면서 기초 제품을 드셨는데 후에는 지금 심률이 65차, 66차 이 정도까지 올라왔답니다. 몇 번 검사했는데 다 이렇게 되니까 병원에서 치부치를 여치 말자 이렇게 결론 줬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협심증, 신저통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심장은 왼쪽 앞가슴이 있는데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르골까지 아파라는 게 협심증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사통으로 생기는 일종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관상동맥이 막힌 퍼센트 정도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오늘부터 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내 나이에 이만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인정할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제일 적어도 40% 막혔습니다. 4, 50% 그 이상으로 막혔습니다. 40 내지 70%는 중도로 막혔다. 중도 두세, 중하게 막힌 거는 70 내지 90%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00% 막히게 되면 주자도 못합니다. 중하게 막혀서 병원에 실려갔다면 당신은 자연적으로서 주자를 권연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방법이 없어 하는 그때 당신을 구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주자를 하게 되는데 일단 주자를 하게 되면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 같은 걸 허추공사 못한다 말입니다. 그 허추공사라는 자기마다이 너무 세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뭐 바지띠꼬리가 금속인데 빼지 않고 고리만 풀어놓고 거기 누워있으면 내가 깔고 누웠는데 그 고리가 쭉 당겨와서 그 MRI 기계 천자에가 떡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 그 MRI 같은 거 하거나 몸에 혹은 어디 골절이 생겨서 금속 같은 게 그 있거나 이랬다면 MRI 보통 이런 거 다 MRI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MRI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70% 이전에는 그 중도로 막혔기 때문에 보수료법을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실 뭐 원래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검사했는데 거의 접근하게 조금 더 지내보기시오 했는데 점차적으로 가서 검사하니까 주제를 안 해도 되겠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받았거든요. 바로 초원 청심환은 뭐 시간적인 국한성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처음에 여덟 달 두 개로 정은 꼭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셔야 되고 여덟 달이 지난 다음에는 가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자기 전에 차수를 조절하면서 두 번 하다가 한 번 하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알수는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수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효과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수를 보증하는 차원에서 차수를 조절하는 이런 차원에서 초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나는 혈압 치료를 하지 않고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요즘에는 물론 뭐 심박이 정상으로 된 거는 그거는 리얼하지만 내 심장병 치료했기 때문에 혈압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계속 정상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집에 지금 혈압계가 기본 뭐 쉽게 약방에 가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이걸 사놓고 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그래서 뭐 첫 달 지내보고 두 달 지내보고 세 달 넉 달까지 계속 정상이니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바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잠자기 힘들어지고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고 특히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초래하거나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쉽게 놀라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헤맨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심장에서 전달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모두 심장 공능이 이상으로서 이러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4: 초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네, 이제 누구나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위협하는, 그러나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하고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자외선이 피부에 어떤 경로로 침투하고 또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자외선이 손상된 피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침 일어나 거울 보십니까?
1: 뭐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뭐 거울 보는 건 일상에서
0: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아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1: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출근하다 보니까 네. 그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이미지 관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0: 근데 아침 딱 봤을 때 되게 만족해요?
1: 아침에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쏙 만족은 안 합니다. 예.
0: 자 이제 여러분 아침 거울 보는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 등산 다녀오신 거 좀 따끔거린다 뭐 이런 경우도 느껴질 수 있을 텐데 혹은 차량 운전 중에 뭐 왼쪽 팔이 오른쪽 팔보다 좀 아 거칠어졌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햇빛 속의 자외선이 만들어낸 변화들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너무나 선명하게 피부에 새겨지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자외선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담배나 성면과 같은 위험군에 자외선이 속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매일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우리 몸에 침투하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의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드니까 좋은 것 아니냐? 뭐 구름 낀 날은 괜찮지 않냐?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자외선은 구름과 안개를 뚫고 유리창을 통과하며 수심 30cm의 맑은 물도 가뿐히 우와, 관통한다고 합니다.
0: 정말 만만한 일 아닙니다. 네. 흐린 날에도 자외선 A의 강도는 맑은 날의 80% 그 수준이 도달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무실 창가에 앉아 업무를 보는 그 시간 또 운전하며 핸들을 잡는 그 시간에도 자외선이 피부세포의 DNA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외선이 피부에 엮이는 미치는 영향은 그게 뭐 급성 손상, 만성 손상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급성 손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광 화상, 즉 햇볕에 탄 피부입니다. 네, 따가움과 붉어짐, 심한 경우에 물집과 부종까지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1: 자,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만성 손상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파괴하여 주름과 처짐을 유발하고 기미와 잡티를 만들며 가장 심각하게는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예방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햇볕에 데인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근데 답은 아닙니다. 자외선이 누적되면서 생긴 광로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심한 일광 화상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돼 흑색 종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해야 합니다.
0: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당하게 자외선과 맞서는 지혜를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외선의 정체와 피부 손상입니다. 네, 자외선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정확히 알아둬야겠죠. 네, 자외선은요 태양이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네,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대기권을 통과하여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UVA와 UVB 두 가지입니다. 네, UV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차단되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손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DNA 손상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세포의 유전물질을 공격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이 돌연변이가 누적되면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되고 결국 변평세포암종이거나 기저세포암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산화스트레스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에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세포막과 단백질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1: 이 자외선의 위력은 환경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강하고 여름철의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고도가 높을수록 대기가 얇아 자외선이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눈, 모래, 물은 자외선을 반사하여 노출량을 배가시키는데요. 해변이나 스키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심하게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외선의 안전한 수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노출이라도 DNA 손상은 누적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관리입니다.

0: 네, 자외선 차단의 원리와 ABC 원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의학계에서 널리 권장하는 ABC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제시하는 단계별 방어 전략이 되겠습니다.
1: 이 일단은 회피입니다.
0: A는 회피라는 뜻이죠.
1: A 회피, 예. 이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자외선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는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가장 많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된다면 그늘을 찾거나 자연이 있는 공간을 이용해 보세요. 자외선 차단의 첫 걸음은 햇볕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0: 그리고 B는 차단입니다.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물리적인 차단이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하드 선스크린 또는 물리적 차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모자는요. 체형이 7에서 8cm 이상 넓은 모자를 착용하면 얼굴, 목, 귀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입니다. 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는 UVA와 UVB를 99에서 100% 차단해야 합니다. 네, 눈 주변의 민감한 피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백내장과 익상편 같은 안질환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1: 자,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의료입니다. 일반 면 티셔츠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약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반면 UPF50+ 등급의 차단 의료는 자외선을 98% 이상 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살 때 요걸 잘 봐야 되겠네요.
0: 네, 예. 그런 옷들이 요즘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1: 최근에는 다양한 차단 의료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세탁을 반복해도 차단 성능이 유지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양산, 파라솔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은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된 양산이나 파라솔은 사용하면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리고 C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인데 물리적 차단만으로 얼굴, 목, 뒤, 손 등등 모든 부위를 완벽하게 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는요. 정밀 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차단제는 ABC 원칙 중에 C에 해당하며 A와 B를 대체할 수가 없고요.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는 그 작용 원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피부로 흡수되지 않아 자극이 적고 민감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 유아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백색 가루가 남는 백탁 현상이 있고요. 좀 질감이 다소 무겁다는 단점이 있죠.
1: 자, 그리고 화학적 유기질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사용감이 가볍고 백탁 현상이 없어 지성 피부가 선호하는데요. 다만 일부 성분은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광안정성이 낮은 성분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물리 플러스 화학 복합형 제품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의 장점을 절충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자외선 차단제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외선 차단제 고를 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SPF와 피해 지수입니다. 이 두 지표는 각각 UVB와 UVA에 대한 차단 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SPF 수치와 차단율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SPF 30은 UVB 약 97%를 차단하고 SPF 50은 약 98%, SPF 100은 약 99%를 차단합니다. 근데 SPF 수치가 높을수록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이나 무거움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정 SPF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자외선 차단제 피부 타입별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는 무유분 오일 프리 젤 타입 등 가벼운 질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건성 피부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 보습 성분이 포함된 크림 타입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 아이, 임신부는요, 물리적 차단제가 가장 안전합니다.
1: 자, 올바른 사용법과 량과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량과 시점이 생명이죠. 아무리 좋은 자외선 차단제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일단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합니다. 얼굴과 목 전체에 필요한 양은 약 1g, 즉 1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입니다. 이 양의 절반만 발라도 실제 FPF는 표시된 수치의 10분의 1 이하로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아껴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0: 너무 또 많이 듬뿍 쓸 필요도 없고 예. 양을 조절해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 되겠습니다. 너무 아껴 쓰지도 말아야겠어요.

0: 자,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라야 합니다. 외출 15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피부에 고르게 흡수돼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덧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땀과 피지, 마찰로 인해 쉽게 지워지는데요. 아무리 SPF가 높아도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영이나 과도하게 땀을 흘린 후에는 피부를 건조시킨 후 즉시 덧발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역 차단 제품을 선택하세요. SPF만 표시된 제품은 UVA를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SPF와 PA를 모두 표시했거나 광역 차단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1: 그렇다면 자외선을 우리가 왜 이렇게 피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과 질환 알게 된다면 여러분 답이 나오실 겁니다. 네, 일광화상인데요. 일광화상은 자외선, 특히 UVB에 과도하게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 염증 반응입니다. 네, 노출 1시간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어서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네, 증상은 피부 발적, 통증, 부종, 심한 경우엔 물집과 오한, 발열까지 동반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걸림 부위가 벗겨지면서 가려움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심한 일광화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흑색종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수십 년이 지나서도 영향을 미치는 무손 후유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로화죠.
0: 예. 이 UVA는 피부 깊은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과 깊은 주름, 거친 질감, 불규칙한 색소, 침착, 검버섯, 흑자 등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햇볕에 의한 조기 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로화는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방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 그리고 광선 각화증이 있습니다. 네, 수년간 자외선에 노출돼 피부에 나타나는 전암성 병변인데요. 분홍색, 붉은색, 드물게 회색이나 갈색으로 나타나고요. 거칠고 비늘처럼 벅돋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는 변평세포암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답니다.
0: 자르 피부암입니다. 자외선은 기저세포암종, 편평세포암종, 흑색종 등 모든 유형의 피부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밝은 피부를 가진 성인의 기저세포암종과 편평세포암종 발생률은 해당 지역의 연간 일조량에 정비례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광범위하게 자외선에 노출되었거나 직업적 레저 활동으로 만성적으로 노출된 사람,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목장주, 뱃사람 등에게서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1: 네, 한마디로 자외선 차단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네,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로화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은 특정 계절이나 특정 상황에만 필요된 것이 아니고요. 365일 모든 날씨, 네, 모든 환경에서 필요한 생활습관입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기준은 자외선 지수입니다. 흐린 날에도 UV가 3을 넘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여름도 좋겠고 가을도 좋겠고 늘 명심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일상 속에 작은 실천들도 있겠죠?
0: 네,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과 목, 손 등 노출 부위에 충분히 바르는 것을 일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야외에 있는 동안에는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땀을 흘리거나 수영을 한 후에는 즉시 덧발라야 되겠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긴 소매 옷을 활용한 물리적 차단도 병행해보세요. 자, 그리고 귀가 후 자외선 차단제는 더블 클렌징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고요. 잔여물이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씻은 후에는 충분한 보습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세요.

0: 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뜻하지 않게 자외선이 노출될 수가 있죠. 또는 과거의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이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신속하고 올바른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1: 일단은 특수요를 시키세요.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15분간 냉찜질을 해주세요. 두건물로 씻거나 사우나 찜질방은 절대 그물입니다.
0: 안 되죠. 예. 그리고 진정과 보습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알로에 젤이나 보습 성분이 풍부한 진정 크림을 발라주십시오. 이때 향료나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해서 예민해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증 완화를 도와라고 합니다. 통증과 염증이 심하다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요. 동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1: 예. 그리고 상처에 치약이나 간장, 생알로에 등을 바르는 민간요법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자극과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집을 일부러 터뜨리지 마세요.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바셀린 계열 제품은 중증 일광화상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근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넓은 범위에 물집이 생긴 경우, 고열, 오한, 어지럼, 쇼크 증상이 동반된 경우, 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감염 징후, 고름, 악취, 주변으로 퍼지는 발작이 보이는 경우, 일광화상이 가라앉은 후에도 색소 침착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자외선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때는 자외선 차단을 더욱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증상이 심하다면 피부과에서 의조치료 등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외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이 있죠.
1: 예, 그래서 이제 자외선은 사실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0: 네.
1: 예. 적은 무지와 방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을 알고 피하는 법을 알고 또 막는 법도 잘 안다면 우리는 뭐 태양 안에서도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0: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네. 것입니다.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법 여러분 잘 장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세춘 황하 구복액은 교고란, 제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귀한 약재로 조성이 되는 OTC 국약입니다. 이끼 양혈의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황화공황액과 더불어 명사방 눈병 치료약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특수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입은 우대활동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보온 제품이 퍼센트가 높게 처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권도 1,000원을 빼주는 부분적인 우대활동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 그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복액과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그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그 특수성을 충분하게 설명해주는 지구의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장수촌, 여기에 관한 그 영문으로 나간 이런 비례가 높은 장수노인들이 많이 모인 이 비결을 여기에다 황화구복액과 링계식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은 황화구복액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1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과가래는 300과리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3번 드시는 차원에서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를 한번 뭐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시간이 한동안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견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긍정적으로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지금 598원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5가게 15각을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라는데요. 우선 백세춘, 발수이춘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세춘, 백세를 그 아주 젊게 사는 황화구박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구란이라든지 호마란이라든지 황정이라든지 천마라든지 룡지라든지 삼칠이라든지 옥죽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비교적 다른 중약재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해도 희소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본 황화구복액 자체는 지금 광서장적 자치구의 바마현이라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예, 바마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 10만 명의 100세 노인이 3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길 씨는 지금 67.5만 명으로서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영길 씨에는 230명 좌우의 100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영길 씨는 많이 찬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황화 구박의 가운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몇 가지 기본 성분이 많은 장수촌에 대한 조사 가운데서 나왔거든요.
1: 예.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0: 네, 안녕하세요.
2: 저도 지금 황화구백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냥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 자꾸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근데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0: 혈압이 온정, 제일 관건은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야 장수를 보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그렇게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황황하고 불안하고 허리 놀라도 증상이 많이 좋아져,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예, 날씨가 쌀쌀해 자꾸 가려서 하면서 기침을 자주 해서 예, 저만 모인 장소로 가기 위한 거래 했는데 야, 이 약 먹고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기혈 보충을 예. 충분하게 해줍니다. 예, 예.
2: 예, 면역력 높아지는 감기도 하지 않고 하니까 예, 이런 그러니까 기침도 하지 않고 하니까 야, 정수만 살 것 같습니다.
0: 지금. 예.
2: 예, 계속 이거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형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약 먹고 지금.
0: 그렇죠. 예, 예.
2: 예, 지금 예, 정말 관절이 좋아서 아무리 먼 거리 거리도 지금 다리 아픈 줄 지금 모릅니다.
0: 제 하소란 성분이 들어가서 관절이 통통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결국, 예, 그냥, 저기, 뭔가, 속이 더부라면 소화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자꾸 설설하는데, 예, 야, 지금, 예, 이 약 먹는다면 소화가 영 잘 되니까, 예, 설설하지 않을까,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기본으로 여기 황정이라 성분 자체가 소화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가 하면, 여기에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성분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됩니다. 예.
2: 예. 그, 이 약은 정말, 예, B20으로 된 약이 있고, 예, 안정성이 있고, 구보약이 돼서, 예, 먹기도 좋고, 흡수도 빠르고, 예, 정말 이때까지 먹은 약 중에서 효과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지.
0: 이 제품 자체는 인정을 받습니다. 완전히, 예, 예.
2: 예. 그래, 예, 이번에 우대 활동 12각 싸다고 전화했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 12각 싸면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 세 번 예. 식전에 드시는 겁니다.
2: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에서 그게 뭔가 작년 말에 그러니까 폐기종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3: 진짜 놓쳐야 했으니 감기 걸리면 계속 기침이 있고 가래 끓고 숨이 차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예. 계속 더부룩 가고 트림 꿀꿀하니 미래 아이가 식사도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 약을 황화구보액을 잡수고 있는데 용효과 보기 시작했습니다.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저구란이라는 성분 자체가 징폐화단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기통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네. 건비위의 역할을 하고 황정이나 성분도 호흡기통을 잘 관리해주게 되어 있고 예, 종합으로 좋습니다. 예.
3: 그리고 기침 걸리면 기침 자꾸 해서 근심했는데 그게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약을 써서 좀 당독하자고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자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황화구복액은 전 세계적으로서 이 장수의 비결이 이 처방으로 나갔습니다. 국경 70주년이 장수의 비결이 지금 여기 광석장 지역 자치구 바마현에 내려가서 조사했는데 이 거기에 장수 비결이 그러니까 10만 명이 여기 차지하는 퍼센트가 너무 높지요. 33.4명이 10만 명이 우리 영길 씨는 한 250명 100세 이상 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하겠다면 우리는 많이 모자라죠. 그런데 여기 장수촌의 그 비결 가운데서 황화구복의 이 처방 자체에 들어간 성분들이 기본으로서 장수의 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우리가 1단계에서 복용하시면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항아구복액을 쓰는데 이게 구복액이 돼 그러는지 흡수잘 되고 효과용 좋습니다.
0: 여기 특산 성분들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4: 나는 워낙 위나빠서 예. 그래서 조금 과일을 좀 먹거나 어찌면 또 설사납니다.
0: 예.
4: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아이 되고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그랬댔습니다. 그리고 담낭도 나빠서 예, 입이 쑥고 이랬댔는데 이 항아구복액을 쓴 다음에 아 이게 소화 잘 되고 밥이 맛있고 우선에 이거 먹은 다음에 설사나야 한다.
0: 그렇죠. 예예.
4: 예. 예, 그래서 예, 우선은 과일이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아 이야기 정말 이게 예,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항상 어지럼증이 나서 얼빠한 같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0: 예.
4: 근데 혈압 조절이 그거에 나는 날마다 재는데 어떤 날은 128일 때는 혈압약을 먹고 110이 되면 한랄건내를 먹어도 됩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정신이 나고 이용 좋습니다.
0: 139 이하게 되면 정상입니다. 예, 예. 예. 예.
4: 그리고
0: 혈압약 안 드셔도 예, 됩니다.
4: 예. 한랄건 내려먹습니다.
0: 예.
4: 그리고 또 이게 그 밤에 잠이 잘 온다.
0: 예.
4: 이거 먹은 게. 예, 그랬거나 예, 밤에 잠을 푹 자니까 나는 2시 만에 깨나면 예, 또 한 시간은 시들거야 다던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0: 희능증이 해결받고 예. 불면증이 해결받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에 속합니다. 예.
4: 그리고 또 예, 이 무릎관절도 아이도 왔는데 예, 무릎관절이 무릎이 해갖고 몸이 가서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약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저씨도 같이 쓰자고
0: 그렇게 하세요.
4: 이번에 우리 할도이 좋을 때 예, 올메 썼으니까 또 천원도 간에 두지
0: 예.
4: 그래서 오늘이 12가구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
0: 예, 12가구에 10가구를 드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항아구복약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예 이 약은 20일 때부터 하고
0: 예.
5: 흡수가 빠르고 효과 빠릅니다.
0: 예.
5: 그리고 저는 어제 순간 녹음세 부족해서 아침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머리가 띵했다만 근데 이것은 머리가 막아지고 아침에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0: 예.
5: 그리고 또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허들허들했는데 지금 이 증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그리고 또 기관지염이죠. 기침간에 심해 약 빨가서 약을 싸먹고 효과 못 봤는데 이것은 기침간에 완전히 떨어질 때입니까?
0: 예.
5: 그래도 소화가 잘 안 돼. 항상 그저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는 지금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더부룩한 게 없어졌습니다.
0: 소화가 잘 됩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소화 공능 노년기에 들어서서 소화 공능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신이 잘 먹기만 하면 면역력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고 변이 잘 통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게 변도 잘 통하게 하는 호마라는 이런 룬찬 둥변해주는 성분이 있는가 하면 결국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저구란이라든지 기본으로 지금 황정이라든지 여기에 많은 성분들이 소화 공능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5: 일단 무릎 관절이 아파 조금 꿇고 앉아 쉬는데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 예.
5: 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서 12시 1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잠을 잘 자는데.
0: 잠을 잘 자는 게 이 기본 공능에 속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5: 그래서 이번 할 때 12강 싸고 그리고 하나 물어먹은 명소강 저희 어머니가 백내장도 있고 진광염이 있단다. 그래 이거 있으면 예. 어떻겠어.
0: 백내장 진광염 다 무서운 질병에 속합니다. 특히 진광염이라 하게 되면 녹내장은 쉽게 실명하는 노인성 질병 가운데 중요한 큰 한계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고 백내장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많은 이 백내장 같은 건 인공지능태로 바꿔있는 이런 수술의 방법이 있는데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겉으로 치료고 속으로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으면 또 눈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으니까 수술 받든 받지 않든지 간에 이 명서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서방은 기본으로서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제품이니까 적극적으로 집에 어머니가 이 제품 쓰는 게 맞습니다.
5: 두 가지 약을 쓰겠습니다. 오늘.
0: 예.
5: 배달받아.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도 황화고부 개그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6: 난 예,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예, 밥을 잘 못 먹어서 밥을 조금만 먹어도 예, 자꾸 그 토립이 나지 소화 안 되지 어떨 때는 미수 없기도 하지 이래서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밥을 잘 못 먹으니 맥이 없지. 그래서 정말 소화에 대한 약은 여러 가지 먹었는지 큰 효과를 못 보던 게 이 황화고부 개그를 먹을 거예요. 식밥을 잘 먹습니다. 예.
0: 여기 기본으로서 소화가 잘 되는 이런 거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저글란이라든지 예, 예. 황성이라든지 예, 예.
6: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가 영 잘 된다. 밥.
0: 그렇죠.
6: 예, 맥이 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0: 너무 소화가 잘 되니까 어떤 분들은 난 도를 먹어도 막 내려간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예.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6: 예, 그래고 뭐니까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숨이 차고 놀라고 그것도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좀 어찌 바로 몰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학생답게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 예.
6: 그리고 예, 혈압이 높아갖고 맨날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그것도 고래에서 소리 나는지 계속 자꾸 소리 나지 그 다음에 꿈만 많으면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0: 여기 처음 말한 성분이 툭선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핵심 작용으로는 머리가 아프거나 해눈증이 나거나 사지가 마비가 오거나 혹은 또 경기가 나거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툭선 특히 머리가 아픈 여기에는 처음 말한 성분이 명품에 속하는 이 제품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6: 그런데 정말 이 학생답게 지금 뭐 아이 아프고 혈압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예 그렇게 잤습니다. 그래서 사변 차수 잦아서 하루에 사변 얼마나 받는지도 모릅니다.
0: 그래서
6: 지금 사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사변은 하루에 한 번도 보고 미아이 볼 때도 있고 예 이렇게 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6: 정말 이 학은 예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0: 예, 여기 특히 삼칠이란 성분이 또 들어가서 어해를 풀어주는 역할하고 부증을 빼주는 역할합니다. 예.
6: 이번에 이 활동도 오늘 우리 활동 좋습니다.
0: 우리 활동 좋습니다. 예.
6: 예. 그래 난 이 약성 단기적으로 계속 써보려고 오늘도 12가 배달 받으려고 돌아올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앞에 백세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거기에 가서 조사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 우리 중국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서 제일 장수촌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우리 지금 바마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한 비결은 이 처방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황화구박액에 들어간 처방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밥 한 그릇,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등 이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나 값진 물건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에서 피어납니다. 힘든 날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행복은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감숙성 도낭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대 비단의 길의 장엄한 풍경이 떠오르는 이곳은 수천 년 세월이 쌓인 역사문화의 도시입니다. 도낭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 상고 시기부터 이미 인류가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춘추 시기에는 과주라고 불렸고 지난 시기에는 막북에서 흉노가 세력을 떨쳤습니다. 서한 한무제 때 장건의 서역지행을 계기로 비단의 길이 열렸고 당태종 이세민이 서돌궐을 물리치면서 비단의 길이 통행이 확보됐습니다. 2000년 가까이 이어온 도낭문화는 중국 전통문화의 축도이자 세계에 현존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완전하게 보존된 예술 보물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낭의 자연환경과 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낭은 청장고원 북부 변두리에 자리잡고 주변은 높고 중심은 낮아 도낭 분지라고 불립니다. 지세는 서남에서 동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시 동쪽에는 삼위산, 남쪽에는 명사산이 자리하고 서쪽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이어지며 북쪽은 천산 여맥과 연결됩니다. 기후는 전형적인 난온대 건조성 기후입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강수량은 적은 반면 증발량은 매우 많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고 일조 시간이 깁니다. 사계절이 뚜렷한데 봄은 따뜻하지만 바람이 많고 여름은 무더우며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몹시 춥습니다. 사막과 분지가 어우러진 독특한 자연 환경이 도낭만의 풍모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광지 바로 막고글입니다. 막고글은 하소주랑 서쪽 끝 도낭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국 시기부터 원조 시기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 굴을 파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는 중국 석굴 가운데서도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막고굴은 단순한 고대 예술 보물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비단길 위에서 여러 문명이 만나 대화하고 교류했던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735개의 동굴이 남아있고 4만 5천 평방미터의 벽화, 2,400여 점의 채색 소조, 당송시기 목조굴처 5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중국 석굴 예술의 발전과 변천 전 과정을 보여주는 축도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막고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9층 루각입니다. 제96굴 바깥 목조 건축물로 당나라 때는 북대상, 대불전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조 초기에 축조된 이 동굴은 도낭석굴에서 가장 큰 굴입니다. 절벽 꼭대기까지 이어지며 높이가 40m에 달하고 굴 밖에는 높이 45m의 9층의 목조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굴 안에는 벽화는 없지만 절벽에 새겨진 높이 33m의 거대한 미륵불 점토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점토불상은 전국 점토상 가운데 높이가 으뜸이며 사천성 락산석각대불, 영현석각대불의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장경동입니다. 이 동굴에서는 천문학, 역법, 역사, 지리, 의학 서적부터 민속기록, 시문, 방언, 기행문, 잡기까지 방대한 양의 문헌이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귀중한 문헌들이 약탈당해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도낭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 전 세계 학자들이 흩어진 자료를 모아 함께 연구하며 도낭문화의 매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역사의 숨결을 느꼈다면 이제 도낭의 자연명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명사산 월하천 풍경구입니다. 이곳 역시 난온대 건조성 기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명사산은 동쪽 막고을에서 서쪽 당하 입구까지 동서로 40km, 남북 너비 약 20km에 이르며 주봉 해발 고도는 1715m입니다. 산체에는 붉은색, 노란색, 녹색, 검은색, 흰색 등 5색의 고운 모래가 쌓여 형성됐습니다. 산 가운데 초승달처럼 생긴 월하천이 풍겨져 있어 월하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려목가에는 철등어 물고기가 살고 약재인 칠성초도 자라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푸른 물이 고여있는 광경은 보는 이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관광지까지 가는 교통수단도 간단합니다. 자가용은 내비게이션으로 명사산 월하천을 검색하면 되고 고속철도를 타고 도낭역에 내린 뒤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시내에서는 직통버스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체험도 다양한데요. 첫째는 락타 타기입니다. 타기 전 반드시 표를 구매해야 하고 락타우에서는 다른 물건을 들지 말고 안전을 위해 고삐를 꼭 잡아야 합니다. 둘째는 명사산 등산입니다.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왼쪽 코스는 비교적 가파르지만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월하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아름다운 사막 일몰을 감상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모래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해넘이는 도낭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더낭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량관 풍경구입니다. 4A급 관광지로 한조, 당조 역사 유적, 사막, 자연 풍경, 생태농업 관광, 량관 박물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량관은 옥문과 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여졌으며 서한 무제 시기에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비단길 남쪽 로선의 중요한 요충지로 중국과 서방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비단길 문화의 핵심 일부이자 중국 장성 문화의 대표 유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역 안에는 량관 유적, 량관 봉수 유적, 비단길 남길 유적, 당수 창성 유적, 고분, 고요 유적 등이 분포해 있어 비단길 문화, 만리 장성의 군사 문화, 변당 민족 문화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량관 풍경구는 사진 촬영 명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량관 박물관 성루입니다.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마치 고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근 광장입니다. 장근 동상과 박물관 전시관에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원된 량관 옛거리로 서역의 거리 풍경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쏘기, 도자기 만들기, 봉화 전송 체험, 벽화 본뜨기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면서 비단길 옛 사람들의 생활과 정서를 느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집입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처음 집에 찾아왔을 때 장인이 이 요리를 대접하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당나귀 노란면입니다. 하늘의 룡고기, 땅의 당나귀 고기라는 말은 도낭 음식계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노란면은 금빛 색깔이 특징인데 룡수염처럼 가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요리사가 무거운 밀가루 덩어리를 휘두르고 비틀어 당겨가는 전통 제작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도낭 라면 제작 기술은 천여년 전부터 존재했으며 막고글 256굴 송나라 벽화에도 라면 만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와 문화가 깃든 도시로 고대 비단의 길의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막고굴의 위대한 예술, 사막 속 신비로운 월하천, 옛 관문 유적과 신기한 야단지 모까지 역사와 자연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독특한 서북 미식까지 더해져 여행자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역사의 흔적을 거닐고 광활한 사막의 풍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도낭 여행을 한번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행복한 여행은 내면의 만족감에서 생깁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함께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경험을 공유하며 즐기는 과정 자체가 소중합니다. 여행은 단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과정이겠죠?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거리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로 마음을 전해주고 위로해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노래한 가요,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가자를 전해드립니다. 렴수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동시를 전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과 희망,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여성인창, 사랑 찾아 희망 향해를 전해드립니다. 리에화 김금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정소나 작사, 리학군 작곡의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리학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4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립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진수산 타이 혈배강, 예,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상에 따라서 황진수산 타이 쓸 사람 또 그것만 쓰고 혈배강 쓸 사람 그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에 따라서 하는 거는 꼭 저한테 와서 진단,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제가 추천한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산 타이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귀한 이런 혈전을 녹이는 타이다. 예, 황진수산 타이. 타이란 게 펩티드죠. 제일 작은 분자입니다. 네, 그래서 6곽 사는 분들 3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9곽 되죠. 130을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 젤 마이씨 하루에 두 번씩 써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황진수산 타이는 옆에다 큰 글자로 펜탄 푸옌와라고 딱 썼습니다. 펜탄 우리 반신 못 쓰거나 당화되거나 이것을 회복해준다는 이런 고대 이런 아주 경전방입니다. 경전 처방이죠. 예,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경전 처방이란 건 어제 경전 처방이라는 거 더 개변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중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책에서 수록된 이런 경전 처방은 정말 단연간 이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딱 이렇게 하면 이 환자는 치료된다. 이래서 경전 처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공농 주치도 중풍 탄환, 중풍에서 탄환되거나 대소변만 받아내거나 그 다음에 입과 눈이 빗뚤어 올라가거나 네, 결국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걸 치료해 준다고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열곽 사는 분들은 열곽을 더 드립니다. 15곽에는 2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침구 8번 따라갑니다. 우리인데서는 침 놓는 것이가 환자분들이 증상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연길신에 있는 분들은 불편한 걸 고려해서 우리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리고 외지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능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청, 군춘, 도문 이런 데서 와서 많은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지금이 예, 지금 환자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혈배강은 전문 관심병, 우리 관심성맥완 이렇게 큰 글자로 썼습니다. 예, 관심병, 이런 협심증, 여러 가지 심장 방면의 문제, 특히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서 90% 이상 막혀서 쯤밖에 없다. 쯤만 있으면 혈액이 건네갈 수만 있으면 몽땅 그것을 약효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약은 500돌든 제일 작은 분자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돌든에 대해서 아래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 그 혈배강 쓰게 되면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특점입니다. 우선 단행간 경영하면서 우리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는 분들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혈압이 막 올라와서 바쁘다 할 때 우리 혈배강 두 알씩 탁탁 잡수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심장 주자를 이미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타딘가이나 아스피린이나 또 불릴레 약이나 그다음 폴리웨이나 예, 이런 약들을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은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우리 간 콤파치 따답 잘못됩니다. 간이 나빠지게 되면 혈압은 자꾸 더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이 처방을 쓰게 되면 예, 그런 약들을 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열곽 사는 분들 열곽을 더 드립니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혈배강 먹전이 그 가격이가 398원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또 약도 많이 드리고 이 기회에 빨리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혈배강은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열곽엔 열곽 드리고 20과학에는 40과학 더 드리고 30과학에는 70과학을 더 드립니다. 100과학 가게 되죠. 예, 그래서 혈배강원은 평상시에 아침 저녁을 두 알씩 잡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보게 되면 자꾸 한 알씩 잡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 알씩 잡수세요. 적감에 가량해서 잡수고 혈배강은 하루에 열 알 잡수하도 일 없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약입니다. 이게 안에 단삼, 삼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선 DOR 작용 다 한다고 뜻입니다. 500도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혈압이 막 올라갈 때는 또 두 알 잡수고 또 두 알 잡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열 알씩 잡수입니다. 예, 그래서 30과학 사는 분들부터 우리 도침을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20과학 이상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예, 2880018번에 전화해서 딱 결정하는 분들은 공장 측에서 또 혈배강 10과학을 더 드립니다. 예, 날짜는 다 좋습니다. 뭐 날짜 거의 뭐 도달해가지고 이렇게 후대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날짜 나쁘면 가지지 않아도 일 없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장 측에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예,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직접 러호차站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종이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에 꼭 전화해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또 진료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병원에 나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꼭 전화치고 예약하고 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2880018번 이 기사 전화해서 저하고 직접 또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황진수산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떠얼둔 이거는 우리 의학상에서 분자식을 떠얼둔이라 합니다. 분자 크기를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분자를 말하는 게기 때문에 분자란 건 엄청 작지요.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네, 말씀 주세요.
2: 예, 네, 좀 선생님께 몇 가지 좀 얘기하자고 호전된 반응.
1: 예예 얘기하세요.
2: 네 아, 처음에는 이거 반신 반의하고 약 아이 먹었댔습니다. 근데 이 풍 맞아서
1: 네
2: 그래
1: 점점 더 심해질까
2: 아이들에도 아무 개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 이거 몇 통 먹으니까
1: 네예
2: 말하는 게 좀 괜찮습니다.
1: 지금 말 잘하게 되죠. 예.
2: 예.
1: 알아듣을 들을
2: 그래,
1: 수 있죠. 예.
2: 그리고 그다음에 이 골이 아프던 것도 식으면 하나도 아예 아픕니다.
1: 예.
2: 그리고 저기 내 그런 요실금도 있었습니다. 약하던 배맞지.
1: 예.
2: 그래갖고 그 약을 먹은 게 어떻게 돼서

0: 이럽잼까.
1: 네.
0: 그래 나는 오야 이게 풍 맞은 것도 이것도 되는구나 해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 화장실도 미네 못 댕겠습니다.
1: 아 화장실 출입도 다 댕기기 바쁘고.
0: 예. 네. 댕기 지금은 아주 잘 댕깁니다.
1: 네.
0: 예.
1: 네.
0: 그래 나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1: 네. 앞으로 꾸준히 있으세요. 치료 더 잘 받으세요. 예. 예. 점점 좋아집니다. 예.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개미 떠오르던 이걸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뭐 어느 걸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단선 디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심자람 식이 나쁜 사람들은 단선 디월 호르몬이 계속 엮고 다닙니다. 바쁠 때면 인차 단선디와 혀 밑에다 딱 물게 되면 인차 괜찮아집니다. 왜서 그런가? 단선디와리가 분자량이가 영 작기 때문에 이 단선디와 우리 의학상에서 분자량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그 단선수라는 게 있습니다. 단선수는 분자량이가 얼마인가? 198 돌돈입니다. 엄청 작지요. 그리고 단선통이라는 거는 이게 RA라는 겁니다. R라는 게 RG란 말입니다. RGA 이 분자량이가 얼마큼가 294.34 돌돈 됩니다. 그 다음에 단분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분수안 B입니다. 이 분자량은 718.62 돌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선디월 안에 단삼삼칠빙펠 이 세 가지 그 약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37조다이란 그 RE 분자량이가 얼마인가? 400돌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입의 구강 안에 그 점막 조직이 그 이런 분자량이가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해서 직접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이가 얼마큰가? 1300돌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가 하면 1300돌돈 아래에게 되게 되면 작을수록 거기멜로 통과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선디월 효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거는 이 약재마다 이런 돌돈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 따져서 500 돌돈이랍니다. 기질은 우리 다 분자가 다 작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약재는 장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분자량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분자 그거보다 좀 작으면 되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이렇게 혈배강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혈배강, 예.
3: 예, 예. 저는 이게 녹음이 있으면서 이게 머리 너무 아프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조금 많고.
1: 네.
3: 그러니까 혈압도.
1: 네.
3: 예, 저는 혈압 환자다 했는데 혈압도 불규칙하고 이렇게 반복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래서 엄청
1: 맞습니다. 노후병 올 때면 그렇습니다. 예.
3: 그런 말입니다.
1: 네, 예.
3: 얼마나 고혈압 환자도 아닌데 혈압도 막 위 혈압이 200 넘고 아래 혈압 막 100 넘 아래 넘고 아까 막 내술로도 예.
1: 대단한
3: 거 머리 꺼내서 막 내 몸은 내 자신이 어쨌으면 좋겠지도 막 모르겠더라 말입니다.
1: 네. 예.
3: 그래서 다른 병원에 약도 또 막 많이 중약도 먹고 이랬는데 효과 보지 못했습니다.
1: 네.
3: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진단을 확실하게 받고서 이렇게 저기 혈배광하고 이 건신거름 먹고 나가
1: 네.
3: 와 이 친구까지 같이 저기 치료받고 나니까 효과가 빨리 저기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1: 네, 제일 위험한 고비를 건네갔죠. 예.
3: 네, 그리고 저는 또 특별하게 좀 아픈데도 많았으니까 뭐 어깨도 많이 아팠고 네. 뭐. 손 쓰지 못하고 뭐 세수도 바로 못하고
1: 손바닥도 갈아봐지고
3: 옷도 바로 못 서있고 네. 엄청 뭐 진짜 많이 울었죠. 고통 겪었다고
1: 예, 울면서 왔죠.
3: 예. 네. 고통 겪어본 사람만은 그 심정 알지 모른다 말다 거기다 예. 손까지도 많이 가렸고 이래 저는 아픈 것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이게 혈배근하고 건심을 먹고서 진짜 많이 좋아졌죠.
1: 많이 좋아졌죠.
3: 예. 그런데 다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친구력도 하면서 또 선생님이 또 그 특히 내 또 몸의 수비까지도 많았대요.
1: 그렇죠. 예.
3: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그쪽이 또 밀방으로 저기 몸의 수부 또 빼줘서 그 몸의 수부 빼주니까 또 어찌 가벼운지
1: 그렇지.
3: 얼마나.
1: 제가 그, 예, 예. 그건 밀봐야 합니다. 그거는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바인데 그거 탁 떼주게 되면 뭐, 그,

0: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하루 딱 쓰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몸속이 습하고 가래하고 예, 이거 몽땅 끄집어내갑니다. 예.
1: 그거 빼니까 어찌 몸이 가벼운지냐.
0: 그렇지.
1: 몸이 습이 많고 물을 마셔도 걸어도 그 배에서 나는 철렁철렁 소리 날
0: 정도.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저도 이 선생님이 저기 친구도 따고 같이 하면서도 뭐 어찌도 저기 한 달을 가족들은 자제해줘서 마음도 치료되면서
0: 예.
1: 몸에 그 저기 건강까지 회복돼서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네, 예. 지금 운동하느라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선생님 만난 게 저는 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0: 행운이죠. 예, 이게 잘 만나야 됩니다. 예,
1: 예. 이 선생님 우리 환자 입장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이게 저기
0: 그렇죠.
1: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0: 네. 예. 그냥 좁은 길을 걸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
1: 아, 그렇지. 나도 좀 살짝 좁은 길을 걸었.
0: 살짝 걸었죠. 살짝 걸었죠. 예, 네.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꽤나 많이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짝 살짝 걸어가서.
1: 그래도 점량 조금 많이 먹고 먹다가 혈압이 점점 더 올라가고 이게 내게 알맞다 하고
0: 싶어요.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1: 일일이라도 혈압과 저기 그 혈압도 좀 확실히 딱 내려가고 지금 무슨 혈압도 정상으로 되는 상태에서 건강 네. 땀이도 잘 오지 그 아픈 그렇게 내 마음이 엄청 아팠는데도 예, 이 땀 맛이도 좋고
0: 네.
1: 일도 잘 보고 하니까 저게 뭔가 이 진과 약이가 다 잘 맞아 떨어졌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1: 네네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농적 전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께 너무 감사한다.
0: 예.
1: 너무 건강해서 하루하루 영스럽게 보낸다. 놀라도 다니고.
0: 그렇지. 예.
1: 그때는 어디 놀랐거든요. 자기 몸도 막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거 통금 말로 다 못 표현한다 말이야.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조금 그거 다 먹고 나면 또 주문할게요.
0: 예. 네. 건강하세요. 예, 예,
1: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 떠오르던 본다 할 때, 우리 위장도 어떤 때는 거기 뭐 점막 조직이 파괴되고 그걸 수복할 때문에 그 조엔 단백 타이라는 게 거기면서 형성됩니다. 이 조엔 단백 타이 크기가 얼마인가? 1000도르든 내지 5000도르든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뇨병 환자들을 하면 이도수 맞지 않습니까? 이도수 분자량인가 5700도르든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수는 이만한 5700도르든이면 능히 거기면서 흡수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다. 이도수 맞을 때는 보통 배 거기다 놓지 않습니까?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0: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3: 예, 저기 뭐입니까? 예사가 늦었습니다.
0: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예.
3: 그래서 우리 집에 아저씨가 예. 저기 작년 5월 전에.
0: 네.
3: 이렇게 저기 뭐입니까 부유하자 그 뭐입니까
0: 선생님이 그래,
3: 그래. 한다시피 그런
0: 어머님 벌써 저한테 전화 왔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래 저기 뭐입니까 3월 달에부터 약간 오는 게 알기 때다 나는 부유라 하는데 본인 애래서 그냥 누구 다가서리 저기 뭐입니까 딱 5일 전에 안으로 저기 이전에 자기 살다 왔던 게 또 저기 오른쪽이 또 이래 와서 예. 저기 뭐입니까 골상도 올리 못이 됐습니다. 그렇게 올라도 못 가고 그렇게 알기는 거 봐야 된다고서는 저기 그다음 바빠놔서 이튿날이면 얼절이고 뭐입니까
0: 네.
3: 그래 저기 전선생님 전화 쳤던 게 아유 얼절날에 와서 저기 주사 놓고 그런 게 얼마 나셨습니까
0: 아 침 났죠 예.
3: 침이
0: 네.
3: 그 사람 말을 이렇게 한다
0: 그럴 수 있습니다
3: 그래
0: 예.
3: 친구를 두고 와서 그래 같이 방 저기 놓고 그래 우스리 그런 게 안으로 얼저부터 나고 그다음 것이 백항 그거 약 다 쓰고 항진사에
0: 항진사 타이로
3: 다 쓰고
0: 예,
3: 있다 예. 얼마 빨리 효과 됐습니까
0: 그렇죠
3: 어전 됐습니까 지금 오늘 무슨 펀펀한 사람 같은다
0: 겸모도 예.
3: 부여하다 전화 안에 부여한 거 저기 그래 치료했다고 말해야지 그래도 거짓말 같아요. 지금 무슨 앞일도 없고 그래서
0: 예, 본인 절로 잘 모릅니다. 예.
3: 예. 그래서 예, 영 좋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0: 거리나 이렇게 네. 벌써
1: 지금 바탈라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0: 다 걷어야 삽니다. 네. 이번에 다 걷어 차면서 그래 고사했죠. 그러니까
1: 네. 이용 그 무도산에서 춤출 때라네. 그랬지 않습니까?
0: 영서 난 어서는 이러는데 무슨 약 자꾸 먹겠는가 하며 어쩌노이도 내 제프 올까봐 겁이 났어.
1: 그래 그래 잡싸야 네. 됩니다 계속.
0: 그거 잡싸야 되는데 지금 또 셀로 나와 그때 그래
1: 한진산타인가
0: 그거에 잡수 구슬이 남아 얼마나 빨리 나왔습니까.
1: 그래 그래
0: 예 그거에 그래 또 싸자 구슬이 그랬다
1: 예. 그래서 어제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예. 수업 막 살려고.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게임은, 나사스가 무슨, 저기, 어째 뭐, 자기도 뭐, 부여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지금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나도 예. 이러는데,
1: 예, 예, 예.
0: 이러는데, 야, 그렇지. 뭐 자꾸 쓰겠는가.
1: 써야 예. 됩니다. 예. 선생님, 연식에서는 많지 않습니까? 예.
0: 제프이라도 이래 올까 봐서 더 써야 된다고 얘기나 해주세요. 내 말은 기밖에 해드리니까. 네.
1: 그래서 제일 큰 활동 지금 참가했지 않습니까? 예. 수무가 예. 활동에.
0: 그래 참가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0: 예, 예. 예. 선생님이. 예. 이 언니는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 아, 예. 또또이래 전화 쳐주세요.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분사 시기가 어느 장기, 인체의 어느 위치, 거기에 따라서 분사 시기 어느 말 작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약재도 그렇습니다. 뭐, 특히 우리 단삼, 삼칠 같은 이런 약재는 분사 시기 작아야 됩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입에서 이런 씹는 동시에 이것이 임차 흡수돼가지고서 이런 심장, 혈압, 이것을 조절해줘야 되죠. 그리고서 우리 초임계 그 류체 추출 기술이라는 게입니다. 예, 이걸 해가지고서리 천연적인 중약재에서 500도 작은 분자로 추출해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가 우리 집에서 지금 혈백항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환자 보험증이 다른 사람보다 들려, 이거는 선천성 고혈압입니다.
1: 선천성 고혈압이?
3: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혈압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 고려가 많이 했습니다.
1: 예.
3: 또 혈압을 내서 우리는 저 이분은 각종 난관을 꺼냈습니다.
1: 예.
3: 특히 혈압이 높아서 대학시험에서 미끄러졌고 예. 대학시험이 첫째 미끄러졌습니다. 예. 두 번째 했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어떻게 기억이나 넘어갔습니다.
1: 예.
3: 가는데 게 우리는 어때 혈백항을 썼는가?
1: 네.
3: 그 저기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1: 그렇지.
3: 예. 혈백항을 썼습니다.
1: 예.
3: 그 전에는 어땠는가? 우리는 그 이나플리하고 그 셔번 디핑이.
1: 셔번 디핑이.
3: 양 같이 썼습니다.
1: 네.
3: 그걸 20년 썼습니다.
1: 오.
3: 그러니까 병원에 갈까 이거 진짜 오래 썼다고 또 우리 집에서의 선전 그 뭐니까 전해센 페이다가 있습니다.
1: 전해센 페이다
3: 예. 그리고 이러냐 오래 쓰면 다른 병이 올 수 있는데 이 혈압약 바꿀 수 없는가. 아이 현재적 고혈압 제기나 찾았는데 어떻게 이거 바꿉니까? 20년이나 썼는데
1: 네.
3: 아직도 아이 바꾸면 다른 병이 온다지. 아 이게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자
1: 예.
3: 선생님이 방송을 들어보고 아니 이게 진약으로서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이랬다. 또 우린 다른 사람보다 전전성 혈압이 이거 어떻게 낮추냐 정말
1: 예, 예.
3: 웃기 많이 했습니다.
1: 네.
3: 아 근데 정말 혈액항을 싸서 썼는데 9달 썼습니다.
1: 9달 예.
3: 예. 예. 9달 쓴 다음에 보니까 혈압 재보니까 지금 혈압이 정상이 됐죠.
1: 정상이 됐죠.
3: 예. 예. 그래서 이게 낮아져도 이거 선천성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또 혈압이 안 낮아지면 노쇠사에 오면 또 어찌입니까?
1: 그래, 그래. 예.
3: 예. 예. 우리 집 본신이 60이 노쇠사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80 옵니다. 예.
1: 이제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니까나 뭐 한 알씩 썼다면서요. 우리 환자들 예, 다 두 알씩 씁니다. 두 알씩 쓰면 더 빠릅니다. 예. 효과도 좋습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선생님 왔다 간다면 도와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 우선 혈압약 끊은 지 전문의도 보니까 다섯 달 된 다음에 말합니다.
1: 예.
0: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도와할 수 있으면 언능 더 빨랐겠는데, 예. 예. 어서부터는 도와할 수 있으세요. 예.
1: 예, 길에 혈압 정상에도 올면 좋습니다.
0: 그래, 그래, 예.
1: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 노출사에 어느 과정 중에.
0: 제프 잡고 오죠, 예.
1: 그, 예. 예, 제프 오면 이 나이에 또 제프 오면 어떻겠어요?
0: 그렇죠, 예.
1: 길에서 예, 이 약을 썼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마음이 정말 깊어요.
0: 이번에 황진수한테 같이 예. 일소문에 쌓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같이 요거. 쓰면 효과 더 빠릅니다, 예.
1: 예, 그래서 우리 집에 강 짜서 지금 우리 집에서 정말 약 쓰고 있는데 예, 우리는 서약을 아이 먹어도 좋습니다.
0: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1: 중약으로서 예 중약을 먹으니까 중약에서 또 선천석고 하는 게 어떻게 아 서약이
0: 대부분 우리 환자들 보면 서약을 오래 써서 젤리세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지금 소변도 흘러가고 이랬다. 그래서 이 약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듣고
0: 맞습니다.
1: 정말
0: 일단부터 예, 무슨 의문점이라면 있으면 예. 수시로 예. 저한테 직접 전화와서 예, 문의하세요. 그럼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예.
1: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0: 네, 예.
1: 황진수한테 예. 예, 우리 한번 노출사에 와서 우리 집에서 지금 예, 저기 이 몸을 쓰기 바빠한데 이제 다시 오면, 예, 이제 다시 오면 우리는 그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0: 네, 옆에 사람에.
1: 제가 무슨 딱 됐으니까나.
0: 그렇지.
1: 그래서 이 황진산 태가에 노출산 치료에 좋으니까나에 이번에 이거 쌌습니다.
0: 예,
1: 우리 어쨌든 꼬링, 예, 꼬링입니다. 이제 다시 걸리면 이 노시사이 얼마나 사람 정말 이 암보다 암은 그래도 네. 이 동작이란 다 이롭지
0: 그렇죠. 예.
1: 근데 노시사 나도 두 번 왔다 갔는데 아. 이제 다시 걸리면 누울 수밖에 없지. 뭐.
0: 어머님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예. 다음에 예. 전화 해주시죠. 예. 예. 건강하세요.
1: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선생님. 예. 예.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한동해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구름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곡은 류현국 작사, 류현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고향 마을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한 눈물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입니다. 오래전 미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억이 온기를 전해주는 곡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복순 작사 박천현 작곡의 고향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전홍범 참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바퀴만 작사 작곡에 너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몇몇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허가복이 21일 연결해서 조선 주재 중국 대사 왕아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허가복은 주당위와 조정부를 대표해 왕아군 일행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고 나서 장기간 연변의 발전에 도움과 지지를 준 조선 주재 중국 대사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6월 습금평 총서기는 7년 만에 재차 조선을 국빈 방문해 조선 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장시간 깊이 교류하면서 중조 관계 발전의 대결을 함께 상의하고 두 나라 사회주의 사업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일련의 중요 공감대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새 시기 중조 관계 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주고 두 나라 사회주의 사업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으며 우리가 대조선 교류 협력을 1층 심화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연변조에서는 습금평 외교사상과 주변 외교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두 당, 두 나라 최고 지도자들이 달성한 중요 공감대를 관철 실시하며 지역 위치와 인문 등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대조선 지방경제무역협력과 인문교류를 착실히 전개하고 실제 행동으로 국가 외교사업 대국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할 것입니다. 조선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예전과 다름없이 연변을 관심하고 지지하며 가교와 유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 경제무역 왕대 확대, 인문교류 촉진 등 면에서 더 많은 지도와 도움, 지지를 주어 두 나라 친선을 계속 이어가고 인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공동으로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왕아군은 조선 주재 중국 대사관의 사업에 관심과 지지를 준 연변조 당위와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지리적 위치가 독특하고 중조 교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선 주재 중국 대사관은 자체 우세를 발휘해 연변조와 조선 지방 간 경제 무역,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적극 주동하고 국가 외교 대국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며 연변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것입니다. 성외사 판공실 주임 최평, 주지도일꾼 리시가,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3: 조정협 주석 주금성의 사회하에 21일 조정협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정협 부주석 마운기, 리동호, 하우조, 김경림, 권대걸, 전경도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조 투자 유치 사업 정황 통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 15호 전망기획 방향에 맞춰 정책을 정확히 쟁취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할 때 관한 조사 연구 보고, 우리 주 민족식품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조사 연구 보고, 연결시 북부대학성 상권을 구축할 때 관한 조사 연구 보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산업 일체화 발전으로 연변 지능에 힘을 부여할 때 관한 조사 연구 보고, 연변조 도시공공표식문화건설정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우리조 신시대 문명실천진지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연변조 신형농업경영주체 발전정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심의 채택했으며 관련 인사사항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간 목표를 조시하면서 연말 전까지의 재반사업을 고품질 고효율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와 대상 건설을 잘 틀어지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주정협 지도부 성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리행하고 대상 추진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정협 상무위원들은 앞장서 이끄는 역할을 발휘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직책을 리행해 난관 공략 함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각 현시 정협에서는 큰 대상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책임을 다지며 목적성 있게 시책하고 실시를 다잡아 연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합니다. 협상 직무 이행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아 전문 주제 협상, 맞춤형 협상, 개별 협상 활동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협상 성과를 정리 취합하며 협상 의견의 실시 정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지하고 정돈 시정 되돌아보기를 통괄적으로 추진하며 정돈 시정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제고해 학습 교양과 순찰 정돈 시정 사업이 철저히 실시되고 실효를 거두며 상시화 장기 효과화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장원한 발전에 입각해 새로운 한기 정협의 중점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주당위 중심 사업을 둘러싸고 직무리행의 새 모식, 새 담체, 새 경로를 적극 탐색하며 체계가 완비되고 과학적이며 규범적이며 운행이 효과적인 제도 체계를 구축해 정협 직무리행 사업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14기 정협의 사업 경험과 방법을 참답게 총화하고 새로운 한기 정협 사업의 총체적 구상과 중점 임무, 추진 조치를 앞당겨 계획해 새로운 한기 정협이 좋은 출발을 실현하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회의 준비 사업을 세심하게 잘해야 합니다. 정치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고 높은 표준, 엄격한 요구를 견지하며 임기 교체 대회 사업 절차와 규율 규정,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 항목별로 추진 실시해 임기 교체 대회가 규범적이고 엄밀하며 평온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깨끗한 기풍이 형성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각 상무위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전체 정협위원들을 이끌어 이들이 적극적으로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해 더욱 많은 직무리행 정품을 내놓고 위원 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다그쳐 추동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변강 민족 지역인 우리주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교정 언어 문자 교육 진지를 튼튼히 다져 국가 통영언어 문자가 여러 민족 청소년들의 소통 교류의 가교, 문화 전승 담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유대로 되게 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꽃이 연면대지에 활짝 피어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연일 전주 각 중소학교에서는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선전 주간 주제 활동을 전개하면서 표준어를 말하고 규범 한자를 쓰며 고전 시문을 읽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연길시 북산소학교에서는 국가통영언어 문자 전면 보급에 모를 받고 동북항일

0: 훈련군 정신 선전 강연과 주제 강연 시합을 펼쳐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더욱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북산소학교 학생 김근우입니다. 교과서극 공연, 고대 시와 사랑송, 문장 낭송 등 활동을 통해 중화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알게 됐고 한우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의 표준어 수준도 빠르게 높아져 지금 저는 요청한 표준어를 할 수 있고 표준어로 조선족의 민속 풍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중앙소학교에서는 특색문화 전시청과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체험 구역에 의탁해 규범적인 언어 사용, 고전 낭송, 문자 보급을 일상화된 도덕 교양과 실천 수업에 융합시켰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국가 통용 언어를 사용하는 일상화 교수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 외에는 고전 명작 낭송, 표준어 연설, 주제 학급 회의, 독서 활동 등 특색 활동을 상시화해 학생들이 낭송 속에서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계시 중앙소학교 학생 왕우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다채로운 국가통용어 문자 보급 선전주간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붉은 넥타이 교정 해설, 꽃망울 TV 방송국 뉴스 방송, 독서 공유회 등 활동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실천 무대로 됐습니다. 저는 연설문을 열심히 외우고 교정 곳곳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학우들에게 정확하고 유창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천 과정에서 저는 표준어를 잘 말하고 교정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더욱 깊이 알게 됐습니다. 연길시 중앙소학교 교원 왕로요입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표준어를 유대로 삼아 시범 랑독과 문답,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아이들이 표준어로 완전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도록 경배함으로써 랑랑한 글 읽는 소리 속에서 언어 감각을 키우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협동면에서는 아이들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본문을 랑독하도록 인도해 국가통용어 문자 보급이 교실에서 생활 속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표준어를 잘 말하고 규범 한자를 잘 쓰는 것은 모두 조국의 언어 문자를 계승하고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에서는 흥미진진한 시사대회가 펼쳐졌습니다. 경연 현장에서 6학년 각 학급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비활용 구어 경연 단계에서 선수들은 불과 15초의 제한시간 내에 지정된 핵심 글자가 들어간 식구를 정확하고도 표준적으로 막힘없이 읊었습니다. 선수들은 전 과정에서 표준어로 답하면서 청소년 학생들의 풍부한 시사 소양과 뛰어난 구어 표현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화룡시 광명소학교 학생 손아기입니다. 이번 시사대회는 그냥 경연이 아니라 한 차례 학습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저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매 한 수의 시가 창작된 배경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몇 구절의 고시 속에 아주 큰 체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세심함과 차분함을 배우게 됐고 우리 민족의 고전 문화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표준어를 배우고 보급해야 하며 표준적인 언어로 고전을 낭송해 시사의 메아리가 대대손손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연변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글자를 익히고 뜻을 깨우치며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가 지닌 깊은 매력을 느끼고 중화 사랑의 씨앗을 마음속 깊이 심고 있습니다. 연변 제1중학 학생 박정연입니다. 과내의 효율적인 소통과 과외의 풍부한 온라인 자료 검색을 통해 국가 통용어 문자가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저한테 국가 통용어 문자는 지식과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일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을 증진하는 정서적 유대이기도 합니다. 신시대 연변의 학생으로서 저는 다채로운 언어문화 환경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청춘의 목소리로 길림 이야기를 잘 전하며 민족 단결의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렵니다. 근일에 우리 주에서는 글자 속 한마음, 글향기 넘치는 연변 교정 국가 통용언어 문자 보급 특색 프로젝트를 힘써 구축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문화 근원 탐구, 일상 지면, 방학 실천으로 이루어진 3차원 교육 체계에 의탁해 국가 통용어 문자 보급 진지를 다지면서 학교마다 하나의 브랜드, 학교마다 하나의 특색을 갖춘 교정 국가 통용어로 문자 보급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 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용어로 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용어로 문자의 보급 수준과 규범화 사용 수준, 응용 능력을 일층 높이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더욱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해 변강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동하렵니다. 국가국제발전협력소에서 립안하고 상무부 국제상무관은 연수학원에서 주관했으며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제교류사에서 협조한 2026년 대외지원 양성 프로젝트 발전도상국 민족정책과 실천연수반이 그늘 우리주를 찾아 고찰 견학을 했습니다. 발전도상국 민족정책과 실천연수반 학원들은 브라질, 감비아, 에티오피아, 메이코, 네팔, 이라크 등 6개 나라에서 왔습니다. 연변대학에서 열린 연수반 좌담회에서 학원들은 연변대학,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변변경관리지대,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으로부터 각기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실천조치와 특색 방법을 소개받았습니다. 회의 후 연수반 학원들은 연변대학 학교 역사관을 찾아 연변대학이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면에서 전개한 생동한 실천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브라질 원주민 사무부 국제 사무고문 엘턴 가스파리니 주니어입니다. 중국의 민족 다양성이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런 방식은 민족 단결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연변에 머무는 기간 관련 국가의 민족 사무 부문과 기구에서 온 정부관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또 우리주 민족 단결 진보 시범 단위,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범 장소 등을 찾아 우리주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 기지 건설, 여러 민족 대중의 융합식 발전, 관광으로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 촉진, 민족 문화 보호 전승 등 면에서 쌓은 경험과 방법을 깊이 묘해했습니다.
1: 그늘 왕청현 전교령관리보호중심 관할구역에서 야생 동북곰 다섯 식구가 한 화면에 잡힌 진귀한 영상이 촬영됐습니다. 보기 드문 이 영상은 동북곰 표범 국가공원이 설립된 지 근 5년간 생태가 지속적으로 복원되고 범과 표범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번식하고 있음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7일 저녁 6시경 왕청현 민창 농기유한회사 사업일꾼 왕선생은 친구와 함께 차로 림산지구 도로를 지나다 우연히 이 보기 드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끼범 4마리가 도로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었는데 차 전조등이 켜지자 새끼범들은 재빨리 피했고 한쪽 수풀 속에 있던 어미범이 머리를 내밀어 새끼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한편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경고했습니다. 새끼범들이 도로에서 벗어나자 왕선생은 신속히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동행인은 휴대폰으로 약 20초간의 현장 영상을 촬영해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당지 림어 부문과 삼림공원에서는 즉시 응급조치를 가동하고 림산지구 안전조기 경보를 발령했으며 범무리의 활동 궤적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측했습니다. 아울러 림산지구와 도로 연선의 순찰 역량을 늘려 대중의 인신 안전과 야생 범무리의 서식 안전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생 동북범 다섯 식구가 보기 드물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단연간 국가공원 생태보호사업이 거둔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제1진으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안정적인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번식가족을 보유한 유일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0: 2026 연변주 전자상거래 흥변조력 청년 우수상품 추천 생방송 판매활동 첫기 강습이 일전 도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상무국, 공청단 연변주위, 주 흥변부민촉진국이 각 변경현시 상무, 공청단위원회, 흥변부민촉진중심과 공동으로 전개했습니다. 첫기 강습은 도문시 서부계획자원봉사자와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생방송 판매 실제 조작 강습을 했습니다. 점을 통해 전면을 이끄는 방식으로 농촌 전자상거래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하고 지역 전자상거래 생방송 인재를 육성하며 호형 고향사랑 및 각 현시 생방송팀을 조직해 전주 36개 성급 신전자상거래 흥변부민 시범촌에 들어가 생방송으로 현지 농특산품, 민속미식과 향촌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변경촌의 역사문화내포를 발굴하며 변경주민보조금 등 해민정책을 선전해 변경촌의 흡인력을 끊임없이 높이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첫기 강습은 직접 해보고 실제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생방송의 핵심 논리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 강습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생방송 전자상거래 핵심 기능을 습득하게 도왔습니다. 주 상무국 전자상거래처 처장 풍도입니다. 이번 강습은 계열 활동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양성한 청년 전자상거래팀을 기반으로 호형 고향사랑 등 생방송팀과 연동해 실경 강습, 촌주제 생방송, 순회 판매 등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우수한 농특산품과 민속문화 관광제품 판로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주 흥변부민촉진국 종합조정처 부처장 성설봉입니다.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선전 매개체로 삼아 특색 제품을 추천 소개하는 동시에 변경촌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잘하고 변경촌 변경주민보조금 등 각종 해민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선전하겠습니다. 비변경지역 인구에 대한 변경촌의 흡인력을 높이고 인구가 변경 일선으로 회류해 안거하도록 이끌어 변경촌 전자상거래 발전 우세를 흥변부민사업의 실효로 전화하겠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이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네, 이번 이중 명절 이벤트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서진 씨 마감하기 때문에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 동청아 초 발효기문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활동은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이번 활동이 특정이라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드리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지금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계절, 우리 그 좀 어전 늦가을이 되긴 했는데 이 늦가을을 잘 넘기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독의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하는 우리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동청아초 발효균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있는데, 지금 또 요 가을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약을 썼던 분들은, 예, 지금 내가 어떤 증상이 좀 그 중하게 나타날 때가 되면 원래 한 봉지를 하던 것을 두 봉지를 해서 그 증상이 나아지게 되면 또 다시 한 봉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절로도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약이란 거는 어제는 오래 쓰신 분들은 자기 병에 대해서 또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절로 조절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 우리 청해주봉회사의 청초발효균부는 만성병을 정복하고 있는 우리 인류수명이 제3차 혁명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인류수명이 제3차 혁명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청초발효균부는 중화중약이 우리 세계가 보호를 받는 이런 금열쇠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동청아 초발효균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자, 영 좋습니다. 나는 이 기혈부족이라는 게 어제 땀에 그저 흘린다 하게 되면 옷에 그저 다 적시고, 그 다음 머리에서 그저 물이 줄줄 내려와서 바가지를 퍼는 것처럼 이래서 손으로 나서 자꾸 흩어지고, 그저 땀이 다 빠져야 일어섰단 말인다, 예.
1: 아,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땀이 다 빠지면 그저 눈이 휑해서 예, 맥이 똑 떨어지던 게, 한 2년은 그러니까, 예, 거기다 예, 심근경색하고 관심병이 들어오더란 말인다, 예. 그런 게 또 따라서 예, 폐렴도 자꾸 하고, 예. 그래서 그저 형, 이 약을 많이 쓰느라 했는데, 어제 모두 이 사람마다 땀 흘리는 거 일주일이면 된다는 게 아이디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한 3년을 흘렸습니다.
1: 예.
2: 그래, 예, 저녁에는 요 자리를 두 번씩 갈아내야 되고, 그것도 예, 땀 흘리고 땀투성으로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에도 못 나가고, 그리고 땅콧물로 바람이 들어가, 여름에도 바깥에 나가면 그 더운 바람이 들어오는데도 우두들 이빨 쫓치고, 이래 우소리에 그래도 힘들게 살았는데, 약 안만 써도 아이래서리 이 동청화초 발효균 지금 썼는데, 선생님이 그저 깜짝까지 그건 생각다 했는데 깜짝까지 땀이 어디로 가는지

0: 높습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사에 좀 예, 편안해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가끔 가다 숨이 올라오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폐를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예.
1: 맞죠, 예.
0: 예. 어떻게 손도에 이 동성화서발의 영분을 언젠 썼더라면, 그런 거 사야겠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뼈 아파서, 그런, 이 신이 뼈 아파서, 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배 아픈데 약을 먹으면 위라는 게, 그래도 싹 다리 못해서 밥은 못 먹지. 그래도 속이 더부룩해서, 그래도 속이 뭐 꿀뚝 찬 것처럼 이래면 고생했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배도 안 아프고, 이 통통하서 한 가지 가도 지금 여러 방면은 좋습니다.
1: 맞죠.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일신이 이 소변을 잘 누지 못하니까, 그런도, 웃기기도 하고, 예, 여칠금이 좀 있어가지고, 이전에 이사 배우니까 여칠금이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늘랑 기저귀도 타고 있고, 이랬다는데, 지금 기저귀도 안 타고,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예.
1: 맞죠, 예.
0: 붓기든 게 지금 있잖아요. 붓기 다 빠지니까, 앉았다 섰다 하는 것도 해갖고, 바깥에 나와 운동해도 몸이 해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요.
0: 예, 어쨌든지 이 동성화초 발효경분을 써보니까 예,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나는 지금 예, 이 말하자면 이 농공도 왔다 가서 예, 머리 항상 땡하고 얼반에 기억도 없고 그 약 머리 아프고 혈압조절이 아이들인 게 지금 혈압조절도 잘 되고 그 머리 아프던 것도 이렇고 예, 가끔가다 어지럼증에서는 또 본조진적이라는 게 얼마 있는지 모른다. 근데 지금 어지럼증 다한다.
1: 맞습니다. 아,
0: 예. 예. 한 가지가 가지고 지금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고. 그리고 또 예, 약 먹기 홀에 수용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쓰니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예, 용 좋습니다. 어디서 속이 편안하지. 일신이 몸이 했다 와졌지. 머리도 아야보고 혈압조절도 잘 되고. 수태용 지금 기분도 좋고 영 사는 것 같으로 한다 지금. 게 이번에 두 가지 민들이 우리 할도 영 좋은 것 같은데 18가구에 우리 저기 형님이 하고 두 집에서 18가구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예, 혼자 사기 바쁜 분들은 예, 뭐 가족과 네. 예, 친척들과 예, 형제간에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 네. 많이 살 때 많이 드리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0: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맞죠. 예. 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지금 동청화도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폐렴도 자꾸 하고, 예, 관심 빼시면 일상 심률도 보지 않고. 이 축정위험이 있으나 소화라는 게 잘 알게 돼서, 일상 속이 트기가고, 암이 특히 소변 차수가 특히 다 자꾸 이랬더니 지금 선택해서 간디 많이 지금 좋아지는 게 알긴다, 지금.
1: 맞지요.
3: 여기 폐렴 자꾸 오른 것도 많이 나고, 심률도 일상 고르자, 그래도 틀어졌지만 온전됐습니다, 지금.
1: 맞지요.
3: 박도선도 아이들인 것도 많이 났고, 소화랑 일상 아이들인 게 지금 소화가 안 됩니다, 지금.
1: 맞지요.
3: 여기 소변 차수가 특별히 같은 것은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그렇지요.
3: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먹으니까 먹기도 편리하고, 이전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먹다 남 시간 듣다 가던 게, 이건 하루에 한 번 먹을까 편리하고 좋습니다, 지금.
1: 맞지요.
3: 제가 이번에 활동 특히 좋을 때 연락과 정도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제대로합니까?
1: 예.
4: 네.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예, 동충하초 발효분 오래도록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은 예, 먹을수록 예, 신체가 좋아지고 예, 병치료에도 예, 아주 좋은 약입니다.
1: 맞지요.
4: 예, 거기다가 예, 하루에 한 번씩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예, 아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저는 예, 원래 혈압이 예, 예, 낮습니다. 이 약을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맞죠.
4: 원래 예, 저혈압이던 게 지금 예,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 검사를 하니까 예, 혈압이 정상으로 됐답니다. 그래서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4: 예, 그리고 심장이 나빠서 예, 가슴이 항상 침침하고 예, 맥이 없고 예, 그 다음에 폐가 나빠서 예, 감기, 예, 오고 가는 감기에 예, 다 걸리고 예, 기침이 나고 가려나고 해서 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한두 달 먹으니까 예, 이 증상이 하나하나 사라지던 게 예, 지금은 예, 완쾌하게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4: 예, 그리고 예, 동맥경화로의 예, 심률이 예, 빠르면서 예, 귀에서 예, 소리가 나는데 예, 전부 때 소리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예, 항상 그저 예, 한쪽 귀에 올바한 게 길었는데 예, 한쪽 귀에서 또 예, 물이 나오고 예, 이래서 예, 수탄고사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귀에서 예, 소리가 나지도 않고 예, 한쪽 귀에서 물이 나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1: 맞죠. 예.
4: 예, 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당구체인 오빠 가지고서 예, 아이 밤에 뭐 예, 열이 나고 그다음에 예, 막 심장이 갑갑하고 하면서 예, 잠을 자지 못해서 예, 불면증이 왔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당구체이 정상으로 되니까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리고 심률이 빨라서 예, 머리가 항상 아프고 예, 가슴이 항항하고 예, 이랬다는데 예, 심률도 지금 정상으로 됐습니다.
1: 맞죠.
4: 예, 그리고 담결석이 있어가지고 예, 정말 그래도 고생 그렇게 고생할 필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배 아프다 막 죽어 자빠지고 이랬는데 예, 아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다음에 예, 소변이 잘 나가니까 예, 어떻게 돼서 예, 돌이 나가는지 담결석이 해결됐습니다. 그 예, 요전판 투출로 예, 또 허리 다리가 아파서 예, 예, 발이 시리고 해서 예, 걸을 때면 예, 발바닥이 마대고 이래서 예, 정말 잘 걸어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예, 마음대로 예, 걸어 다닙니다.
1: 그렇죠.
4: 예,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선생님께서 예, 소개를 해줘서 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되니 예, 얼마나 선생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선택 잘했지요. 예.
4: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자, 저는 예,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약을 먹으려 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4: 그래, 예, 이번에 예, 추석하고 국경절 할 때 얼마나 좋은지 예, 전번에 쌌는데 또 동생네 가져가서 예, 이번에 또 아홉 가구 사려 합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예,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5: 동충하초를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또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이 심장하고 폐가 아주 좋아가지고 항상 우먹에는 허열이 나고 그 다음 마른 기침 오랫동안 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많이 마르고 이래가지고 그 검사한 결과 이런 폐를 수술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예 나이도 많고 또 신체가 그렇게 뭐 건강한 척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아,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버려고 처음에는 병원 약도 안 되니까 또 주민원의 약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방송 광고에서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다는 약을 다 썼습니다. 쓰다가 한동안 쓰다 아이디어는 또 바꿔가지고 여러 번 약을 썼는데 치료는 못했습니다. 이러다서리 그 다음에 한동안 선생님의 그 동충하초 강의를 한동안 듣고서리 동충하초를 썼는데 점차 치료가 돼가지고 아, 지금은 기본상에서 뭐 아프거나 불편한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전에는 밥이란 잘 못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 동충하초는 그 소화제도 아닌데 밥 먹으면 영 편하고 소화 잘 되고, 이전에는 그런 감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밥 먹으면 영 맛있고, 때 되면 또 배고프고 이러니까 영 기분 좋습니다.
1: 맞죠?
5: 이래가지고
1: 예.
5: 예, 이래가지고 지금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이 잘 보내고 있는데.

0: 이거는 제가 그 강의에서도 나이 들은 누구도 느낀 바가 이동충 하천은 4,500m 고온에서 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다라는 이런 진귀한 약물이고 또 그런 발효한 약으로서 30배의 효과를 보는 약이기 때문에 내 같은 이런 병도 그렇게 치료해야 되던 병도 네, 치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동충하초에는 동충하초 이 약물이가 다른 약물이 내가 그동안 많이 약 썼지만은 동충하초 이 약물이 다른 약물에는 없는 약이기 때문에 네, 내 같은 이런 병도 치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진짜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최고 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충하초 써가지고 몇 년 동안 다른데 아파 못 봤습니다. 결국 감기라는 거는 근본상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나 뭐 나이만 해도 별로 불편한 데 없이 잘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는 활동할 때마다 사니까 경제상에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맞죠.
0: 특히 이 나이 많으면서 어쨌든 이 약도 약 조금 먹게 되는데 동충하초는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 진짜 편합니다. 먹은 다음에 약 먹은 다음에도 또 편하고
1: 그렇죠.
0: 예, 이러니까 나는 저는 뭐 노년이고 많은 약 썼으나 치료를 못했고 동충하초에서 이렇게 치료되기 때문에 어제는 놀래야 놀 수 없는 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가슴이 이전엔 항상 가슴이 불편한 게 지금은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위장도 편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래서 동생하자를 계속 이제 뭐 다른 약을 쓸 것도 써볼 약도 없고 이렇게 좋은 효과를 몇 년 동안 동생하자 이런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내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쓰고 생각한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동충하초 발효균 파는 데지요. 예.
2: 네.
3: 예, 저도 지금 이거 접수해 먹은 지 어떤 2년도 넘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정말 많은 데서 효과를 봤습니다. 어쨌든 몸이 불편해가지고, 예, 항상 어지럼 찐하고, 위가 안 좋고, 한국 가서도 일하다가, 정말 오래 있자고 간 게, 위가 고장나가지고, 그래. 위 때문에 발을 먹지 못하니까,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계속 약 쓰는데, 큰 효과를 못

0: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우 미녀요 정말 예, 먹지 못하는 소리 이랬는데 이거 접수해서 먹기 시작해서 예, 입맛이 돌아서고 기분 감이 나고 미녀요 오늘날에 가도 배고픈 감도 모르고 기분 감도 모르고 이랬는데 이거 접수해 먹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는 숨이 올라오고 그렇게 힘들던 게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네 야 이게 정말 맹약은 맹약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게 정말 이거 정말 일반 백성들도 좀 먹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가 생각하고서 활동 참고해서 계속 지금 먹을 예상입니다. 뭐 우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저것 몸 불편하고 아프던 것이 다 지금 좋아진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1: 맞죠.
0: 그래서 네, 우선 이거 그냥 먹는 게 다른 거 뭐 한 돈 팔아서 좋다는 거 다 싸드려도 그냥 효과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 뿌리지 그래서 아이 먹으면 또 한 가지고 그래서 네, 이거 선택해서 저는 그냥 이거 먹자고 생각하고 전화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선생님들이 이 좋은 거 정말 이렇게 알선해줬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선택 그래서. 잘했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동청하초 발음이면은 우리 인류의 수명이 그 100세로 연장하는 이런 희망을 보이고는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장수하자가 되면 건강하게 장수를 보장해 주는 것도 동청하초 발효기문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지금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던 분들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예, 지금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문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려 하신다게 되면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문을 선택해 보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문이 우리 인체 생명 통로를 열어주는 세 개 계단이 있게 되는데 우리 첫째 계단이라게 되면 체능이 회복되는 이런 기로 되고 있고 정력하고 체력이 전면적으로 제거될 수가 있는 이런 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병이 초보적으로 나아지는 계단이라든가 오랜 병으로 고달프게 보내시던 분들이라든가 또 오랜 병으로 체력이 떨어진 이런 분들을 물러나고 가장 명확한 특징은 신장이 기부적으로 인해서 출현하는 심신이 피로하고 맥이 없고 기부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하기도 싫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자기로 땀이 몹시 나거나 식욕감퇴 근육하고 근육도 여우면서 맥이 없거나 허리가 시클고 다리가 나른해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대. 그리고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문을 쓰신다게 되면 비장을 건장하게 해줄 수가 있고 신장을 유익하게 하면서 신체가 잃어먹은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신체 기혈 부족을 신속히 회복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맥이 없다는 분들 맞게 되는데 우리 중에서 맞게 되면 기부족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도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문을 쓰신다게 되면 비장위가 좋아짐을 해서 우리 맥이 나게 도와줄 수가 있고 혈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혈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병들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용한 이후에 되면 정력이 충만되게 되고 기색이 좋아지게 되고 얼굴 색깔이 붓고 윤택이 나거나 정기신 세 가지가 충족해지면서 발다리가 맥이 나게 되고 짧은 시간 내 병이 시달리면서 해탈되던 이런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0: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1: 네, 한때 유행이었죠. 바람을 등으로 가르며 느리게 뒤로 걷기. 산책길을 일부러 뒤로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세상이 나만 빼고 2.5배쯤 느리게 흐르는 느낌. 다시 돌아 걸으면 속도는 똑같은데 방향을 180도 뒤로 돌은 것뿐인데 어쩐지 달라진 것만 같습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느리게 뒤로 걷는 여유를 내게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쪽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8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연변다주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하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긴가락 사막쥐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사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뜨겁게 달아오른 땅, 그리고 한낮에 강렬한 햇빛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생명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독특한 모습으로 사막을 누비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긴가락 사막쥐라고 불리는 뛰는 쥐입니다. 학명은 디푸스 사지타로 분류상 뛰는 쥐과에 속하는 작은 설치류인데요. 러시아 남부에서 카스피해 주변과 이란 북부를 거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과 우리나라 일부 지역까지 중앙아시아의 넓은 건조지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을 처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쥐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몸통은 비교적 작고 가벼운데 뒷다리가 유난히 길고 꼬리 역시 몸 길이보다 길게 발달했습니다. 몸의 윗부분은 황갈색이나 붉은 갈색을 띠고 배 쪽은 흰색이며 꼬리와 엉덩이 부분에는 밝은 색의 띠가 나타납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뒷발인데요. 뒷발에는 세 개의 발가락이 있고 가운데 발가락을 중심으로 발의 구조가 단단하게 발달했습니다. 이름에 붙은 세 발가락이라는 특징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설치류에게 긴 뒷다리가 필요했을까요? 답은 이 동물이 살아가는 환경에 있습니다. 긴가락 사막쥐가 살아가는 곳은 식물이 빽빽하게 자라는 숲이 아니라 건조하고 탁 트인 사막과 스텝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몸을 낮추고 네 발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 뒷다리를 이용해 한 번에 여러 발짝씩 뛰어가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긴가락 사막쥐는 마치 작은 캥거루처럼 두 뒷다리를 이용해 뛰어다니는데요. 짧은 거리를 아장아장 걷는 동물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넓은 땅 위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렇게 뛰는 방식은 단순히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기술만은 아닙니다. 사막은 몸을 숨길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동물에게는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긴가라 사막쥐가 살아가는 지역에서는 여우나 쪽제비류를 비롯한 여러 육식동물이 이 작은 설치류를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에서는 작은 설치류를 먹이로 삼는 육식동물들이 함께 관찰되기도 합니다. 특히 말라붙은 아랄해 바닥처럼 새롭게 형성된 건조 지역에서도 긴가락 사막쥐가 빠르게 자리를 잡은 사례가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점은 이 동물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이를 찾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긴가락 사막쥐는 주로 땅 위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식물성 먹이와 작은 동물성 먹이 등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풍성한 먹이가 펼쳐진 초원과 달리 사막에서는 오늘 발견한 먹이가 내일도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작은 몸으로 넓은 영역을 이동하며 먹이를 찾는 생활 방식에는 이런 환경적 조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살아가는 작은 동물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낮과 밤의 온도 차를 견디는 일입니다.

네, 결국 긴 가락 사막줄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특이하게 생긴 작은 설치류 한 마리를 알아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긴 뒷다리와 세 발가락, 긴 꼬리와 작은 몸은 모두 사막이라는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으며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낮에는 몸을 숨기고 서늘한 밤이면 땅 위로 나와 움직이고 넓은 공간에서는 네 발 대신 두 뒷다리로 힘차게 뛰며 위험을 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유난히 독특한 몸이지만 그 동물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잘 맞는 모습인 셈이죠.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9월의 네 번째 주인 이번 주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중이다. 민족의 단결과 진보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이 서로를 아끼고 화합하며 단결하면서 끊임없이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아 민족 간 소통 융합, 지역 균형 발전, 민족 문화 개성 발전, 민생 복지 향상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민족 단결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단결 후의 정신을 마음에 되새기며 앞으로도 여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고 서로 돕고 배우며 함께 발전하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합시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예 생활 방송, 교통 문예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광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하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시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왕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 0433-508-5115번입니다.

단풍이 물들고 하늘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이 계절을 반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가을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분들입니다.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고 눈이 가렵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은 일상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가을 알레르기는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에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가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가을 알레르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가을 알레르기가 왜 발생하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개었던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7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8도입니다. 우리 주 공교행 기상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가을철에는 왜서 알레르기가 나타날까요? 자, 아래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을철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잡초 꽃가루입니다. 봄에는 나무 꽃가루가 주된 알레르기 원인이라면 가을에는요 주로 잡초류의 꽃가루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돼지풀, 쑥, 환삼덩굴 등의 꽃가루는 가을철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이 꽃가루들은 8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공기 중에 떠다니며 가을 내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진 먼지 진드기도 가을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난방을 시작하면서 실내 온도와 습도가 변화하는데 이는 진 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을철 알레르기 결막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진 먼지 진드기라고 합니다. 침구, 카페, 카텐 등에 서식하는 이 미세한 진드기는 그 배설물과 사체가 강력한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합니다. 가을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요소로는 또 곰팡이 밀입자가 있겠습니다. 가을철 낙엽이 쌓이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낙엽더미나 축축한 흙, 습한 실내 공간에서 자란 곰팡이는 밀입자를 공기 중으로 방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외에도 급격한 일교차, 건조한 공기, 그리고 실내외 온도 변화도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을철 건조한 공기는 코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서 알레르기 증상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자, 가을철 알레르기 증상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볼게요. 가을철 알레르기의 증상은 봄철 알레르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와 입천장의 가려움증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와 혼동하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은 발열이나 전신 근육통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눈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의 가려움증, 충혈, 눈물, 이물감 등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빛에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 증상으로는 건조함,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조한 가을 공기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알레르기 증상이 단순히 코와 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한 경우 기침, 천명음,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천식이나 만성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을철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와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며 발열, 인후통, 전신, 근육통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알레르기는 이러한 증상이 없이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이 주로 나타나며 특정 환경, 즉 야외 활동 후나 실내 청소 시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증상은 일반적으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반면 감기는 보통 한 주에서 두 주 내에 호전됩니다. 알레르기 예방의 가장 기본은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알레르기 증상을 관리하는 세 가지 핵심 방법으로 회피, 약물 치료, 면역요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 속 회피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을철 알레르기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꽃가루 농도를 확인하고 외출을 조절해 보십시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꽃가루 농도가 가장 높은 이른 아침부터 오전 10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나 건조한 날에도 꽃가루가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한답니다.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인데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N95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호안경이나 선글라스는 눈으로 들어오는 꽃가루를 막아 알레르기 결막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는 공기 중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집 먼지 진드기와 곰팡이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답니다. 외출 후에는 철저히 세척하십시오. 귀가 후에는 즉시 손을 씻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줘야 합니다. 특히 코는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면 코 점막에 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옷도 바로 갈아입고 가능하면 샤워를 자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샤워를 통해 머리카락과 피부에 묻은 꽃가루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외에서 빨래를 널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공기 중에 꽃가루가 빨래에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있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실내 환경관리는 알레르기 예방의 핵심입니다. 실내 환경관리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입니다. 진공청소기는 고성능 미세먼지 차단 필터가 장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과 가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꼼꼼히 청소하고 특히 카페, 카텐, 소파 등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은 더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십시오. 베개 커버, 이불 커버, 시트 등은 일주일에 한 번씩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진먼지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먼지 차단 커버를 사용하십시오. 매트리스와 베개를 덮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십시오.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는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합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통해 실내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건조하면 코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비타민 C는 항히스타민 작용해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귤,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이 좋은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견과류, 녹색 잎채소, 식물성 기름이 풍부하겠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어와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아미씨유, 호두 등이 좋은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즐기십시오. 가을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생강과 마늘, 호박, 대추 등은 면역력을 높이고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자, 피할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지나치게 찬 음식은 오히려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코와 목에서 목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을철 알레르기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가을은 단풍과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잡초,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미립자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생활 수칙들만 꼼꼼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이번 가을을 날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맑은 하늘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오늘 알려드린 지식들 하나하나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는 용의 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특히 그 만성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공제 위주로 하고 그러다가 점점 더 증상이 악화되면 큰 병원 찾아서 수술하는 방법, 예, 이런 방법으로서 예, 특히 심장질환에 걸렸다 하면 참 예, 어려운 일입니다. 심장질환, 예, 특히 관심병, 협심증, 예, 이거는 그 중년 노년에 이르러서 아주 흔한 병이지만 결국은 그저 평소에 중약으로 화를 화어하는 방법에 뭐 경락을 소통해 준다 하는 방법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 아스피린, 예, 예, 혈소판이 그 피를 응집하는 능력을 억제해 주는 이런 약을 쓰거나 또는 예, 예, 다딩류의 약에 예, 주말에서 혈지 조정 약물로서 공제는 하지만 그러나 점점 예, 예, 언제 내가 심근경색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으로 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잘 해결이 안 되는 심장질환에 대해서 이영규씨 현대병원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예, 이영규씨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부강주사료법하고 그리고 또한 예, 면역각성료법 예, 또는 섬유화 조직을 방리해서 미세순환을 개선해 주는 방법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미세순환 예, 우리 인체에 그 혈관을 놓고 말하면 큰 혈관, 중간 혈관 결국은 장기에 도달되는 예, 여기에는 미세순환 작은 혈관이 작용합니다.
0: 네.
1: 실제 작은 혈관, 큰 혈관에 비례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 몸의 90%의 이 미세순환 이것을 홀시한다면 병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0: 네.
1: 아, 사실 미세순환이 잘 돼야 우리 몸이 심장도 물론 뇌도 그렇고 췌장도 간이나 예, 눈도 그렇고 어느 장기든지 이 미세순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0: 아, 저는 정수피대가 했어요. 밤에 소변을 자주 봐서 밤잠도 잘 못 잡니다.
1: 예, 하룻밤에 몇 번씩 일어납니까?
0: 한 5번, 6번 그거 일어납니다.
1: 예.

0: 마음 치료를 하면 그 효과는 더할립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치료를 놨지 않기 때문에 예, 전문가 선생님이 지시에 따라 몇 번 치료하려 하면 예, 그에 따르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3: 네, 우리 이모부가 무릎관절염이 진행심해서 예, 앉아 일어났다 서지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뒤에 댕깁니다. 그리고 돌아 눕지도 못하고 지내 고통스러워서 예, 동의들이 소개하더란다. 현대병원에서 그래 부강주사를 맞고서 치료하고서 한번 맞은 게 뭐 고통스럽게 거의 용 좋다더라고서 그 세 번만 맞으면 좋아진다 하더라고서 전화 왔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예. 내리는 그래 모시 갈까 안에서 내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네 잘하셨습니다. 1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예, 영길씨 현대병원은 무릎 관절염은 물론 예, 예, 좀 부강수사 맞았던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골관절병 치료에 예, 효과를 잘 보고 있지만 실제 이 부강수사의 치료 범위는 아주 높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네, 집에서 현대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0: 네, 무슨 병으로 치료받았습니까?
4: 허리 아프고, 그 다음에 허리는 그, 뒤르매는 그 척수에 팔이 딱 아파서, 몇 년 됐습니다, 아픈지.
0: 네.
4: 태양성 관절까지 서있대 무릎이 아파서, 밖을 잘 못 나갔댔습니다.
0: 네.
4: 한번 치료한 게 좀 하고 알릴까, 예. 또 두 번 간 게 반대전 알깁니다.
0: 네. 예. 그렇죠. 한번 치료해서 효과 알리고 두 번에는 더 알리고 세 번쯤 치료하면 기본상 다 낫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4: 네.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제사기도 바쁘다 해서 마음대로 제사지 업들에서 딸 물건 마음대로 주지
0: 예.
4: 화장실도 마음대로 드놔주지 원래 못 그랬습니다.
0: 예. 네.
4: 그래서 길이 켜봤다가 내일 가는 날이 돼서 또 같이 견디 내일 아침에 일어났다 그랬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4: 예. 압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래서 이런 그 골관절병 외에도 예, 예, 여러 잘 낫지 않는 뭐 이런 순환계통병도 소화계통의 병 예, 또는 이 전립선 질환 뭐 비뇨계통의 질환이 여러 분야의 질환에 있어서 현대병원의 특색 치료는 아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심장 질환을 치료할 때 보통 예, 지금은 관상동맥은 좀 큰 혈관입니다. 예.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5: 내 동생이 경두염이 와서 발을 뜰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옷이 입기 영만을 여러 병원 댕겨도 어때 치료가 달라야 됐다 이게
0: 예.
5: 치모 맞고 약도 먹고 이랬는데 아이 됐다 이 옷은 어라한다 예.
0: 예.
5: 그래서 현대병원에서 부강수사 요법을 한대서 내 동생이 저기 이 부강수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오늘 사면 한다.
0: 네. 방송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5: 네.
0: 예.
5: 네, 네.
0: 뭐 어떨까 할 게 없이 많은 분들이 가서 치료하고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골관절 질병이 어깨나 예, 또는 목, 허리,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부강수사로서 효과 잘 보고 있으니까 예. 예, 2652120에 연락해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그러면 내일 저기 예약하고 내일 가자고 그랬나요?
0: 네,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5: 수고하세요.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지금 오늘은 주로 잘 낫지 않는 완고성 심장병에 영길씨 현대병원을 찾으면 어떤 치료를 받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늘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가쁘고 식은땀 나고 미스겁기도 하고 예, 이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

0: 이게 자꾸 반복되면 결국은 어느 땐가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1: 네.
0: 예, 일단 심근경색으로 되면 그거는 예,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당연히 분처를 다투어서 응급실을 가야 하고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언니의 지금 여자만 탈출이 돼서의 이 자골신경 터이된 일이 저리고 밤에는 돌아눕을 수도 없고 허리 지네 아프고 이래서 그럴 때는 허리를 꼬부리고 긁고 침도 맞고 약도 여러 가지를 썼는데 효과 없어서의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현대병원에 가서의 부강치료요법을 두 번 받았습니다.
0: 아, 이미 두 번 치료했습니까?
2: 예, 두 번 치료를 했는데 예. 야, 신기하게 다른 약을 쓸 때는 아예 알기던 게 아, 우선 허리고 통신하는 게 많이 좋아지고 예, 밤에 돌아눕을 때 아파 돌아도 못 눕던 게 우선 예, 그거는 완전히 이렇단다.
0: 예.
2: 그리고 예, 지금 이내 잘 걸지도 못하던 게 야, 우선은 그래도 예, 그 장마다 있는 가깝습니다. 한 300m 되는데 예, 한 것도 20m씩 걸어가다는 쉬고 했는데 우선은 걔도 예, 채소 살라 갔다 와서 와, 영 좋아져서 영 좋아한다. 그래서 우선은 치료한 지 열 할이 돼서 내리 이 사이에 아직 한 거서 네 번 치료하면은 될 것 같다 하더랍니다.
0: 예, 좀 엄중하겠습니다. 네 번 치료 수에 된다.
2: 그래서 예. 우리 언니는 내리 가면 재 보인다.
0: 예.
2: 내리 예, 가다고 예약하면 됩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3: 예,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네, 우리 언니가 예, 저 기관지 정식이 있어서, 그냥 기침을 지내놔서 예, 그래, 저기 병원이 약이랑 갖다서 써도 제 효과 없다더라. 그리고 예, 예, 저기, 그래서 저기, 이, 예, 현지 병원에서 이런 저 기관지 천식이 안 돼서 치료한다게 되면 또 가보자고.
0: 아, 이 기관지 천식이 보통 그 기관지가 예, 예민하게 반응해서 보통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 감기 걸린 뒤끝이나 어떤 냄새 자극에

0: 이런 먼지나 여러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유독 이같이 좀 과민성을 띈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가 붓고 좁아져서 숨이 가쁘고 쌕쌕 소리도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과민성 질환은 사실 어느 병원 가도 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1: 예.
0: 예, 그 치료 아마도 많이 했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모두 고생합니다. 이런 분들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현대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들에 중점을 두고 치료 방법을 연구 개발해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아도 좋겠습니다.
1: 예, 그래요. 선생님, 우리 내일에도 가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셔.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심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기라는 것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2: 네.
0: 예, 심장은 전신의 피를 내뿜는 펌프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장기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2: 네.
0: 예, 심장에 병이 들었다 할 때는, 아마도, 더욱더 중요시하고, 그래서 평소에 치료 잘해야 됩니다.
2: 네.
0: 예, 평소에 치료할 때 연길시 현대병원은 단순히 이 큰 혈관에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세혈관에 대해서, 예, 미세혈관에 심장도 이게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데 관상동맥도 중요하지만 이 미세혈관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미세혈관에 대해서 현대병원에서는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 이래서 좀 독특한 방법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이 팔이 어느 쪽 팔이가 어깨 바쪽이 거기가 통증이 심하면서 이 머리 가라마들에 걷지도 못하고 등기 바쁘다.
0: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예.
3: 예, 그리고 예, 그다음 무슨 일 나면 그다음에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게 움직이다면 이 좀 불편하다만 합니다. 아프다만 합니다.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부항수사를 한번 맞았는데 한 달에 그랬는데 효과가 지금 알긴다만 합니다.
0: 알립니까? 한번 맞았는데
3: 한번만 그래서 어제는 지금 발에가 쓰는데 그래서 어찌가 한번 더 욕심이 나서니까 좀 내일로 여행하자겠어요.
0: 욕심보다도 한번 치료에 똑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3: 근데 어제는
0: 완전히 없습니까?
3: 완전히 아닌데 약간 통증이 있으니까니 좀 깨끗하다고 저기.
0: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료 더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예. 예.
3: 예, 단지 가서 약은 많이 싸져서 먹고 침도 맞고 쓸게 없다만.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이제 방송 통해서 듣고서 지금 이 가봤는데 확실히 지금 이 효과 상당히 좋다만.
0: 예.
3: 예. 내일 이외에 가서.
0: 네, 그렇게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 심장질환에 대해서 많은 임상연구를 거쳐 심장병 혈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모세혈관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먼저 다스려주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큰 혈관도 역시 다스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미세혈관이가 단순히 심장 안에 흉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뒤 가슴에 복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 이거는 일반인들도 알기 어렵고 심지어는 지금 현대 의학상에서도 큰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심장 자체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심장이 펌프질을 하자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2: 네.
0: 이 에너지 이

0: 이것을 중의학적으로 기라고 합니다. 예. 기가 약하면 힘이 모자라는데 맥엽다. 심장도 맥엽다 해서 잘 뛰지 못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인삼이나 황기, 부자 등과 같은 중약, 약재를 결합해서 오랜 만성 환자들이 이 기를 덮는 기력이 약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 그러면 뭐 우리 자기절로 내 심장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어도 내 벌써 몸이가 기운 없던 것이 기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러면서 심장도 힘 있게 잘 박동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이런 치료를 결합해야 됩니다. 단순히 피를 묽게 하고 혈관이 막히면 확장시켜주고 안 되면 응급실로 찾아가서 주자에 스텐트를 하고 이런 것이 딱 규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병원은 이런 그 전통적인 이야기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예, 내가 또 한 가지 하나 자문 하려고. 내 이게 어떻게 해서 눈에 전력선 비렐라가지고 많이 고생합니다.
0: 아, 예, 그게 남성들이 흔한 문제입니다. 예,
2: 근데 나는 내 소배 지금 아이 나가는 것보다도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요.
0: 예, 너무 나가서, 예.
2: 예, 그 밤에 먹어도 예, 한 일부, 어떤 날은 7번이 8번씩 일어나야 됩니다.
0: 예.
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잠깐 모르고 그 철레칸 약 먹었지만 그 철레칸 약 먹으면 더 하나 굳겠다. 소배 나가는 건.
0: 예.
2: 그래서 내 그 아이들 약도 뭐 큰 약이 뭐 없다고 그래서 내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좀 찾겠는가 내가 지금 먼저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아, 소변이 이게 많다 하기보다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났지 7~8번이 차수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한 번에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또 말했고 해서 예, 하루에 소변 보는 횟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전립선 비대 증상 맞습니다.
2: 예. 그런데 이따가 약방에서 물어보고 하는 그랬대다. 그게 틀린다고 그 약 먹으면 소변 더 나간다고 그러더라 말입니다. 예, 아예 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먹어야 된다 이러더라 말입니다. 내가 옳다면 내가 먹을까 옳습니다. 그 약 먹을까 더 나간다.
0: 예.
2: 그래. 예, 현대병원에서 그 어떻게 부가부사조법을 이거 내가 좀 치료를 받아보려고.
0: 예, 그렇게 하세요. 영길시 현대병원은 그저 골관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처럼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로 인한 그 빈뇨, 소변, 자수본 문제, 또 여성도 그렇고 다 이 문제 나이 드시면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치료에 기타 병원 뭐 이제 첼레칸 같은 그런 약도 아니고 또 기타 병원의 뭐 이런 병원 치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치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찾아 좋은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2: 예, 지금 내일로 내가 좀 예약하려고 합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제가 이전에 뭔가 이 대상 보존을 했습니다.
0: 아.
3: 그 대상 보존한 게
0: 예.
3: 현대병원 위원장님 가서 병계 병 지금까지 한 번도 발작 안 했습니다.
0: 아, 예.
3: 다시 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뭐. 예, 제발 잘합니다. 한 번 치료했습니까?
3: 예, 한 번 치료하고 그다음에 그 또 날에 전작이랑 줬습니다.
0: 예.
3: 면역력을 높이라고.
0: 맞습니다. 이게 다 면역력이 예. 낮은 사람들한테 논이거나 해 또 그 감기 걸렸거나 좀 사람이 기력이 떨어질 때 재발합니다.
3: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난 이따까지 발각하지 않고 예, 거기다 뭔가 그 내가 혈압도 있고 심장도 동반하는데 그런 약이라 내게 다 같이 주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영초 좋습니다. 어쨌든 발가가야 이럴까 무슨 이병이 영 생태 없이 영 아픕니다.
0: 고통스러운 문제죠. 예, 제발 잘하고 예.
3: 제발 잘하고 그래 우리 옆집 아줌마가 또 예.

0: 어서 그런지 자꾸만 피부고 나빠 그런지 막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이런 게 자꾸 도는답니다.
1: 예.
0: 한 번은 가서 그 선생님 원장님 한 번 가서 배워보자고 내 예약하자고 내 선생님께서 나한테
1: 예, 두드러기 쉽진 무슨 예, 예, 예. 피부에 이런 병들이 아, 사실은 잘 낫지 않습니다. 일단 병이 생기면 다 그저 그 바르는 그 고약 같은 거. 근데 거기에 격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 잠시는 별로 효과 있는 것 같은데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병원에서는 특별히 이같이 피부에 치료가 어려운 여러 증상들, 질병들 예,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예. 네,
0: 그래서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지금 그 제가 심장병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 그래서 증상만 공지해 주는 그런 치료에 예, 피를 묽게 해 주는 그런 치료뿐이 아닌 예,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미세혈관 순환도 개선해 드리고 그리고 중약 서약을 결합해서 예, 중약은 주로 기력을 돕는 약재를 결합합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이 관상동맥 질환에 협심증을 자주 앓고 있는 분들 아무리 치료해도 별로 효과 없다는 이런 분들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예, 어떻게 치료하는가 예, 14일마다 한 번씩 치료해 드립니다. 열나흘에 한 번씩 치료하고 또 사람마다 병이 엄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예, 치료하면 난치성 심장병, 초기 심근경색, 만성 심부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꼭 네. 주의할 점은 심근경색이 있을 때에는 예, 꼭 응급실로 찾아야 됩니다.
2: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조항정치국이 회의를 열어 20기 5차 전원회의에 상정할 문건을 논의하고 중공조항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대학교 청년 학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혁명소비대가 장기 소모선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이 9월 21일 회를 열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대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중공장 습근평 총서기가 회를 조제했습니다. 회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5차 전원회를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장이 결정한 초안에 대해 당내외 일정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한 상황 보고를 정지하고 이번 회의 론의 의견을 반영해 소정한 뒤 초안을 20기 5차 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는 이번 의견 수렴은 민주를 발행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각지 각 부문, 각계는 결정한 조안을 충분히 긍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한 조안은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성과와 경험을 실사구시적으로 종합하고

0: 전자와 향후 한식이 당건설이 직면한 정세와 임무를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때 대해 전략적 포지를 했습니다. 이는 습금형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당건설과 국가건설을 강화하는 역사적 능동성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신시대 당건설과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를 갖습니다. 회는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막스 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리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제하고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당의 사명과 과업을 둘러싸고 신시대 당건설의 총체적 요구를 관찰하며 당규약을 근본으로 하고 당의 선봉대 성격을 견제하며 당의 전면적 지도와 당조항의 집중통일 지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당의 장기 집권 능력 향상,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 유지, 당과 인민 대중의 효력관계 유지에 착안하고 엄격한 기조를 확고하게 견제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강령으로 삼고 당의 재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좋은 당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당의 자정화, 자보완, 자혁신, 자재고를 부단히 실현하며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인도력, 대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이 시종시대의 앞장에 서고 인민의 옹호를 받으며 각종 시련을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막스주의 집권당이 되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단단한 지도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회는 좋은 당은 반드시 당의 집권 지위를 다지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신심을 다지고 정력을 유지하며 더욱 높은 표준과 더욱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귀중한 경험을 잘 견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 건설에서 부딪힌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돈하고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형성된 량완 정치 국면을 끊임없이 다지고 발전시키며 신시대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강성하게 하는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합니다. 회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아메리카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최근 중미 청년 주재 교류 활동에 참가한 10개 미국 대학교의 청년 학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석금형 주석은 청년 학생들이 중국에서 유쾌하고 잊을 수 없는 여정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표했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중화 문명에 대한 사랑과 중미 양국의 친선 협력에 대한 기대를 전하고 태평양을 뛰어넘는 친선 사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기쁨과 위안을 느낍니다. 습금형 주석은 지구촌에서 함께 지내는 중미 양국 청년들은 시대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교류 활동에 참가한 미국 대학교 청년 학생들은 양국의 광범위한 청년과 함께 중미 친선 협력의 전승자, 수호자, 발전자가 되고 양국 인민의 상호 려해와 친목을 증진하며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10개 미국 대학교의 청년 학생 근 100명이 습금형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에 와서 2026 중미량국 청년 아시아 태평양행 등 주재 교류 활동에 참가한 체험과 수학을 전하고 중미 친선을 위해 기여하려는 명언을 표했습니다.
1: 왕헌영 정협 주석이 21일 북경에서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무자니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왕헌영 정협 주석은 지난해 습근평 주석과 프라보워 대통령이 친밀한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의 건설에 대해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관찰하고 전방위적 전략 협력을 심화하며 국가 관리에 대한 경험과 교류를 강화해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0: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와 함께 교류와 소통, 상호학습과 상호참조를 강화해 양국 현대화 사업과 쌍무관계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무자니 인민협상회의 주석은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을 본보기로 간주한다고 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계 중국 정책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는 중국 전국정협과 함께 교류와 내왕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더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왕용,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중공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보총리인 정설상이 21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국기를 향해 경례, 향양 오문 청소년 국기 향대 복경 방문단을 접견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우선 복경 방문단 전체 성원에 대한 습금형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하고 중앙정부를 대표해 방문단 일행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형 주석은 온전한 향항 오문 청소년들의 성장을 깊이 관심하며 향항 오문 청소년들이 인재로 성장해야만 향강과 오문이 잘 발전하고 나라도 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표했습니다. 향항 오문은 사상 가장 좋은 발전 시기에 놓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국기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위대한 조국에 대한 정감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국기를 수호하고 신시대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국기를 빛내고 청춘의 열성으로 인생을 빛내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가 되길 바랍니다. 향항 오문 대학교와 중소학교 국기 기양대 대표 등 1200여 명이 이번 복경 방문단에 참가했습니다. 하보룡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0: 한정 국가 부주석이 21일 북경에서 오스트랄리아 연방의회 총리장 딕을 접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중국과 오스트랄리아는 서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난해 7월 습근평 주석과 알버니스 총리가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의 량호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삼고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호혜 협력의 정신을 견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 간 조류를 밀접히할 것입니다.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성숙되고 안정적이며 성과가 풍성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딕 총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무역 왕래와 민간 연계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알찬 성과를 이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양국 관계를 깊이 중시하며 한계 중국 정책을 준수할 것입니다. 오스트랄리아 중의원은 중국과 함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1: 중미 경제무역 중국 측 수석인 공원 하리퐁 부총리와 미국 측 수석인 미국 재정부 베센트 장관, 무역 대표 그리오가 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쌍방은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역대 경제무역 협상에서 달성한 공동인식을 관찰하며 쌍무 무역 투자를 촉진하는 등 공동 관심하는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솔직하고 깊이 있고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0: 중공조항과 조항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조항군사위원회, 규를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가 조항정치국위원이며 조항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우협과 조항군사위원회 위원이며 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전참모장인 류진립에 대해 립건 심사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장우협 문제에 대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와 류진립 문제에 대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히 채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장우협과 류진립은 초심과 사명을 저버리고 당과 멀어지며 당성 원칙을 상실하고 한계선과 최저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파벌을 만들며 당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직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직무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직무 승진 등에 도움을 주고 그에게 금전을 챙겼습니다. 청렴 규율을 심각히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선물과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사업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정치적 책임을 리행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친족과 주변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장우협과 류진립은 당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대 직무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혀있고 부정부패로 재물을 모으는 행위와 직무 태만이 공존합니다. 관련 금액이 엄청나고 성질이 극히 엄중하며 영향이 극히 악랄합니다. 중국 공산당 규율 처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상무회의 연구를 거치고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우협, 류진립에 대해 당적 제명 처분을 주고 두 사람의 제20차 대표 자격을 종료하며 범죄 혐의 문제를 군사검찰기관에 이관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당적 제명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추인받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미 장우협과 류진립에 대해 군적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우협과 류진립에 대한 엄숙한 처리는 부패 척결 투쟁을 끝까지 추진하는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뚜렷한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패 척결에 사각지대가 없고 전면 포괄하며 무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 부패 분자가 은닉할 곳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당과 군대가 부패 척결 투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이자 당과 군대는 결심과 힘이 있다는 중요한 구현입니다. 부패 척결 투쟁에서 인민 군대는 혁명적 단련을 거쳐 더욱 순결하고 단단해지고 강한 응집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 민족 단결 심벌을 촉진하고 위대한 부흥 로정에서 힘차게 전진 하사를 조절한 2026년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 행사가 9월 21일 개막했습니다. 이는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공식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 행사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서 당의 민족 사업은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러 민족들은 손잡고 민족 단결 한 가족이 행복한 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열린 2026년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 본 행사에서 56개 민족 대표가 공동으로 민족 단결 진보 창의를 발의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제1차 여러민족 청소년 교류계획 활동 브랜드도 선보였습니다. 선전주 기간 전국 각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공고화 교육 선전 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국가 통일 수호와 민족 단결 진보 촉진이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교재에 담고 강의에 발행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민족 청소년 교류 계획, 여러민족 대중의 상감식 발전 계획 시행에 이르기까지 신시대 이후 여러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은 전례 없이 깊어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갈수록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신시대 첫 민족 분야 전문 법률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공고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이 계속 신층적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조항은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 발전 가속화를 전만 국민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민족 지역은 전국과

0: 함께 빈곤 해탈 공략전에서 승리하고 현대화 세로성에 올랐습니다. 세계 지붕 소장에서는 전륙 하늘길이 사방으로 보도 안전학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광세에서는 세계적 공장인 병륙 운하가 준공 개통돼 서부륙해 신통로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주민들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광서장족자치구교통운수청 순서려영웅처장은 평륙운하연안은 쩡족, 요족, 묘족 등 소수민족 집거지라며 운하개통으로 이 지역은 내륙 배후지에서 바다를 향한 개방의 전초지로 변모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특색산업을 육성 확대하고 혁신초도 발전 역량을 강화해 소남지역 여러민족 대중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와 창업 플랫폼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5개 자치구 지역 생산 총액 합계는 6조 100억 원에서 8조 6,600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5.5%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전체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만 5,900억 원에서 3만 4,900억 원으로 34.9% 증가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고 민족풍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1: 공무원 보도 办公실이 21일 15차 5개년 계획 양호한 출발 결렬 주제 소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현대화된 식량 유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식량 산업 연간 공급 총 생산액을 4조 5천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말기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량은 사상 처음으로 7억 톤 고지를 넘었고 식량 기업의 연간 공급 총 생산액은 4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당조성원이며 국가식량물자비축국 국장인 류한흠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향한 새 라운드 식량유통업무의 총체적 구상을 밝히며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식량매매 수매를 잘 관리해 파종한 곡식은 팔 수 있고 먹을 곡식은 살 수 있게 하는 최저선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류한흠은 공급 측에서는 식량 주문 재배를 확대하고 수확 후 서비스를 강화하며 식량 품질을 높이고 시장 수요에 맞추며 수요 측에서는 식량 시장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비축 매입, 방출 등 수단을 활용해 사전 조정과 미세 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식량 가격을 합리적 수준에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식량 비축을 잘 관리해 대국의 곡창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식량 산업을 잘 관리해 공급망, 가치사슬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전희 부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친환경 저장, 품질 안전, 영양 건강, 가공 전환, 현대 물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장비, 제품, 기술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 연구 개발에서 산업화 적용까지 이어지는 혁신 사슬을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공무원 보도 办公실이 21일 세로정의 분투사 소식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우주 분야의 대표 4명이 신시대 우주 탐사의 새 상정을 잘 걸어나가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대표들은 운반 로켓 연구와 제사, 요인 우주 비행 공정, 발사의무 보상, 우주 응용 과학 등면에서 난관을 돌파하고 자주 혁신을 진행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우주 비행사들이 난관을 돌파하고 과학기술 고지를 돋아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견지하고 우주 비행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는 우주 연구진의 분투 자세와 참여,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1: 제20회 아시안게임이 21일 개막 후 두 번째 경기일에 접어들었습니다. 공기소총, 서린 3종, 수영 등 여러 종목에서 중국 대표팀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이미 한 개 종목의 세계 기록을 깨고 여러 종목의 아시아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미 12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23개, 메달 38개로 금메달과 메달

0: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자 자유형 200m 계주 결승전에서 서해박, 비립위, 반전락, 장전석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은 마지막 50m에서 일본팀을 역전해 아시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자 배영 50m 종목에서 서가여 선수, 여자 배영 50m 종목에서 만락천 선수, 남자 평영 100m 종목에서 동지호 선수가 각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올해 13살인 우자적 선수가 여자 200m 개인 혼용 경기에서 아시아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철인 3종 혼합 계주 결승전에서 장세서, 리명욱, 림흠유, 황란기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는 중국 대표팀이 관련 종목에서 따낸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무술 품새 경기에서 류덕문 선수가 남자 태극권 태극검 전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체조 경기에서 장박항 선수가 체조 남자 개인 종합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 결승전에서 장상홍, 성비호, 마사함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이 그동안 중국팀이 보유한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 예선에서 아시아 기록을 깨고 결승전에 진출한 성리호 선수가 자신이 보유한 아시아 기록을 경신하고 우승했습니다. 가라데 경기에서 공기 선수가 여자 개인조 61kg급에서 금메달을, 리교교 선수가 여자 개인조 68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배구 준결승전에서 중국팀은 타이팀을 3대2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22일 중국 여자 배구팀은 일본, 한국 경기의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22일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 6개를 두고 각축을 벌입니다. 왕순 선수가 남자 400m 개인 혼용 결승전에 출전하고 장전석 선수는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전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10m 공기소총 혼합 단체 결승전에서 성비호와 왕자비 조합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한편 펜싱 종목 남자 불뢰레 개인 경기와 여자 에페 개인 경기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1: 문화관광부가 일전에 모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15차근행 전망계획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호의 새 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모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체제와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며 보호 리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형문화유산과 현대생활이 폭넓게 융합되고 모형문화유산 전승체험의 새 장면이 꾸준히 창출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중대전략에서의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키게 됩니다.
0: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최신 영수증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전국 공업 판매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신질 생산력 육성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 판매 수입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그중 공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7.3%, 첨단 기술 산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15.7%,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1: 2026 중국 무선통신대회가 21일 웅안 신구에서 개막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무선통신 기술의 혁신과 응용을 선도하고 무선통신 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스펙트럼 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산업 발전의 근간을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제23회 중국 아세안 방담회가 21일 광서 남령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방담회에는 73개 국가와 지역에 3,400여 개소 기업이 참가했고 그중 글로벌 기업은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장기 소모전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침략이 발생할 경우 이란은 충돌 범위를 확대하는 외에도 지금까지 공개하거나 사용한 적 없는 전략 무기를 동원할 것이라.

0: 발표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21일 폐재시키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폐재시키한 대통령의 취재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취재진이 없이 뉴욕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문이 21일 전쟁 발발 후 적의 공격으로 어선 420척과 상선 340척을 포함한 이란적 선박 760척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호르무즈간 조지사는 적의 행동으로 관련 지역의 항만 인프라와 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어민 5만 명 이상이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상무역행동방공실은 21일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던 중 불명 투사체 파편을 맞았으나 선원들은 안전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이 이날 통보한 두 번째 습격 사건입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다른 한 유조선이 불명 투사체의 공격을 받아 선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1: 국제이민기구가 21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충돌 격화 등 영향으로 예멘에서 집을 떠나 리재민이 된 주민은 근 13만 명에 달하며 관련 수치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단마르크 총리실이 21일 단마르크와 그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일 뉴욕에서 미국과 안전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조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제 유가가 21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경질유 선물 가격은 4.51% 하락한 배럴당 $95.78, 11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3.4% 하락한 배럴당 $100.34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방금거리였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습금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다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응집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사천성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중형 무기를 제공한 미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고 중국 공산당은 100년의 분투와 70여년의 집권 흥국 가운데 풍부한 실천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의 모든 유익한 성과를 적극 따라 배우고 참조하며 모든 유익한 건의와 선의의 비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드는 훈장식의 기고만장한 설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이며 중국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소중히 확고히 장악할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져야 하며 군대가 강해야 나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이 군대를 지휘하고 자체의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방침을 견지하는 것은 당이 피와 불의 시련 속에서 얻어낸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당과 인민을 위해 불후의 공문을 세운 인민군대는 홍색 강산을 보유하고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며 또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강대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세상정의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당의 신시대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계속 나아가며 정치에 의한 군대 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인재에 의한 강군, 법에 의한 군대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건설함으로써 보다 강대한 능력과 믿음직한 수단으로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지익을 수고해야 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 화목, 조화는 중화민족이 5천년을 내려오며 추구하고 전승해온 리념입니다. 중화민족의 혈액 속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역량과 손잡고 전진해 나갈 것이며 중국은 언제나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평화, 발전, 협력, 상승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펼치며 평화적 발전의 길로 계속 나아가면서 신형의 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 중국의 새로운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세계에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과 함께 계속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며 대항이 아닌 협력을 견지하고 폐쇄가 아닌 개방을 견지하고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호혜상생을 견지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함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가 밝은 미래를 향해 굴러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인민은 정의를 숭상하고 강압에 굴하지 않는 인민이며 중화민족은 드높은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지닌 민족입니다. 중국인민은 종례로 다

0: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지닌 위대한 투쟁을 많이 진행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 신념은 중국 공산당의 불패 지반에 설 수 있는 강대한 정신적 힘입니다.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세게 분투하고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근접해 있고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신심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보다 어렵고 힘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응집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사천성의 경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화교 사업은 당과 국가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화교 사업을 잘하려면 화교 분야의 인재와 자본 유치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중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폭넓은 연계망을 지닌 해외 교포의 강점을 더 잘 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교의 마음을 결집하고 지혜를 응집하며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발전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수요, 사천 우세, 교포의 재능에 자간해 최근 연간 사천성은 해외 교포 친목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자원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며 교포 봉사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교계의 인재, 지혜, 자본, 경로 등 우세가 성도 존경 도시 경제권 건설과 높은 수준의 1대1로 공동 건설에 더 잘 융합하도록 하고 사천의 현대화 건설에 기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화교의 지혜를 모이고 미래를 지향하자를 주제로 한 제2회 해외 첨단 과학기술 인재교류 협력 주간 시리즈 행사가 성도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귀빈 450명이 창업과 혁신, 성과 전환, 산업협력 등을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하고 해외 화교계를 대상으로 인재, 지혜, 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온 사천성의 실천 성과를 체계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인재를 유치하려면 폭넓은 연계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밀한 봉사에 있습니다. 사천성은 중점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연계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첨단 과학기술 인재 교류 협력 주간, 해과컵, 해외 화교 중국인 창업 혁신 대회 등 플랫폼을 통해 해외 인재와 사천의 대학, 연구기관, 단지, 기업 간 접목을 강화했습니다. 행사를 통한 유치에서 상시적 인재 유치, 인재 접목에서 창업, 혁신 봉사까지 사천은 화교 산업 분야의 인재 친구망을 끊임없이 넓혀왔습니다. 인재 사슬과 혁신 사슬, 산업 사슬이 서로 맞물리도록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 인재가 사천을 알고 사천을 찾고 사천에서 사업 발전의 공간을 찾도록 했습니다. 올해 해과컵은 성도, 면양, 낙양, 의빈, 노주, 순양 등 6개 성중점 산업시와 중

후에 차관해 기업의 핵심 기술 공략과 인재 영입 수요 99건을 정리해 정밀한 수급 장부를 만들고 맞춤형 추천 체계를 엄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전의 성도와 의빈 등지에서 프로젝트 추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중점 기업과 해외 프로젝트가 대면 협상과 연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당면뿐만 아니라 장관한 미래와도 관련됩니다. 최근 년간 4천의 해외 화교 중국인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재학 중인 화교 중국인 대학생과 청년 전문 인재 등을 조직해 바서 문화 체험, 사천 탐방 등 연구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학습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인재를 유치하는 목적은 인재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지혜를 모으는 목적은 성과를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천은 화교계의 지혜를 응집해 발전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해외 혁신 자원과 전문가의 지혜와 지방의 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접목시켰습니다. 2022년 사천과 중경 두 지역의 통일 전선 화교 부문은 사천 중경 화교계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화교 결책 자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첫 진으로 싱크탱크 회원 60명을 동원해 의학 건강, 첨단 소재, 전자정보, 에너지, 화학공업, 디지털 경제,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6대 전문가 소조를 구성했습니다. 최근 년간 싱크탱크는 산업발전론단, 주제조사연구, 정책자문건의 등 방식으로 화교계 전문가의 지혜가 성도 중경 도시경제권 건설에 더 잘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포기업 플러스, 싱크탱크 플러스, 지방정부 협력체계를 모색해 과학기술 성과와 산업 수요의 연계를 촉진했습니다. 2015년에 설립한 해과컵은 해외 혁신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체가 됐습니다. 올해 해과컵 계열회의에 신청한 국가와 지역은 40개, 프로젝트는 412개, 그리고 지방산업을 둘러싸고 전개한 인재기술 수요는 99건이었습니다.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교포를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사천은 교류와 친목을 증진하는 한편 인재 유치와 지혜 결집, 경제무역협력, 권익봉사체계를 서둘러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화교 자원을 혁신자원, 개방자원, 발전자원으로 전환시켜 국가 전략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천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교포의 마음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며 교포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도록 힘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종형 무기를 제공한 미국

0: 제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28억 달러 규모의 탄약을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만 발의 2,000파운드급 중량 항공폭탄과 관통탄두가 포함됩니다. 이 같은 대형 폭탄은 민간인 대량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24년 인도가 한 차례 보류됐으나 정책 조정 이후 다시 비준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최대 규모의 동종 폭탄 무기 판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0파운드 폭탄은 서방 무기고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력한 탄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MK-84형 폭탄 한 발의 살상 범위는 수백 메터에 달하며 두꺼운 콘크리트나 금속 구조물을 파괴하고 지면에 거대한 구덩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거래금의 대부분은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체계를 통해 결제됩니다. 즉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조금이나 차관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이 그 자금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한 바퀴를 돌아 미국 납세자가 비용을 떠안고 거대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전장의 민간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니익사슬은 민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강요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도시 티르에 사는 63주민 살림 바르다는 대형 폭탄이 2층 건물을 관통해 기초까지 파고들어 자신의 집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정치 분석가 아크람 아탈라는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량의 중량 폭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관계를 인도주의적 고려보다 상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혹한 현실은 미국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여러 연방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번 거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참의원 의원 크리스 베놀러는 중동의 인도주의적 재난이 악화되는 시점에 중형 폭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미익과 기본 정책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전 연방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역시 우리의 세금과 무기가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토론은 가혹한 현실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과 미익을 맞바꾸는 냉혹한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티나 통신사에 따르면 무기 판매 소식이 공개된 바로 그 시각 가자에서 전쟁 중 파손된 주거용 건물이 붕괴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으며 100명이 실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폐허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폐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양을 건너 실려오는 탄약이 있습니다. 세 라운드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충돌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군사작전으로 7만 3천명 이상이 숨지고 17만 5천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는 이 좁고 긴 땅에서 30여 명당 한 명꼴로 전쟁의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자와 레바논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전이며 배를 채울 식량과 생명을 구할 의약품이며 집을 다시 지을 시멘트와 건축 자재입니다. 죽음과 폐허만을 가져오는 대형 폭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심승부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결시 득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특별우대 활동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결시 득길 장약방하고 득길 중위진찰부에서는 공동으로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함께 맞으면서 또 이 5년 만에 가장 큰 우대 활동 바로 4대 보물급 장약 4가지를 특별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우리 치수의 전주완하고 런칭창주의 런칭망주하고 조조다시 이 4가지 보물급 장약은 약재의 조합이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이 은밀하고 약성이 부드럽고 적용 범위가 아주 넓은 예, 이런 신비하고도 귀중한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바로 우리 인류의 건강하고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증된 국가 비밀 특허가 있는 이런 제조 기술로 제조한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의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00년 이상 되는 국가 대기업인 감로장약유한회사에서는 예,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이 성립된 지 5년이 됩니다. 이런 5년 동안 감로장약을 믿고 찾아주신 연변 환자분들을 위해서 4대 보물급 장약을 특별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은 치수의 전주완하고 런칭창주의 런칭망주의 조조다시 이 네 가지 약품을 각각 10곽씩 사시는 분에게는 5곽씩 더 드립니다. 예, 처음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각 조조다시 또 1곽씩 또 더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에 예, 우리 덕길 중위진찰부에서는 감로장의 선생님이 진찰비용 예, 바로 과호비를 받지 않고 또 진찰을 해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감로 4대 보물급 장약은 서장 약재하고 체계에서 광물질하고 귀금속을 핵심으로 한 고전적인 이런 조합으로서 최고의 장이만이 제조 기술로 제조한 이런 조절용 장약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초본 약재가 아닌 아주 특수한 이런 조합입니다. 예, 그리고 4대 보물급 장약이 핵심하고 공통점, 예, 우리 특징을 본다 할 때에는 첫 번째가 원료의 조합이가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황금이라든가 은, 진주하고 산호 등 이런 희귀한 광물하고 일부 귀중한 동식물 약재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성분인 일반 약재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조합적인 성분입니다. 예, 그리고 제조 공정이가 아주 엄격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아때부터 조금 이 좋았습니다.
1: 네.
2: 여기서는 처음부터 나 먹어볼까? 그때는 별로 뭐 조금 치료해서 나선 것 같은 게 나 먹으니까 또 어째 그게 더진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첫째는 이가 이게 더부룩하고 조금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짱하고 예. 이지 못. 예. 그다음에 또 그리고 갔을 때 그게 아래 뼈가 별로 또 먹히는 것 같은 게 또. 빈비 또 생길 때도 있고.
1: 네.
2: 아, 하여튼간에 위에서 요런 거서 해.
1: 네.
0: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아이 듣긴가?
1: 지금 됐습니다. 예. 얘기하시오. 예.
2: 예. 그래서 점약도 써봤습니다.

0: 네. 네, 신호가 안 좋은데요.
1: 예, 신호 아니셨습니까?
2: 그 위치를 좀 바꿔보시오.
1: 예.
2: 예.
1: 그래서, 예. 소장 이야기 좋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그 당력방 찾아갔습니다.
2: 네.
1: 당력방 찾아갔습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요, 지금 탈출이서 허리쇠이 아파서 누워서 다라는 비도 바쁘고, 거기에다 손가락 들어가셔서 다리를 폈다. 그부터 하면 구둥구둥 소리 나고, 다리를 예, 돌면서 잘 걷지 못한다.
2: 네.
3: 그래서 지금 치수의 전조화를 차원을 쓰고 있습니다.
2: 네.
3: 저는 누워서 마음대로 누울 수 있고, 예. 마음대로 또 이제 이 다리를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걸수 있습니다.
2: 네.
3: 선생님, 나는 이 뒤에 아픈 병이 오란 데가 예, 딴 곳에 약을 많이 썼습니다.
2: 네.
3: 이 병은 안 낫고 예, 뒤만 상합니다.
2: 네.
3: 이 약에서 효과 보고 예, 뒤를 아예 상해서 좋습니다. 감나상 약을 먹을 거나.
2: 맞습니다. 예.
3: 예, 위가 차라리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2: 네.
3: 예, 아, 뒤들이 효과 좋아하고 예, 쓰기 용 좋습니다.
2: 네.
3: 님 이렇게 효과 좋을까 예 바달바다도 쓰겠습니다.
2: 예, 우리 그 덕길장 약방에는 풍수, 골병, 관절에 관한 이런 질병 치료하는 약품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치수의 전조환도 있고 얼차환 이두 가지는 기본으로 씁니다. 그 외에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일쇠환도 있고 로샹환도 있고 서샹환, 예, 뚜제환 이런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쓰면서리 또이장 대표하고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3: 예, 딱 예약은 한번 싸면 몇 달째 사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 그 상대표 또 태워가지고 얼마 좋습니까?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3: 예.
2: 그 중간 한 자루로 이 먼저 적게 드립니다. 예, 중간 한 자루들이 병 정리가 자꾸 변화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제일 그 우리 처음에 온 환자분들은 너무 중한 환자분들이 일주일 내지 열흘치도 드립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온정되면 한 달치 드리고 두 달치 드리고 이랍니다. 예, 그래요.
3: 네, 선생님, 좋은 것을 알려드려서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4대 보물급 장약의 특징을 본다 할 때는 이 제조 과정이가 아주 엄격합니다. 바로 제조하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도 대대로 전승받은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만이 이 4대 보물급 장약 제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누굽니까?
2: 맞습니다.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간이 나빠서 망대를 그냥 씁니다.
2: 예.
4: 예, 망대로 좀쓴뒤 오란다, 예.
2: 예.
4: 작년부터, 그리고 선생님, 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창대를 쓰게 되면, 오장육부로 다 달아, 좋다 해서, 예, 늘끔하게.
2: 예.
4: 지금 창대도 씁니다.
2: 두 가지 다 씁니까?
4: 예,
2: 예.
4: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그래, 선생님. 예, 창대를 쓰는데, 선생님, 내 어전에, 창대는 반달 됩니다, 쓴지. 예.
2: 반달이?
4: 반달. 한달 반.
2: 예.
4: 예, 그리고 망대는 오란다, 좀 쓴지. 선생님, 창대를 쓸때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가?
2: 창대를 세 날에 한번 쓰셔.
4: 세 날에 한 번?
2: 예, 그리고 망대를 또
4: 1, 2, 3, 4날이 됩니다, 예.
2: 예, 맞습니다.
4: 예를 들어서 1, 2, 3, 4, 4날.
2: 아닙니다.
4: 그래.
2: 3일 날에 쓰셔, 3.
4: 아, 1, 2,
2: 예,
4: 3.
2: 예.
4: 아, 계속
2: 예.
4: 주말에 한번 쓰는 게 되는구나.
2: 세 날입니다. 세 날에 한 번이.
4: 아, 세 날이.
2: 예.
4: 1, 2, 3 해서 세 날이
2: 3.
4: 되지.
2: 예. 예.
4: 아, 그렇게 쓰는구나.
2: 예.
4: 그래, 선생님. 에, 지금 그게 창대 비싸대, 그 뭡니까?
2: 예.
4: 그래, 지금, 예. 에, 절반을 돈을 물고 가져다 지금 쓰는데, 에, 이거 저기나 10터든가 10터에 5터 줄 때다.
2: 예, 지금 10통에 5통 드립니다. 망제도 10통에 5통 드리고요.
4: 망제도 그랍니까?
2: 예.
4: 그 문제 해놓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줄 때인데.
2: 지금이 이번 주일부터 치수의 전조환, 창조의 망조의 조주 다시 여기다 10곽 사면은 5곽을 드립니다.
4: 아, 그렇습니까?
2: 예.
4: 치리면 망지를 더 쌓아야 되겠습니다.
2: 예, 이럴 때 이 활동할

0: 또 싸서 예, 이거는 그냥 쓰시면은 이제 좀 감기고 조절 잘해 드시면은 이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망제는 날마다 먹습니다.
0: 예, 망제를 얼마 동안 썼습니까?
1: 어제는 예, 봄부터 작년 봄부터 계속 썼습니다.
0: 작년 봄부터 썼으면 1년 넘었단 얘기죠. 예?
1: 그렇지. 예.
0: 그러면 어제는 두 날에 한번 써도 된다.
1: 됩니까?
0: 예, 예. 아, 그래, 창제 쓰는 날에는 망제 쓰지 말고 이렇게 하죠.
1: 예, 창제를 쓰는 날에는 망제 쓰지 말고요.
0: 예, 예.
1: 창제를 쓰는 날에도 예, 예, 그 선생은 한 번만 먹으라 해서 내심을 그거 먹었습니다. 그죠?
0: 네, 이제는 예, 창제 쓰는 날에는 망제 해서 됩니다. 어제 1년 넘었으면.
1: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2: 예. 네,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치수의 점도와 화신 커피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머리에 아프던 게 지금 아프지 않고 얼음증이 나던 게 지금 얼음증이 나지 않습니다.
0: 네.
3: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이 조사되고요.
0: 네.
3: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저리던 게 지금은 차갑지 않고 저리지도 않습니다.
0: 네.
3: 잠을 잘하지 못하다니 잠을 안 잔다.
0: 네.
3: 생일 효과 효과에 배달받아서 수고하고 한다.
0: 지금 치수의 전조한 열 곽에 다섯 곽을 드립니다. 이? 그래서 네. 이 활동을 이용하면 그 화신커피가 같이 있으면 아주 경제적입니다.
3: 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장약을 바오의 천상활하고 쌍후활하고 스승의 전주활 썼습니다. 이약 세 가지 쓰기 전에는 내경색도 있어서 항상 머리 흐름통하고 오림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영 높았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약 쓴 다음부터는 오림증도 없어지고 혈압도 다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봅니다.
4: 예. 그리고 마켓도 물이 다 열리니까 나 정신하고 매김줄 모르고 다닙니다.
0: 예.
4: 두 달 넘어 썼는데 이게 얼마나 더 써야 됩니까?
0: 3개월을 쓰셔. 3개월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근데 이 세 가지 약은 중풍이 아직 안 왔습니까?
4: 안 죽고는 중풍 꺼지는 아이만 내경색이 있다.
0: 내경색은 중풍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 큰 증상이 없다 이 얘기죠. 예? 예, 네. 그래서
4: 오림증이 좀
0: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반년은 그렇게 쓰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약을 또 조절하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중풍도 예방하고 치매라든가 그 심장병도 예. 나사지고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거나 예, 혈압이 또 온정한다거나 이런 게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예. 좋아집니다.
4: 심장도 아이 좋았는데 심장이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리고 불면증도 예. 좋아집니다.
4: 예, 예. 아이 잠도 잘 잡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한 예. 반년은 그렇게 쓰셔. 예.
4: 예.
0: 그리고
4: 예,
0: 지금 예. 치수의 전조 안에 또 열곽이 다섯 곽 우대활도 있습니다.
4: 예, 예.
0: 예, 그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아까 얘기하다가 내 말하는데, 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장대표를 찾아가서, 장대표 추천한 약이, 연직망제하고, 쪼수다시, 안쇼수안, 요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본 게, 벌써 이 더불어 하고, 그 다음에 소화에 대해서 위 짱 하던 것도 그거 많이 나사지고, 예. 그 다음에 변비. 안에 때가 뭉쳐가지고, 소리에 변비 뜬 것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0: 맞습니다.
5: 그 요거 얘네 50일 정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또 먹어야 되니까.
0: 지금 안쇼산 쓰고, 조수 다시 쓰고, 한 가지는 뭐 쓴가?
5: 런칭망제.
0: 아, 런칭망제. 예, 지금 변비 해결됐습니까?
5: 예, 변비도 해결되고 몸이 영 가볍습니다.
0: 변비를 한 지 얼마 된가?
5: 변비, 네, 오라진 않았습니다.
0: 예.
5: 불실로 예, 그렇게 그렇더란 말입니다.
0: 아, 불실로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예. 그, 오란 변비, 아이고, 예, 어떤 분들은, 예. 막, 저기, 나 변비약까지 드시던 분들은, 그, 안쇼산 한 6개월 씁니다. 예,
5: 아,
0: 근데, 예, 근데 지금 변비 다 해결이 됐다 하면은, 예. 안쇼산부터 끊으셔.

0: 아, 그래란가?
1: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변비 생기면 그거 드시고 이래도 됩니다.
0: 아, 그랬습니까?
1: 거기 지금 이 장도에 남아있거나 위에 남아있거나에 이렇게 네. 머물러 있는 나쁜 물질을 그 안시어사에 다 내보냅니다.
0: 아, 그래, 그리 가볍지요.
1: 예, 예, 그래서 환자분이 상태가 지금, 아, 난 어제는 장도 쓰레기하고, 이 위에 나쁜 물질들 다 나간 것 같다 하면은 끊고, 예. 그제 아직 나는 좀 더 써야 되겠다 하면은 조금 더 쓰고, 이렇게 하셔. 그 다음 망지하고 저주 다시는 오래 쓰셔.
0: 아, 그래란가?
1: 예. 네. 그 두 가지 약이 지금 다 예, 활동 있습니다. 열 곽 삼은 다섯 곽을 또 드립니다.
0: 아,
1: 예, 그리고 조주 따시는 예, 각각 한 곽씩 또 더 드리고.
0: 아, 그러니까.
1: 예, 예.
0: 이렇게 할 때 있으니까 배달해야 되겠습니다.
1: 예, 그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이 4대 보물급 장약은 제조 공정위가 아주 엄격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 4대 보물급 장약을 제조하는 이런 제 일꾼들은 대대로 전승받은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만이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성 약재는 수화, 공제 이런 방식을 걸쳐서 반복적으로 정제하고 독소를 제거하면서 전 과정이가 전통 장약 제조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면서 이 제조 시간이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약이 제조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이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예, 아주 인증하는 이런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약성이가 아주 부드럽고 또 무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차가우면서도 강렬하지 않고 약효가 서서히 발휘되면서 오랫동안 무겁다 하는 건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말과 한 가지입니다. 때문에 급성 통증 완화제가 아니라 만성 복합성 질병이 장기적인 조절에 아주 적합합니다. 에, 때문에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은 우리 쓰면서 질병이 호전돼서 마지막 이 회복기에는 꾸준히 우리 지금 이 날짜를 잘 조절해서 쓴다 할 때에는 치료 효과도 오래가고 재발도 하지 않고 건강까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감로 장약 회사에서는 이미 우리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감로 장약을 쓰면서 건강을 찾은 환자분들이 예, 이런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런 활동 진행합니다. 예, 이번에 4대 보물급 장약 우대 활동은 순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감로 장약을 쓰고 건강을 회복시킨 환자분들이

0: 위해서 진행하는 이런 활동입니다. 예, 약물을 쓰고 또 그 건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적용 범위가 또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심혈관하고 신경계통, 면역 조절 등 여러 방향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뜻인 즉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 창제를 같이 쓴다 할 때는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같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장기학에서는 이 네 가지 약품을 종합조절형 고전장약에 속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저는 이 소변이 그렇게 자사됐습니다.
0: 예.
2: 특히 저녁에는 그냥 그 조금 좀 잠이 와서 잘라 하면은 또 갔다 오고, 금방 갔다 온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0: 예.
2: 나중에 그래, 바깥에도 거의 못 나갔습니다. 장마당 좀 채소 잘라라도 나가자 하면은 계속 그런 생각 든다 말입니다. 어, 화장실 가고 싶구나, 가고 싶구나.
0: 진짜
2: 가면 또 양도 많지 않고 시원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예, 그러다 선생님 방송도 듣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장약 쓰고 그렇게 효과를 받답니다. 예. 해가지고 약방 찾아가지요. 가가지고 잘 문의하고 하니까 그 망주에다가 허즐리냐와니 두 가지 약을 배합해서 그걸 지금 한 두 달간 거의 먹었습니다. 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장마당도 좀 나가고 합니다. 저녁에도 이제 거의 그냥 한 번이나 두 번 그냥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예, 두 번 먹었는, 아니, 두 달 됐는데 지금.
0: 뭐 당뇨병이 있습니까?
2: 예, 좀 있습니다.
0: 아, 당뇨병이 있으면 더 쓰셔. 당뇨 없으면 아이 써도 됩니다. 예.
2: 예, 예, 조금 높습니다 그래.
0: 예, 혈당이 높으면은 이 두 가지 약을 결합했으면은 이 예. 당뇨병 이 합병증 치료도 됩니다.
2: 예.
0: 예, 그러기 예. 때문에 당뇨 있으면은 한 석 달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장대편대 찾아가셔.
2: 아, 3개월. 예,
0: 예, 이 허즐리나와 신장도 보호하고 신정도 공고히 하고 소변 장애를 예, 아주, 이, 좀, 효과적으로 또 치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처럼 소변이 작거나, 예, 소변 장애가 있거나, 예,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2: 예.
0: 효과가
2: 예.
0: 또 빨리 납니다.
2: 예, 지금 많이 좋아졌긴 하는데, 그래도, 예, 한 3개월, 예.
0: 당뇨 있으면 그냥 좀 쓰는 게 좋습니다.
2: 예.
0: 예. 예.
2: 네,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0: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4대 보문급 장약에서 보면은 이 치수의 전주환은 장약에서도 예, 우리 핵심적인 제품이라 합니다. 주요한 성분을 보면은 진주하고 조타이분. 우리 이 조타이분이가 아, 이 국가 비밀특허가 있는 이런 제조 과정을 거칩니다. 예, 때문에 이 장, 감로 장약에만 있는 이런 약성분입니다. 때문에 이런 진주하고 조타이분을 중심으로 한 이런 조합이고 머리를 맑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은 예, 그 어느 약보다도 내세울 만한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졸중 후유증이 있거나 또 사지마비 있거나 기억력 저하 지금 보면은 기억력 저하가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은 현저하게 개선됩니다.
1: 네.
0: 예, 어떤 분들은 아, 난 치수의 전주화를 쓴 다음에 기억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 기분까지 같이 좋아지고 모든 정신 상태가 다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혈압이 좀 불안정하거나 지금 혈압약을 써서 안 되는 분들은 혈압약을 자꾸 제하하지 말고 이 치수의 전주와는 같이 쓰면은 그 혈압약의 효능도 또 더 좋아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런 칭창제라 할 때는 진보류 약제하고 천년 약제를 조합해서 비위도 조화롭게 하고 독소도 해소하면서 근본을 공고하게 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
1: 네.
0: 이 뜻인 즉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만성위염이 있거나 궤양이 있거나 면역력 저하라든가 수술 후의 회복 등 이런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건강관리는 최고로 적합한 이런 약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런칭창 망주에는 열을 제거하고 독소를 해소하면서 위장과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식중독이 있거나 혹은 급성 만성 위장염이 있거나 간 부위가 좀 불편하거나 독성 물질을 접촉한 후에는 런칭 망주를 쓰면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23일은 초분 절기입니다. 초분은 가을철의 네 번째 절기인데요. 보통 양력으로 9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든답니다. 친구들, 수확의 가을을 맞아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은 과일을 직접 따보고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체험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농산물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농민 아저씨들의 정성과 땀이 스며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올가을 우리 다 함께 수확의 즐거움을 느껴보자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9월 22일은 세계 모차일인데요. 말 그대로 차가 없는 날을 뜻합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대신 공공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을 하는데요. 동시에 일부 도시는 자선 달리기 등 활동을 벌여서 환경보호 리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세계 무차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에는 이 기념일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세계 무차일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동차가 도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깨닫게 하며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무차일 활동은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1998년 9월 22일 프랑스의 35개 도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을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날이 프랑스 최초의 시내 자동차가 없는 날로 제정됐는데요. 그 후 활동이 신속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답니다. 2007년 9월 22일 우리나라는 녹색교통과 건강을 주제로 처음으로 세계 무차일을 맞이했는데요. 그 뒤로 해마다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졌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요해 한 대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150가지 내지 200가지의 다양한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배기가스의 주요 성분에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고체 부유립자 등 물질이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인데요.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해면이 상승하고 빙하가 융해되며 극단적인 기후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질소산화물은 산성비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또 식물에 피해를 주어 광합성 작용과 영양물질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되고 생태계통 평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동요 듣고 자동차 배기가스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언제나 나란히를 보내드립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매우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친화력은 산소보다 수십 배나 강

하여 혈액이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송하는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감각이 약해지고 반응이 느려지며 이해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질소산화물도 우리 몸에 해로운 기체인데

자동차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 체증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량 수가 도로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아져 차가 천천히 달리게 되고 이동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됐습니다. 또 자동차 발동기 소리와 경적 소리로 인해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근년에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도 나타나곤 했습니다. 동요 구름의 이야기를 듣고 녹색 출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녹색 출행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니는 습관을 길러보자요. 적절한 도보 활동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성장 발육을 돕는 데 유리하답니다. 또 외출을 할 때 자가용 대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동차 배기가스가 일으키는 환경 문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녹색 출행의 중요성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무차이를 맞아 오늘 우리는 자동차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알아보고 녹색 출행 방법도 배워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녹색 출행에 동참하여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일상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철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하늘나라를 준비했습니다.

파란 나라, 햇님이 사는 나라, 할배 할매 못 가보신 꿈속의 나라, 옛말도 많고 많은 신비한 나라, 어서 커서 우주에 가 그 비밀 밝힐 테야. 하늘나라, 꿈의 나라, 달님이 사는 나라, 엄마 아빠 못 가보신 미지의 나라, 옥토끼 상아씨 잘 산다는 나라, 정말일까 그 비밀 밝히러 가볼 테야, 밝히러 가볼 테야.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등 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근일내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조선을 들어주고 풍부한 역사 문화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문화 관광 산업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초로 삼아 일련의 특색 문화 관광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관광 체험을 통해 변강 지역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면서 여러 민족이 한 가족처럼 보내는 시대적 화폭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수립 연변 역사 문화 진열은 근 5,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각 전시청에는 1,400여 점의 진귀한 문화재와 상세한 사료들이 질서있게 진열됐고 사진, 글 전시판도 맹락이 또렷합니다. 이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발전 과정을 전방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의 핵심 진지로서 이곳은 문화재를 매개로 역사를 증거로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함께 살며 단결 분진해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풍부한 소장 자원에 의탁해 연변 박물관에서는 역사 문화 맥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고정 진열 플러스 림지 전람 플러스 브랜드 활동 특색 체계를 구축했으며 무형문화재 탁본, 문화강당, 칠색교실 등 몰입식 체험 활동을 상시화해 관광객들이 문화전승의 참여자로 되게 했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관내외 연동 문화교류 모식을 통해 연변 여러 민족의 융합 이야기가 전국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연변박물관 대외교류부 주임 형학춘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소장 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 관광을 통한 융합 촉진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역사 자료를 활성화하고 체험 형식을 혁신하며 활동 단체를 풍부히 하는 것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역사 이야기와 단결 정신을 참관 체험 전반 과정에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를 요해하고 중화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싹트게 하렵니다. 북경 관광객 사군입니다. 이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해온 역사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연변의 발전이 민족 융합, 공생과 아주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대가 있는 만큼 이 지역은

0: 노력할수록 더 잘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양 관광객 부훈우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연변 박물관을 찾아 참관했는데 전시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전시된 많은 복원 장면들이 현장감이 아주 강해 마치 그 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중화 문화의 다원적인 공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연기식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중점 시범 기지로서 관광 플러스 민속 플러스 체험 모식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문화적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민속원에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민가들이 아담하게 들어서 있고 돌담, 장독 등 민속 요소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족 복장 체험, 민속 음식, 도예 수공예, 민족 악기 체험 등 경력 모식도 다양합니다.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민속원에서 민족 가무 공연을 감상하면서 소통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전통 문화와 연변 지역 민속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서 관광객 리하벽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민속원 민속 문화와 무형 문화재 분위기가 아주 짙게 느껴집니다. 여기 온 분들이 모두 이곳의 문화적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전시관의 몰입식 민속 체험 외에도 우리주에서는 특색 민속 공연을 담채로 삼아 관광을 통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문화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해하고 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서는 민족 복장 쇼가 펼쳐졌습니다. 부동안 연대의 조선족 전통 복장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소매춤, 조선족 농악무, 장고 등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전통 복식의 미학과 현대 유행 요소를 융합시켜 무형문화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각지 관광객들이 몰입식 분위기 속에서 연변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융합하며 공생하는 생동한 실천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민족 복식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국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인 연변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기지 33개를 건설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주제 체험 노선을 알심들여 구축했습니다. 체험 로서는 역사 근원 탐구, 문화 융합, 향촌 진흥 등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며 문화 관광이 민족 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은 단결을 근본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의 본보기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 장을 힘차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1: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주급 지도일꾼들은 전주 각지에 가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주당리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희가 일전 던화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 기지 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승리가도 남호사회구역에서 왕조희는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남호사회구역에서는 당건설 플러스 모식을 깊이 추진하면서 각종 단체에 의탁해 여러 민족 대중의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이 가동된 이래 남호사회구역에서는 문예공연, 무형문화재 수공예 등 활동을 잇따라 개최해 문화로 융합을 촉진하고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도나시 역사박물관 교양실천기지에서 왕조휘는 주제 전시구역을 돌아보면서 교양실천기지에서 진별, 정경복원, 소통체험 등 형식을 통해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한 역사과정을 보여주며 애국주의와 민족단결 교양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근년래 이 교양 실천 기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틀어지고 몰입식 참관과 견학을 통해 참관자들이 공감대를 결집하고 민족 단결 의식을 깊이 가지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왕조휘는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교양 실천 기지의 교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깊이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9월 21일 훈촌에서 민족단결진보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동나라촌에서 박군봉은 촌 문화광장과 동나라촌 신축마을 대상을 찾아 민족단결진보선전 진지와 대상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민족단결진보건설사업, 변경촌 건설 등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선전회를 계기로 문화체육 친목, 법치선전, 농업지원생방송 등 활동을 세밀하고 실속있게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을 돈독히 하고 공감대를 결집하게 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조화로운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변강민족 지역의 단결과 안정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 박군봉은 학교의 홍색문화장당, 향상서원, 성교시 체험관 등 진지를 돌아보고 교수 활동을 현장에서 참관하면서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전개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박군봉은 학교는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의 주요 진지라고 지적하면서 홍군수학교의 홍색자원과 성교시 체험관 등 담채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 다섯 가지 교육 병행과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이 서로 보조를 맞추며 함께 추진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군봉은 또 훈촌 로희 식자재 농업발전유한회사, 훈촌 괭목 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를 찾아 기업의 생산, 판매, 전 산업사슬 배치 등 정황에 관한 소개를 청취하고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수요를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9월 15일 안도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기층 치리 등 중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수학교에서 윤조휘는 학교의 청소년 민족단결 교육과 홍색교육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윤조휘는 학교에서 본토 홍색자원과 무형문화재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교수와 실천활동 전 과정에 융합시키며 무형문화재 체험, 문화전승 활동을 상시화해 광범한 청소년들이 가곡정감을 깊이 간직하고 민족단결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우게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조휘는 안도현 옹성가두 명안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의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과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 해보를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융합식 사회구역은 기층 민족단결 건설의 중요한 담체입니다.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대중이 걱정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독거러인과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 방조 등 따뜻한 봉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주거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게 해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성류꽃 활짝 핀 연변 건설 브랜드를 틀어지고 교정과 사회구역 두 기층 주요 진지에 립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본토 특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설 브랜드를 더 빛내며 민족 사업의 질과 효과를 부단히 높여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전력 추동해야 합니다.
0: 명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박대화는 주 16기 인대 대표입니다. 사회구역에서 10여 년간 사업해온 기층 간부로서 박대화는 시종 인대 대표의 신성한 사명을 명기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기층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대화는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속 있는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신시대 인대대표의 책임 담당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가 4천여 명인 천도 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이 집가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다민족 융합식 사회구역입니다. 박려화는 변강 다민족 지역 사업실지에 입각하고 기층 난점에 초점을 맞춰 민생 개선, 치리 능력 제고, 발전 조력의 실무적인 조치로 대중 걱정을 해결해 주기에 힘썼습니다.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이래 박려화는 인대 대표는 영예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시종 명확히 인식하면서 민족사업 리론 학습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박려화는 사회구역 두 위원회 지도부를 이끌어 전문 학습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학습으로 능력을 강화하기에 힘썼습니다. 사회구역은 기층 치리의 최전선인 동시에 인대 대표가 대중과 연결하는 주요 진지입니다. 박려화는 상시화 방문, 다각 연락, 폐쇄 고리식 처리의 대중사업 기제를 내오고 대표가 대중과 연계하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1m를 뚫었습니다. 박려화는 대중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의를 적극 수집하며 대중 걱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대중이 목소리를 내면 대표가 응답하고 모든 일에 결과가 있게 했습니다. 직책 리행 이래 박려화는 선으로 여러 건의 대표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건의는 일선 방문과 조사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대중들의 실제 수요에 밀착하고 기층 발전 실제에 부합됐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안민가도 천도 사회구역 당총지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박려화입니다. 기층 인대 대표로서 저는 초심을 지키고 직책 이행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겠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을 자주 방문하고 민의 수집 경로를 넓히겠습니다. 기층 치리, 양로와 보육, 노후 주거단지 개조 등 민생 중점을 둘러싸고 깊이 조사 연구해 실행 가능한 양질의 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사회구역 진지에 의탁해 민생 실사를 잘 처리하고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전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대중의 신임을 받으며 직책 리행에서 담당하는 대표가 되렵니다. 기층 인대 대표의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있는 박대화는 알신들여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하고 봉사를 착실히 하면서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건설, 공동향유, 공동부유를 추동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20일 제14회 중국 설창예술 모란상 평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연변 가무단 청년 가수 최려령이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설창예술 모란상은 국가급 설창예술 부문 최고상으로 2년에 한 번씩 평리하는데 이번에는 작품상 5개, 연기상 6개, 문학상 4개, 신인상 5개를 선정했습니다. 최려령은 연변 가무단 청년 가수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인 판소리의 길림성 대표적 전승인입니다. 그가 공연한 창작 판소리, 신혼 전날 밤의 소동은 조선족 민간 혼례 풍속에 입각해 해학적인 표현으로 신혼 첫날 밤에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복을 전하는 흥겨운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작품은 조선족 사회의 따뜻하고 소박한 인정관계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생활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으며 평범한 대중이 아름다운 사랑과 원만한 혼인, 행복한 생활에 품고 있는 진실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일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가 개통 운영 11주년을 맞았습니다. 2015년 9월 20일 전 구간이 개통된 이래 동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속철도로 불리는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는 길림 동부의 시공간 구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대중 출행에 봉사하고 지방 산업에 힘을 부여하며 길림 전면 진흥에 조력하는 강철 동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통 이래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를 이용한 누계 여객수는 연인수로 2억 5,300만 명이었습니다. 21일 중국 도시 제1매체 관광연맹 2026년도 문화관광 융합매체 공동창작 발표 활동에서 연결 씨는 짙은 조선족 민속문화 저력과 사계절 차별화 문화관광 제품 생동한 도시 생활정취라는 매력에 힘입어 2026년도 문화관광 보물 소도시 영예를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료도로 무료 통행기간은 음력설,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 등 4개 국가 법정 명절과 당내 국무원 판공청 문건에서 확정한 상술한 법정 명절의 연휴 기간입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지 않으며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7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가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

0: 예, 막스 주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1: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0: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사태원입니다. 9월은 온 연변대지가 금빛 물결에 물들고 하늘은 더욱 높고 푸르게 열려 있습니다. 이 다채로운 계절에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요. 연변의 구석구석에서 피어난 민족 단계의 꽃향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곳을 찾아가겠습니다. 한 곳은 도나시 민주가도 한 여성 사배구역 삼릴꾼이 15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골목길의 온정을 따라 가보겠고, 다른 한 곳은 동방제일촌이라 불리는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한때는 빈말로 불리던 이곳이 어떻게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났는지 그 기적같은 변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이야기 서로 다른 풍경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의 같은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당의 지도 아래 평범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이 아닌 땀과 정성으로 민족 단결의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따뜻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민구역 책임자를 기억하시나요? 길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 나누는 그 이웃 우리의 작은 고민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는 그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일상이 든든하고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도나시 민주가루 방사위원회 부서기이자 주민위원회 주임인 상영입니다. 그녀는 무려 15년 동안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오직 주민들을 위해서 뛰어온 진정한 대중의 일꾼입니다. 그녀의 사무실 한켠에는 업무 수첩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그 수첩 한 권 한 권에는 관할 구역의 어려운 가정과 독거로인의 주소 그리고 조선족, 한족 등 여러 민족 대중의 풍습과 건강 상태까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그녀와 사백구역

적자분들이 지난 15년간 집집마다 방문해 만든 소중한 가산입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그 속에는 각 가정의 사연과 아픔 그리고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가도에 200여동의 건물이 있는데 한동 한동의 상황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15년을 하루같이 두 발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쌓아온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에게 이 수첩은 단순한 업무 자료가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호흡을 함께한 소중한 인연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백구역 일이란 생각보다 훨씬 더 세밀합니다. 때로는 한 가정의 작은 불편함이 그 가족의 큰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네는 단순히 행정에 머물지 않고 정밀한 봉사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해마다 전문 경비를 확보하고 취업 강습, 정책 상담 등 해민 봉사를 펼쳐 근 100명 여러민족 대중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에게는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정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네의 진짜 가치는 수치보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올해 20살이 된 관모 청년입니다. 관모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알아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빈 후로 호르몬이와 의지해 살아왔죠. 상령 주임은 이 모자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직접 봉사자들과 함께 관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햇볕을 쬐게 했고 머리가 길면은 이발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서 그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발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불효은혜와 애심 인사들을 연결하여 전자피아노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연합회에 햇살 정원 계획을 신청을 해 사백구역 식당과 연결하여 매일 무료로 밥이 배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봉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관모 어머니는 상령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주임이 옆에 있어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상령주임은 한 사람 한 가정의 어려움을 돕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의 마음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애심 엄마입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관할구역 소학교에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 아동들이 있습니다. 상영주임은 32여 명의 사회구역 일꾼들을 조직해서 그들이 애심 엄마가 되어 아이들에게 학업 지도와 심리적 위로를 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과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애심 엄마 봉사를 통해서 120여 명 결손가정 아동들이 손을 잡았고 3만여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마련이 되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사랑의 고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봉사활동이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영주임은 문화 전승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문화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적 양식이자 미래를 향한 디딤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친구 예술단과 진달래 예술단이라는 두 민족 예술단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습니다. 조선족의 전통 춤사위를 보존하고 가꾸는 이 예술단은 연습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상영주임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 10여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좋은 친구 예술단의 물동이 춤은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림원사배구역은 성급 무형문화유산 전승기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예술단 단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주임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신청할 때도 자료를 꼼꼼히 정리를 해주고 신청 절차까지 직접 지도해 주었습니다. 이 예술단은 현재 가두와 사백구역이 조직하는 문화활동에 연간 100회 가까이 참가하고 있으며 참여한 인원은 연인수로 만여 명이 이릅니다. 조선족의 흥겨운 춤사위와 한족의 우한 가락이 어우러진 이 자리에서 여러 민족 대중은 웃음과 즐거움 속에서 청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는 사람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술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영주임은 단순히 문화를 넘어 주민들의 진지, 즉 활동 공간을 만드는 데도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민주가도 노인협회의 활동실을 이전할 때 면적 차액과 내부 장식 자금이 부족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상영조임은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정책 문서를 들고 발전계획위원회, 민족종교사무국 등 여러 부문을 수차례 방문하며 지원을 얻어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새 활동실이 노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노인협회 관계자는 감격을 하며 말했습니다. 상조임은 정말 우리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네요. 그네가 추진해 설립된 민족단결진보 활동실에는 민족의상과 각종 악기가 구비되어 있고 민족단결열람실에는 마녀권의 도서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드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조선족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한족 할아버지는 서예를 즐기며 아이들은 함께 책을 읽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민족 단결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도나시 민족 가도에서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그녀는 단순히 직업으로서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정을 중심으로 민족 단결의 끈을 촘촘히 엮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은 곳마다 신뢰가 자라고 그녀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마치며 그녀가 남긴 한마디를 기억해볼까요? 당과 정부의 정책을 잘 알리고 촌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중의 행복감입니다. 그리고 대중이 저희를 믿고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다가와 이야기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사업이 지닌 의미입니다. 상영조임은 또 매일 오후면은 노인분들이 활동실에 모여 연습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모습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모통에서 시작된 그 물동의 춤은 마침내 성급 무형문화유산의 무대에 올랐고 그 무대 아래에서는요 이웃들이 여전히 평범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도 일꾼의 두 손이 이 평범한 나날에 희노애락을 조용히 바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동방제일촌 훈춘 방천촌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지난해 이촌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 수로 300만 명을 넘기었고 촌수입은 52억만 원에 달하여 2015년보다 20배나 늘어났습니다. 초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또한 7만 3,800원으로 2015년 대비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초민들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졌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방천촌, 한때 이곳은 공심촌이라 불리었습니다. 빈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촌민 대부분이 농사와 업으로 연명했지만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고 일자리를 찾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적을 때에는 상주 인구가 10가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마을은 점점 쓸쓸해져 갔습니다. 한적하고 적막한 변경의 마을, 그것이 바로 몇 년 전까지의 방천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위해 도시로 떠나야 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향으로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노인들과 황폐해져가는 집들뿐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변화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17년입니다. 훈촌시 당의와 정부가 동방제일촌 옛마을을 대상을 가동하면서 무려 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촌민들이 기존 주택을 조선족 풍정이 물씬한 민박집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건축 양식은 조선족 전통 가옥의 못과 현대 설계 리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41동의 민박집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작은 마당과 어우러져서 새로운 경관을 창조했습니다. 조선족 전통의 대청마루와 온돌방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욕실과 주방시설을 갖추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상 초기 촌민들은 대부분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게 잘 될까? 돈을 벌 수 있을까?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평생 익숙했던 방식 대신에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이촌의 석이었던 김만행이 앞장섰습니다. 제가 먼저 바꾸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개조 협의를 체결하고 자신의 집을 민박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실패를 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첫해 그의 민박집은 손님들로 연일 북적거리었고 연간 수입은 농사나 업을 할 때보다 몇 배나 증가됐습니다. 김만혁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마음에 품었던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김만혁은 아낌없이 경험을 나누며 민박 장식부터 관광객 봉사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인내심 있게 지도했습니다. 손님 맞이 인사법, 온돌방 관리.

현지 음식 장만법까지 그는 자신이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이웃들과 공유했습니다. 결국 24가구가 잇따라 민박 운행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김만익 전임서기는 혼자 잘 사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촌당지부 모든 당원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안정된 산업을 위해서 촌당지부는 마을기업 연합건설 모식을 혁신하여 국유기업이 전문 운영을 도입했습니다. 당지부는 협력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여 마을과 촌민의 이익을 극대화했죠. 16동의 민박을 국유기업에 위탁을 해 전문 운영하게 함으로써 매년 마을 수입에 20만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사업, 지혜배양 온실, 오로 합작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촌민들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방천천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농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 성장 외에 촌민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천촌의 사연 전해드립니다. 방천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56세 김숙의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이 흙길이라 비만 오면은 발이 진흙투성이였고 집에는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요. 지금은 기와집에 깨끗하게 정돈이 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고 24시간 뜨거운 물을 쓸 수가 있으니 도시의 별장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해질녘이면은 마을 길을 따라서 산책하는 게 그녀의 작은 행복으로 됐다고 합니다. 환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정갈한 마당을 바라보면은 흐뭇함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을 속에는 변화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이제는 편안히 만년을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촌 당지부가 살기 좋은 향촌 건설에 앞장선 결과입니다. 마을 한동의 민가를 새롭게 단장했고 화장실 혁명을 통해 더럽고 우수선하고 부족한 상황을 일신시켰습니다. 402만원을 투입하여 전기시설 정돈과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했고 당원이 앞장서고 촌민이 참여하는 청결유지 기제를 구축하여 촌민들의 환경 정돈 참여 요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날의 방천촌은 길마다 깨끗하고 담장은 새하얗게 정돈되어 있으며 마당마다 생기가 넘칩니다. 촌민들의 말처럼 마을은 한 폭의 그림으로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촌민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023년 현임 촌당지부 서기인 김웅은 김만익 전임 서기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번영시키는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당정군 경민 협동치리 구도를 적극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전면 보급의 원칙 안에 격자 당지부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며 변강 안전에 방어선을 든든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마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경 수호와 촌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김웅석이는 설선수범하여 당원 세대별 담당 책임제를 이행을 하며 17가구를 전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촌민들이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가장 먼저 달려가 조정을 하고 해결해 줍니다. 촌민들은 그를 가족같이 여기며 김석이는 가족이나 다름이 없지요. 어려울 때 그를 찾기만 하면 꼭 해결해 줍니다. 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소수민족 특색마을,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집단, 전국향촌치리시범촌, 전국향촌관광중점촌, 전국문명촌진 방천촌의 이름 앞에 붙는 하나하나의 영예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때 인적이 드물던 변경마을이 오늘날 전국적인 명소로 우뚝 서기까지 그 중심에는 당지부의 초심과 사명이 있었고 촌민들을 하나로 묶은 민족단결의 힘이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조선족 민속마당에 온화하게 내리쬐는 그곳에서 김만액 전임 서기는 여전히 민박집 예약 전화를 받으며 관광객들에게 정겹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지요. 이 변경마을에 이렇게 많은 손님이 찾아올 줄을. 게다가 제 집으로 소득까지 올릴 수 있을 줄이야. 그의 웃음 가득한 목소리에는 감회가 깃들어 있었고 그 속에는 방천촌 모든 촌민의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시대 변강 당건설이 보여주는 가장 생동하고 따뜻한 답안지며 동방제일촌에 울려 퍼지는 가장 행복한 미아리입니다.

지금까지 도라시 민주가도 상영주임의 소소한 일을 민심 모으는 중요한 일 이야기와 훈천시 경신진 방천촌의 공심촌에서 전국 명소로 거듭난 변혁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변강의 작은 사백구역에서 한 명의 일꾼이 15년을 하루같이 걸어온 골목길의 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강의 작은 마을이 한때 황량함을 딛고 일어선 기적의 서사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두 이야기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당의 지도와 민족 단결의 힘입니다. 도라시 민주가도의 상영주임은 관모청년에게 전자피아노를 선물했고 물동의 춤을 무형문화유산에 반열에 올렸습니다. 방천촌의 김만혁 전임서기는 자신의 집을 내놓으며 촌 전체를 변화의 물결로 이끌었고 김홍석이는 그것을 이어받아 변강의 방어선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매일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도라시 민주가도에서 어로인들이 활동실에 모여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출 때 훈천 방천촌에서는 관광객들이 전통 온돌의 정감을 느끼며 조선족 마을의 정취에 빠져들 때 바로 거기서 민족 단결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성육식처럼 하나가 되어 빈틈없이 밀착된 연변의 모습. 누구도 누구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함께여서 더욱 단단해지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 바로 이것이 민족단결 선전월에 우리가 함께 확인한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민족단결의 장엄한 그림 속 한 획 한 점입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 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삶의 향연입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네, 먼저 공개 입찰에 관한 공고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채널, 한우뉴스 종합방송, 조선우뉴스 종합방송과 문예생활방송, 교통문예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인은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에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보는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공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 박았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랑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판 성실신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련 상세한 내용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코너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살림도 또 챙겨보고 가족의 건강도 살피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부님들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도 돌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마음도 돌보고 하는 면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실천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 상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토사의 고귀한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게 되면요, 온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욕 습관 중에 몸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경대학 제1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양숙 의사는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 습관은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습관, 땀을 흠뻑 흘린 후에 즉시 샤워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온몸이 땀이 솟아나죠. 땀투성. 그렇죠. 이때 몸은요, 모공이 활짝 열리고 혈액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샤워를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건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네, 두 번째 주의할 습관. 지나친 온도차의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찬물로 몸을 씻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을 시키거나 확장시켜서 몸의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체질이 허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요, 피부에 부음막을 상하게 하고 차가운 물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로 천천히 씻는 것이 가장 건강 목욕 방법이죠.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 소독용 세정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요즘 항균 바디워시, 소독 손세정제, 그래요, 소독 물티슈 등 위생제품들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마음에 소독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임상적으로 소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피부 문제가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를 하죠. 적절한 균형이 바로 피부 건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벤잘코늄, 염화, 물 같은 소독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사용을 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고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이 바디워시로 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의 소독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세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훨씬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부님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꼭 강조해 주시고요.

마을이 깊어지면서요, 땅에서 자라는 뿌리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영양이 가득한 제철 채소를 먹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뿌리채소들은요, 보통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풍부하죠.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아래 가을에 꼭 먹어야 할 여섯 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가을에 비장과 위를 보양하기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성질이 따뜻하지만은 지나치지 않고 또 기를 보충하지만은 열을 내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에는 아밀라제, 폴리페놀, 산화 효소 등의 물질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촉진해주고 위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위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의 허약함을 보충을 해주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죠. 또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요,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영양가도 아주 높습니다.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채소로도 쓰이고 곡물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식재료로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이 단백질과 칼슘, 인, 철,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노인과 어린이에게도 이상적인 보양 식재료입니다. 현재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게 되면 성질이 차가워서 열을 내려고 번뇌를 없애줍니다. 반대로 익혀 먹게 되면요,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바뀌죠.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행을 하며 비장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줘서 이 가을에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생연근, 조림연근으로 또 다양하게 요리를 해 드실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민간에 가을 무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 무는 보양 효과가 뛰어납니다. 무는 소화를 도와주고요, 기운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무를 먹게 되면 느끼함을 없애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어 위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무국, 무생채, 무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당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아주 강합니다. 감자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요,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가을 제철 채소들을 가족 식탁에 자주 올려보십시오. 가을 제철 채소들로 가족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현대생활 그리고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게 정말 힘들죠. 특히 주부님들 업무와 집안일에 쫓겨서 헬스장에 가거나 또 긴 시간 운동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노폭 앤 노리치 대학병원 연구진이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1900편의 연구를 검토한 뒤 합계 연구

데이터를 메타 이제 분석을 해서 본 데이터를 보면 대상은 총 48만 명 참가자 나이는 35세 84세까지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 병력 있는 분들도 연구에 포함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요,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별도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고르는 것만으로 또 일상의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소피 패덕 박사는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라.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가 있는 활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심장 박동수와 또 호흡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도 일상 속에서도 짧게 반복하는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연구진은요, 전 세계 많은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하루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만으로도 또 구체적인 권장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약 6개층을 오르내릴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최적의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는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꼭 적합한 운동은 아니랍니다. 네, 연구진은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계단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넓혀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쁜 주부님들에게 맞는 운동 너무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은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천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의 조선족 항일투사 리학복 동지의 구교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학복 동지는 조선족으로 1901년 길림연길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15년 가족과 함께 료하현으로 이주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는 남을 열심히 도와 주위 이웃들 속에서 위신이 높았기에 둔장으로 추대됐습니다. 1931년 9.18 사변 이후 그는 항일구국 사회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군중을 조직하여 반일 시위를 벌이고 항일 무장대우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항일 무장대우에서 핵심 요직을 역임을 하며 부대를 이끌고 유격전을 전개했습니다. 교묘한 전술로 일본군의 여러 차례 대규모 토벌을 분쇄했고 거듭 전공을 세우고 여러 유격근거지를 수복하여 일제와 괴뢰 세력을 강력히 타격했습니다. 1933년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뛰어난 작전과 지도 능력으로 점차 동북인민혁명군 제4군 제4단 단장,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군장, 군당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해에 걸친 간관 유격투쟁으로 과로하여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더는 부대를 따라 활동할 수 없게 됐고 1938년 8월 불행히 병사했습니다. 2014년 리학봉 동지는 민정부가 발표한 제1차 300명 저명 항일 영렬 및 영웅집단 명록에 등재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웅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용기와 애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목욕 습관, 가을 제철 채소, 아침 양치 상식, 바쁜 일상 속 운동법, 그리고 항일 영웅 리학복 동지 사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요, 역사 속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유익한 생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 한 권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특히 독서는 여유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싸의 아름다운 낙타와 줌마라는 책입니다. 양지훈이 쓴 이 작품에서 종점보호 야생동물을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토상족 소녀는 각기 사랑하는 에마락타와 줌마를 타고 라싸에서 출발해 긴 귀로에 오릅니다. 잽은 아름다운 락타 평초를 타고 토끼 고양이 아용이를 데리고 청장 도로를 따라 서쪽에서 다시

쪽을 향해 가는데 목적지는 곤륜산 야생동물보호소입니다. 우타는 존마 근래를 타고 작은 서장 원숭이 라보를 데리고 사천 서장 도로를 따라 동쪽을 향해 가는데 종점은 금사강 환승역입니다. 이 여정에서 소년들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두 세대에 걸친 청장 사천 서장도로 건설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선조들이 개척과 건설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생사가 담긴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의 힘과 생명의 끈질김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고향에서 고궁까지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학자 추경이 아이들을 위해 쓴 성장 산문으로 한 세대 투지와 정신 풍모를 보여주며 역사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추경은 심양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군구 정치부에서 근무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주택단지에서 보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와 지역적 특색이 담긴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80년대 심양이라는 이 도시의 변화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고향에서 고궁까지 이는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소년이 자신을 찾고 리상을 지켜나가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다음은 소회반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조문방의 장편 신작 소회반에서 남자아이 진소병은 어릴 적부터 회극을 사랑했으며 당시 회국 예술가들의 양성과 지도하에 뛰어난 어루 연주 실력으로 특별히 로신예술학교의 회국 공연반에 입학하게 됩니다. 소회반에서 그는 로신예술의 빛나는 역사를 요해하게 되고 더욱이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자에게 제시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소설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회국의 굴곡이 많지만 끈질기게 이어온 발전 과정을 재현했으며 소년의 시각으로 전통예술과 대중의 정신적 유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성의 신작 종소리입니다. 종소리는 진실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전쟁 속 고립된 공간에서 빛나는 인간성을 조명한 아동문학 작품입니다. 1937년 송무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소년 엽담추를 비롯한 고아들은 애국자가 설립한 국제 재아동 양성원에 수용됐습니다. 이곳에서 고아들은 보호받으며 생존의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연극 공연과 사냥에서의 고된 노동 등 과정을 통해 순환자에서 정신적 전사로 탈바꿈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강산에서 한패의 소년들이 지식을 불씨로, 우정을 방패로 삼아 종소리 속에서 폭력에 대한 깊은 저항을 완성해냅니다. 다음은 천 한 번 지는 달입니다. 손빈의 이 작품은 시적인 필치로 아이들을 황하 강변의 적구 고진과 오보석성으로 안내하며 아이들의 맑은 시선으로 천년 문명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늙은 배사공의 험난한 모험에서 석성 동굴집의 천년 비밀에 이르기까지 흉노와 탕구르트족의 역사적 흔적에서 황토고원의 사계절 풍경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지리, 민속, 건축, 민족사를 아우르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중화문명의 다원적 공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철은 작가 우서첨의 장편 아동소설입니다. 새 시대 우리나라 우주 비행 및 심층 잠수 기술 성과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섬세한 심리 묘사와 긴장감 넘치는 이중 서사 구조를 취합니다. 저자는 아이들의 시각으로 서로 다른 두 시대의 소녀가 우주 비행과 심해 잠수 꿈을 이루려는 성장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태어난 소녀 메란죽은 우주비행사를 우상으로 삼고 연구활동을 통해 우주선이 해상 측정을 하는데 과학 고철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주비행사와 잠수 사간의 대화를 추진하려는 구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과학적 탐구와 개인적 리상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늘에 올라 달을 끌어안고 바다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는 웅대한 포부, 호방한 감정과 잘 조응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가 형사 시리즈 제7권 붉은 손가락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린 소녀의 죽음이라는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세 가족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들의 살인을 은폐하려는 아키오의 가족,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로 고로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신참 형사 마스미아의 가족, 그리고 암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왕래조차 하지 않는 네리마 경찰서의 노련한 형사이며 마스미아의 사촌형인 가가 교이치로의 가족입니다. 우리 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족 같지만 그 리면에는 저마다 가슴 아픈 가족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 진심으로 자신의 가족과 마주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울러 작가는 현대화에 따른 가족의 해체,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 청소년 범죄 등 폭넓고 다양한 문제의식을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47세 중년 가장 아끼오는 금요일 퇴근 무렵 아내로부터 긴박한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컴컴한 집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윽고 아내의 말에 정원으로 나간 그는 그곳에서 어린 소녀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중학생인 그의 아들 나오미가 소녀의 목을 졸라 죽인 것입니다. 경찰에 자수해야 한다는 아키오와 아들의 살인죄를 덮어서 무마하려는 아내 야에코의 실랑이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정작 살인을 저지른 아들 나오미는 제 방에 들어박혀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의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아키오는 결국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심하고 사체를 공원에 내다 버립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네리마 경찰서 소속의 가가 형사는 공원 주변의 동네를 탐문 수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학교의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집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가가 형사는 치매에 걸린 학교의 어머니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경찰의 유일한 증거는 사체에 붙어있는 정원의 잔디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해 공원까지 사체를 운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로렌은 가가 형사는 범인의 추적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편 자신의 가족에게 경찰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악교 부부는 아들의 살인죄를 숨기기 위해 결코 골라서는 안 될 최후의 선택지를 꺼내들고야 맙니다. 가가군이 일하는 방식을 잘 봐두라고. 자네 이제부터 엄청난 상황에 입회하게 될 거야. 말의 진위를 생각하느라 마스미아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 그럼 수고해 라면서 전화가 끊겼다. 마스미아는 가가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너도 이제 곧 알게 돼. 하지만 이 말만은 해두자. 형사라는 건 사건의 진상만 해명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제 해명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가? 그것도 아주 중요해.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서 마스미아가 미간을 찌푸리자 가가는 그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집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 이건 경찰서 취조실에서 억지로 실토하게 할 이야기가 아니야. 반드시 이 집에서 그들 스스로가 밝히도록 해야 하는 거야. 아들이 저지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의 가족이 벌리는 행태는 책장을 덮는 마지막 순간까지 초조함과 최고조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역시 네가 신호 개이고라는 찬사를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독자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힘 안 들이고 풀어가는 사이 개이고는 허를 찌르는 반전을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히가시노의 작품이 갖는 매력은 추리소설로서의 섬세한 플롯과 반전의 쾌감이 주는 감동이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여타의 추리소설들이 사건의 범인을 결말에서 알려주는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이미 범인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과감한 구성으로 작품의 흡인력과 사건의 흥미를 더합니다. 가정이라는 밀실과 가족이라는 굴레, 그 어두운 초상, 장르를 초월한 저자의 걸작 인간성을 담은 이 작품은 출간 3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며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원장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주내 각 신학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저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저원청심환은 치명을 위지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약각에는 이렇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부신 멍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멍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OTC 국약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본 제품 저원청심환은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선 야득게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곽을 싸면 1곽을 물어다 드리고 9곽을 싸면 3곽을 물어다 드리고 18곽을 싸면 6곽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1곽의 평균 가격은 140원 분할.

0: 운영이 되어 있겠습니다. 3가게 한각은 한 달 반 좌우 방향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9가게 3각은 바로 한 개 치러 가서 넉 달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8가게 6각은 여덟 달 두 개 여성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구적인 이런 특점을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비례가 높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은 왔다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또 여기서 지방에 계시는 분이 붙여보내거나 지금까지 해관을 지난 데는 다른 문제점을 초래할 이유가 없겠지만 해도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초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량을 좀 많이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붙이거나 이래지만 해도 이 중약으로 조성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금지품이란 게 금반사에게 포함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우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초온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의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인데 폐경락은 늘 곁들여 이야기하는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역시 폐경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 가운데 산소의 포화도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폐경락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심장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갔다 돌아오는 기혈을 보충해주는 힘있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도 역시 이 폐경락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걸거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우리 반복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룩걸거지 아파나게 되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 심폐열이 심한 이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서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정말 좋은 정신만은 한동안 먹었습니다.
0: 예.
2: 이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예. 그다음에 기침이 자꾸 나옵니다.
0: 아, 심폐열이 심한 증상입니다. 기침 나는 거는. 예.
2: 예. 그리고 정말 가면 입안이 습고 입이 마르고 아픔을 자꾸 합니다.
0: 아, 산소 부족. 예예 예.
2: 자주 못 하고.
0: 그렇죠. 장이 힘들어. 예. 심장병이 종합적인 증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에 속합니다. 심장병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2: 예, 그렇지만 난 그 몰랐는데 그렇지. 그래 한동안 약을 먹었는데 아이 차차차차 한 달도 되기 전에 나는 증상이 나는 게 알립니다. 중약인데 이게 정말 효과가 빨리 나.
0: 아, 그렇습니다. 예예. 예.
2: 예, 그래 주민과 뭐 어제는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 내 조명과 뭐, 이 활동이 좋을 중에 또 아홉 가구 이래 배달을 받자고 그랬나. 그 앞으로 계속 먹겠습니다, 내가.
0: 예, 예.
2: 완전히 나갈 때.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수고하셔.
0: 아,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를 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초원청 심하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나는 이 심장이 대단히 나쁘다 합니다. 항상 이 숨이 찬데다가 또 가래가 자꾸 생기고, 바다도 또 인차 생기고, 그러면서 숨을 자꾸 오니 막는 이런 피해가 많다.
0: 아, 예, 예.
3: 예, 이래서 이 초원청 심한 쓰기 시작했는데, 야, 숨 쓸수록 벌써 좋아진 게 알겠나 합니다.
0: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이 자연적으로 예, 벌써 얼마 안 있어서 벌써 나오니까 이 내 몸에 맞는다만 이해하거나.
0: 그렇죠.
3: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지금 이 우리 저 누이 내 세가 80 넘었는데 걔네들이 이 고집세다만 약 어딘가 약 알 수가

0: 협상해야죠. 예.
1: 그래서 내가 저기 이 좋은 청지만 내가 좋으니까 직방에 이게 선전해서 이랬었는데 아 써서 벌써 한 달이 약간 푸나까네 그래서 벌써 아 숨이가 주 열기지 가래 그렇게 성화되게 성화돼야지 입금에 피가
0: 자꾸 입금에 출혈이 생기던 게 지금 나서죠. 그렇죠.
1: 예. 아 이래 그러면서 입에서 냄새나게 씌지 우리 그래놓고 몸도 거들이 바쁘지 이래니까 이거에서 공고해서 굉장히 지금 그등사이 어제는 또 석 달 썼는데 그등사이 다 사졌다만 합니다.
0: 그렇죠. 예, 예.
1: 그래 내 어제 자식들도 이거 한국과 돈을 보는데 야 떡은 뭐 어제 돌아갈 때 계속 쓰라고 다해 놓고 쓰라고 그거 그렇게 그 저기 젊어서는 내 배를 내면 어제 배가 돌 때라고 그놈은 그래서 죽는다고 내 그래.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제 이 증상이 다 그리고 내 또 한국에 지금 동사에 있는 게 가도 심장 나빠. 그래 내 지금 이 약을 이번에 여자가 배달받아 지수가 오르는데 간에 또 논다만 그래 예. 이때가 배달해서 예 이거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18각에 6각을 물어라 줍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1: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가족은 좋은 정신만 쓰는 가족입니다. 우리 고모 둘이, 네, 그저 형제들도 예, 그래서요. 진짜 내력이돼 그런지, 어째 그런지, 우리 큰 고모는 또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그저 풍도 오고, 그저 이 심장대도 그래고, 그저 감기만 오면 그저 헐헐 하고 숨 쉬지 못하고 예. 앉아도 멀어진다. 그저 숨쉬도 그저 바로 그래지도 뭐 몇 분을 서고 있다가는 또 앉아있고 앉았다가는 또 서도 매달리란다.
0: 그렇죠. 눈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3: 가랑가랑가랑하고 예. 그래서 폐렴이 그런가 병원에 가서 맨 검사하면 폐렴도 크게 없단다. 그런 게 그렇단다.
0: 심폐혈이 심한 증상인데 예.
3: 중약도 많이 먹고 댄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래 내 좋은 정신만 고모 내 좋은 정신만 가지고 그래서 먼저 대접 시켰는데 예. 이빨이랑 그렇게 아프던 게 그러고 예 그런 이빨에서 냄새랑 그렇게 나던 게 그게 지금 하나하나 소심되고
0: 이렇게
3: 붓기가 그렇게 유리처럼 바짝바짝 거리던 게 그것도
0: 부종이 빠지고
3: 예. 몸이 아까빠진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소화가 잘 되고 밥도 먹고 잡던 게 밥 잘 잡수고 혈압도 거리 잘 되놓거나 예. 영웅도 탄다. 그래서 예 좋은 김에 아 계속 받아서 아홉각 받아서 그래 장기적으로 쓸려서 그랍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예 저희들 방송 청취하는 분들 가운데서 좋은 청심환을 복용하지 않은 분은 거의 적을 겁니다. 제가 시장 조사해 봤는데 이 제품 자체는 20년 동안 제가 강의한 시간만 해도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깊은 대화와 깊은 효과로 인해서 열심히 견제한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 이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아, 늘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나중에 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4: 예, 나는 심장에 좋지 못했잖아요. 이게 다 여기 속이 잘 올라오세요.
0: 그래요?
4: 답답해서 몇 번 예. 깨어났댔습니다.
0: 예.
4: 근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
0: 예, 잠 잘 잔다, 그렇죠.
4: 자기 남편이 이제 80으로 정도 이제.
0: 아이고, 이상적인 예. 심률입니다.
4: 그 다음에 저기, 계단 오르내릴 중에는 소음 차서 몇 번을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럼요.
4: 네. 확실히 이야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0: 예.
4: 다른 데 약은 많이 써봤지만 효과를 못 봤는데 이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0: 그렇죠.
4: 저기 다섯 달 좀 남았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효과성으로 해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네. 예.
4: 그래서 나 지금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죠. 예.
4: 예.
0: 신혈대학방 본점 분점 혹은 배달전화번호 33-5번 연락해도 됩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저는
2: 네, 맞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5: 선생님
0: 예,
5: 수고하세요. 나도 요소는 하고 어째서는 하면 밤에 잘 자는 게 가슴이 자꾸 키워서

0: 예.
1: 다듬으셔서 왼쪽 가슴이 그러면 또 오른쪽 앞쪽 교하고.
0: 아, 그러면. 네.
1: 그래 이 약을 썼는데 우리 또 그 밥도 잘 못 먹어요.
0: 예. 아, 소화도 잘 안 되고.
1: 예. 예. 밥도 조금 먹지 않고도 또 배부르고 먹지 못해요.
0: 그렇죠.
1: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잠 잘 자고 소주보다도 할지나 하면 여섯 번은 안 했어.
0: 아, 그러니까 잠 다 자는 거죠.
1: 마이가 뭐 두 번이에요.
0: 아, 예.
1: 그래, 내 여러 가지 면에서 내 나는 효과는 많이 봤어요.
0: 아, 그렇죠.
1: 예, 저기 그저께인가 또 아, 한국에서 우리 저기 동네 친구가 전화해서 이래 그 미치가 스키.
0: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1: 난 내게 이게 맞는 약이라 앞으로도 계속 먹겠어요.
0: 아, 예,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효과도 빠르고
0: 효과 빠르죠.
1: 반응이 없어요. 또.
0: 아, 부작용이 없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예. 길게, 그리고 비례수가 높을 정도로서 심장병 환자들은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선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 자체가 7, 80, 60세 그 이상 되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제품은 아주 유효적인 성분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선생님 아주 좋은 효과를 반영하시고 그랬는데 견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1: 1년 9달 거의 되는.
0: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도 끄떡 다른 부작용이 없죠.
1: 예, 다른 부작용이 없어요.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1: 그렇죠. 그것도 뭐, 그건 인자 없어졌어요.
0: 아, 그렇죠. 예, 예, 예.
1: 난 내게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묻겠어요.
0: 아, 그렇게 하셔. 건강하세요.
1: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지에서 방해하시면서 그 효과성을 그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이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 기후가 변할 때가 되면 더운 그 계절에서 찬 계절로 들어올 때가 되면 기침을 담아두고 합니다. 곁사람이 듣기 힘들 정도로 벽이 보기 흉할 정도로 가래를 뱉고 기침을 대고 하고 이래서 기침약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 어지간한 그 기침약을 뭐 한독이나 썼을 겁니다. 그래도 좀 낫는 것 같아도 또 나고 하는 거 제가 주의 조사를 해보는 가운데 그런데 이 제품 자체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방해하셨는데 벌써 세각에 환각 주는 거 복용하기 시작하니까 한 3주가 되니까 가래 소리가 적고 기침 소리가 적고 하던가 그걸 다 복용하는 사이에 어쩌다 기침을 뭐 사흘에 한 번이나 하지 지금 기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걸 봐더라도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심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은 기침을 담아두고 하거나 가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입이 말라서 내가 당뇨가 아닌가 입이 너무 써서 뜨거워서 내가 이게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입에 너무 모진 냄새가 나서 구강 청소가 문제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대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모두 심폐열이 심한 증상에 속하는 겁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이 좋은 해결책으로 되어 있으면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초원 청심환은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몽약에 속하게 되는데 몽약은 우리 지구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망망한 대초원에 오염이 없고 광선을 충분하게 받는 차원에서 이런 그 약재들로 조성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40대 그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심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해결하는 데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라고 하죠. 아스피린 장염편 100mg 아침에 일어나 식전 1시간 전에 물론 뭐 위출혈이 없거나 혹은 뭐 뇌출혈 위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Q10 이걸 꼭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큐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 제품하고 치료 제품. 보건 제품이면 됩니다. 가격이 더 쌀 겁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위유라 하죠. 어간유라 하는데 이 세 가지 제품은 뭐 심장병이 있든 뇌혈관 질병이 있든 다른 질병이 있든 망라해서 기본 기초 제품으로 드는 걸 중심으로 권합니다. 만약 아스피린 상용편이 잘 맞지 않는다면 아토바 타딩이라든지 루이스바 타딩이라든지 타딩레이를 두는 게 좋습니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타딩레이 가운데서 아토바 타딩은 깡궁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됩니다. 루이스바 타딩은 성궁도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래서 아스피린 상용편이 맞는다 하면 그건 뭐 신약약방에 가서 99만 내면은 평생 쉽게 말하자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물어도 들 수 있습니다. 한 번 99만 내면 평생 들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심장 관리 그리고 뭐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노화 과정에서의 세포의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보충 제품으로서 아주 잘 어울리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다 합해도 그건 돈이 얼마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청심환을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좋은 건강한 심장과 더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세요.
3: 네, 그 김혜로인 심장을 전화기 잠을 못 자던 게 좋은 청심환에서 순간부터 그 잠을 잘 잡니다.
0: 아, 그럴 겁니다. 예예예. 예, 예. 3325번 연락하세요. 배달 전화번호입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해결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심장병의 핵심은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정맥이라 하면 보통 우리 정상적인 심율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면 되는데 영화범위는 1분에 60차부터 100차까지 영화범위에 속하는데 우리는 보통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50몇 차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가강해야 됩니다. 40몇 차 1분에 그리고 뭐 1분에 100, 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분에 40몇 차나 42차 이렇게 되는 분은 심장내과에 가서 몇 번 연속 이렇게 된다면 치부치를 열어야 할 겁니다. 이거는 큰 심장에 외계의 힘을 이용해서 심장이 박동을 하게끔 전기 힘으로서 심장 박동을 시키는 일종 기계적인 치료 방법, 의료기계에 속하는 이런 치료 방법에 속한데 이전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해도 40몇 차였는데 42차였는데 보온 제품을 드시면서 기초 제품을 드셨는데 후에는 지금 심률이 65차, 66차 이 정도까지 올라왔답니다. 몇 번 검사했는데 다 이렇게 되니까 병원에서 치부치를 여치 말자 이렇게 결론 졌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협심증, 신저통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심장은 왼쪽 앞가슴이 있는데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 르골까지 아파라는 게 협심증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사통으로 생기는 일종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관상동맥이 막힌 퍼센트 정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오늘부터 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내 나이에 이만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인정할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제일 적어도 40% 막혔습니다. 4, 50% 그 이상으로 막혔습니다. 40 내지 70%는 중도로 막혔다. 중도 두세 중하게 막힌 거는 70 내지 90%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00% 막히게 되면 주자도 못합니다. 중하게 막혀서 병원에 실려갔다면 당신은 자연적으로서 주자를 권연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방법이 없어 하는 그때 당신을 구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주자를 하게 되는데 일단 주자를 하게 되면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 같은 거 허주 공사 못 한다 말입니다. 그 허주 공사를 하면은 자기마다이 너무 세게 돼 있으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뭐 밭이 띠꼬리가 금속인데 빼지 않고 고리만 풀어놓고 거기 누워있으면 내가 깔고 누웠는데 그 고리가 쭉 당겨와서 그 MRI 기계 천자에가 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 그 MRI 같은 거 하거나 몸에 혹은 그 어디 골절이 생겨서 금속 같은 게 그 있거나 이랜다면 MRI 보통 이런 거 다 MRI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MRI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70% 이전에는 그 중도로 막혔기 때문에 보수료법을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실 뭐 원래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검사했는데 거의 접근하게 조금 더 지내보기시오 지내보기시오 했는데 점차적으로 가서 검사하니까 주제를 안 해도 되겠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받았거든요. 바로 초원 청심환은 뭐 시간적인 국한성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처음에 여덟 달 두 개로 정도는 꼭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셔야 되고 여덟 달이 지난 다음에는 가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자기 전에 차수를 조절하면서 두 번 하다가 한 번 하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알수는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수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효과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수를 보증하는 차원에서 차수를 조절하는 이런 차원에서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나는 혈압 치료를 하지 않고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요즘에는 물론 뭐 심박이 정상으로 된 거는 그거는 리얼하지만 내 심장병 치료했기 때문에 혈압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계속 정상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집에 지금 혈압계가 기본 뭐 쉽게 약방에 가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이걸 사놓고 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그래서 뭐 첫 달 지내보고 두 달 지내보고 세 달 넉 달 넉 달까지 계속 정상이니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범프입니다.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바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잠자기 힘들어지고 반대신호 자기 힘들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고 특히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초래하거나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쉽게 놀라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헤맨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심장에서 전달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모두 심장 공능이 이상으로서 이러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4: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젠장호는 창곡도를 따라 아게만에 온 시간은 길지 않으나 욕기 사중전의 노선을 잘 집행한 덕분에 상황이 금방 나아졌다고 말했다. 1931년에는 군사가 3만 명으로 늘어나 홍군 4방면군을 조직했고 4대 전역을 치르면서 정규군 40개 탄에 이르는 적군 6만여 명을 무찌르고 총지휘를 비롯한 사장, 여장 여러 명을 사로잡았다. 이로써 아게반 소베투 구역은 인구가 350만을 넘어섰다. 진창호는 신이 나는지 얼굴에 흡족한 빛이 물러녹았다. 장문 전이 물었다. 다자리 황한을 칠 때 직접 비행기를 타고 폭탄을 던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예, 물론 사실입니다. 진창호는 한껏 달아오르는 목소리로 그때를 들려주었다. 전투에서 독일제 비행기를 한 대 빼앗았는데 비행기 조종사도 같이 홍군으로 넘어왔다. 그들은 그 비행기를 새로 칠한 다음 이름을 레닌호라고 짓고 몸체에 레닌이라는 글자와 붉은 별을 그려넣었다. 황한을 칠 때 적 69사 사장 조관영은 수십일이나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투항하지 않았다. 그들은 레닌호를 직접 전투에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총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본대를 보여주기로 하였다. 적기에 폭격을 당한 기억만 수두룩한 사람들인지라 홍군의 폭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번에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진창호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비행기가 이륙할 무렵에 제가 탔습니다. 곁에서는 모두 정치위원 동지가 어찌 비행기를 타고 폭탄을 던질 수 있느냐면서 안 된다고 말렸지요. 하지만 저는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정치 공세다 하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침 눈이 온 뒤라 날씨가 맑고 햇빛이 찬란해서 아래가 아주 똑똑히 보였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하늘에 오르자 수많은 전사들이 신이 나서 모자를 공중에 던지면서 꽁충꽁충 뛰었지요. 적들은 우리가 황한 상공에 이르렀는데도 멍청하게 자기네 비행기인 줄 알고 있어서요. 비행기가 날개를 기우뚱하자 제가 박격포 포탄을 잇따라 내던졌습니다. 아래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더군요. 비행기가 한 바퀴 빙 돌고 날개를 다시 기우뚱하자 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적들은 자기네 비행기가 목표를 잘못 잡은 줄 알고 야단을 피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전물을 잇따라 던졌습니다. 빨갛고 파란 선전물이 황한 하늘을 뒤덮자 그제야 적들은 우리 홍군의 비행기가 머리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절망한 적들은 얼마 뒤 포위를 뚫으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 손에 끝장이 났습니다. 장문천은 흥미롭게 들었다. 이처럼 용감하고 패기 있는 모스크바 동창이 대견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너무 위험해. 장문철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요. 진창호가 웃으면서 반박했다. 전쟁 자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일이란 없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늘 자네의 위치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지. 한 방면군의 정치위원인데 말이야. 참, 낙포동지, 동지도 잘 아실 텐데요.

장호의 말투에는 제법 로리란 맛이 배어 있었다. 전설의 섬에는 지원의 모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지원이 앞서 나가 기관총을 쏘는 것은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때일수록 그렇게 해야죠. 돌격을 하기만 하면은 호랑이처럼 영맹한 우리 부대의 정신력이 바로 그렇게 길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장문천은 입을 다문 채 웃기만 하였다. 그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은 진창호는 한껏 들떠 눈을 반짝이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사방면군은 아기완 근거지를 떠나 삼천리를 떠돌면서 부대가 큰 손실을 입어 나중에는 만 4,5천명밖에 남지를 않았다. 하지만 전선 소베트 구역을 새로 세우면서 금세 병력이 8만으로 불었고 소베트 구역 인구가 500만으로 늘어 중앙 소베트 구역에 퍼금가는 근거지가 되었다. 이 기간에 그들은 자체로 3면포위 공격과 3차례 도벌 그리고 6갈류로 조여오는 포위 공격을 물리치고 적 13만 명을 무찔렀다. 20만에 달하는 사천 군벌이 6갈류로 나뉘어 조여올 때는 10달 동안 힘든 싸움을 해야 하였다. 하지만 마침내 적군 8만 명을 섬멸하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진창호는 렴름한 기세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장군답게 자신감을 내비치였다. 장원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놀라운 성과야. 사방면군 동지들은 정말 당당하게 잘 싸웠더군. 종석의 칭찬을 받은 진창호는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해 하였다. 이 모든 게 국도동지 지도력 덕분이죠. 국도동지는 정말 능력있고 패기가 넘쳐 큰일을 맡을 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국도동지를 놓고 로리란 기회주의 사라고들 쑥덕거린다죠. 결국 이 얘기로군. 장문천이 안경놈으로 진창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마땅치가 않았지만은 종석이로서 당의 원칙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쑥덕거리는 것이 옳지 않지만은 국도동지도 결함이 있어. 종단 고비에서 여러 번 균형을 잃었지. 균형을 잃다니요? 진창호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장문천은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균형을 잃었다고 말한 거는 근본적인 노선 문제에서 장국도동지가 때로는 좌, 때로는 우로 흔들렸다는 얘기야. 이 자리에서 따져보았자 별 소용이 없는 문제라는 게 불보듯 뻔했지만 오래전 가깝게 지내던 아우를 생각한다면 몇 마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대혁명 시기 장국도가 처음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모아 통일전선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다가 통일전선이 이루어지자 진독수 편으로 간 일을 예로 들었다. 젊고 혈기 넘치는 진창호는 곧장 장문철의 말허리를 끊었다. 그건 모두 다 지나간 일이죠.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이 쌓은 성과를 잘 보아야 하고 곁가지가 아니라 큰 줄기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동지는 제3국재당의 편에 서서 우리 중국공산당 6기 사정전의 노선을 충실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동지가 이끄는 부대가 8만여 명으로 늘었으니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았죠. 제가 주제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국도동지는 군사위원회 주석을 맡더라도 얼마든지 잘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장문철은 더 말을 섞지 않았다. 얼굴이 금세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미끄러져 내리는 안경을 들어올리면서 생각하였다. 오늘은 성과가 없겠군. 장국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게 낫겠어. 장문천이 억지로 웃으며 말하였다.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지. 국도동지는 이미 전국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네. 영웅이 자기 힘을 뽐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우리는 하루빨리 송분을 치는 일이나 얘기해봅세. 아래의 지휘관들이 모두
마음이 급하거든.

저라고요? 급하지 않겠습니까? 진창호의 말투가 좀 딱딱해지었다. 제가 서총 지휘와 같이 국도동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조직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당장 칠 거라고 하면서 송분을 치는

닫힌 창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삼키었다. 서로 뜻은 분명히 밝히었다.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주 앉았지만은 설사 더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른 뒤에 다시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점심은 옥수수떡에 단촐한 채소 몇 가지가 올라왔다. 넘치는 대접이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저마다 딴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시답잖은 말들만 주고받았다. 장문천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진창호는 양털로 짠 두꺼운 옷감을 들고 나와 웃으면서 말했다. 낙부동지, 이걸 유영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곳 특산품인데 북쪽으로 가게 되면 쓸모가 있을 겁니다. 장문천은 마다하지 않고 호위병도로 받으라고 하였다. 장문천은 언짢은 기분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로선 문제로 등을 지게 되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쓸모가 없는 거로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 생각 저 생각하는 사이에 소화산채 이르렀다. 모태똥이 나무 잎담배를 손에 쥔 채 마을 어구를 거닐고 있었다. 낙보, 어때요? 얘기가 잘 됐습니까? 모태똥이 걸음을 멈추고 기대에 차서 물었다. 실망입니다. 장문천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마음에 당이나 진리는 없고 어느 개인만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송문을 치는 일은 동의했고? 진창호는 말로는 동의한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한 다음에 다시 보자더군요. 모태똥은 피우던 담배를 휙 내던지었다. 전국도가 총정시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무슨 조직을 새로 꾸린단 말입니까? 그들은 중앙정치국과 중앙위원회를 몽땅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모태똥은 발끈 성을 냈다. 이건 협박입니다. 당이 어려울 때를 틈타서 협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는 버릇처럼 손을 허리에 지르고는 소리를 질렀다. 물론 협박이죠. 정치의 협박이죠. 장국도가 치기 싫다면 1군단, 3군단을 보고 치라고 하면 됩니다. 북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태똥이 사납게 화를 내자 장문천이 곁에서 다독이었다. 백동 동지, 역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의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을례 동지를 불러 토론해봅시다. 저만치서 2, 30명쯤 되는 홍군 소분대가 다가왔다. 다들 먼지투성이에 군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한 사람이 자루 두 개를 얹은 새까만 모우를 끌고 있었고 뒤로 양 4마리가 따르고 있었다. 양식을 마련하러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는 전사들 같았다. 모태똥과 장문천이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서 권총을 차고 있던 청년이 달려와서 경례를 부치었다. 종아리가 훤히 드러난 반바지 차림에 조그만 집신을 신고 있었다. 앞섭 단추가 두 개나 떨어진 데다가 앞자락은 가시에 찔려 찢어졌는지 너덜너덜했다. 모태똥은 그 곱상한 얼굴이 낯익었지만은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물었다. 누구더라? 모수석 동지, 절 모르시겠어요? 앵도입니다. 앵도. 리앵도가 눈을 가늘게 일그러뜨리며 곱게 웃었다. 동지가 정말 앵도라고? 어? 모태똥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예쁘장하던 사람이 이 모양이 되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긴 머리칼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이곳 사람들처럼 새까맸다. 다리는 성한데가 없이 온통 상처투성이였다. 살짝 봉긋하게 솟은 가슴과 집신에 조그맣게 달아맨 빨간 술이 아니라면 여성 동지라는 걸 믿기 힘들 지경이었다. 모태똥은 마음이 아파 그대로 얼굴을 돌리고는 한참이나 말문을 열지 못했다. 이렇게 추운데 왜 반바지를 입고 있어? 온산이며 숲속을

헤집고 다녔더니 바지가 갈기갈기 찢어졌네요. 그래서 아예 잘라서 붕대로 써버렸어요. 리앵도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요? 진작 이들이 소굴이 된걸요? 전에는 여자들끼리 잡아주곤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아예 손가시에서 싹 잘라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또 자랄 테니까요. 그러고는 별일 아닌 듯 웃었다. 리앵도와 함께 온 대원들은 지친 발걸음을 옮기며 떠나갔다. 양식을 실은 모우와 양면마리가 천천히 뒤를 따랐다. 장문천이 물었다. 저 모우와 양은 모두 사온 거요? 아,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동지들도 여럿이 희생이 됐습니다. 김우래 동지도 전사했고요. 뭐요? 김우래도 서장 병사한테 당한 거요? 어? 아니요. 굶어 죽었습니다. 모태똥은 얼굴이 까맣게 어두워지더니 중얼거리었다. 그 채우기 힘든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굶주림과 추위, 분장은 뒤로 하고 세월만 흘러간다. 하지만 홍군의 적들은 쉬지 않고 새로운 포위망을 짜놓았다. 아픈 죽음의 초지이다. 길은, 전진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홍군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8월을 맞았다. 6월 12일에 두 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한 달하고도 스무 날이 지났고 6월 26일 양하구에서 회의를 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송분 작전 계획을 두 번이나 세웠지만은 모두

장편 소설 대장정 8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곡순, 낭독 서태만,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1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그 소리 유래와 보신탕을 먹는 풍속 유래 그리고 순대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0: 네, 술은 세계의 많은 민족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는 물건이고 우리 민족도 그에 못지않게 술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문화적인 의미에 앞서서 우선 술이란 어떠한 자연 존재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죠.
1: 네, 술이란 탄수, 화물이나 미생물이 분해 작용을 받아서 알코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분이 생긴 일종의 발효 음료, 즉 다시 말해서 마시면 사람이 대뇌 중추신경을 자극하면서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을 말하는데 그 발효 원료로는 주약의 전분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곡식류와 당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과일류입니다. 삶의 여유를 향수하는 방법으로는 춤과 노래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을 것이고 또 노래와 춤이 곁들인 자리에 술이 빠질 리가 없을 것이지요. 이 세 가지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인생의 양념이자 스트레스 해소책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술의 자연적인 속성이 이러할진데 그럼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에서 술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지 말씀 주시죠.
1: 예, 조선족의 술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데 대화 이야기하자면 우선 먼저 막걸리 즉 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런 흘러간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득하게 멀고도 먼 옛날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임술이라고 부르는 부지런한 청각이 성일이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풍부하지 못하지만 임술이가 날마다 산속에 들어가서 약자를 캐거나 나무를 해다가 팔고 또 일솜씨가 재하고 마음씨가 착한 어머니가 집에서 터전을 가꾸다 보니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커다란 보리밥 재기 두 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분석에 넣은 임수리는 쪽지게를 지고 약재 캐러 산으로 가려고 삽장문을 나섰습니다. 예, 임수라, 오늘은 어둡기 전에 일찍이 돌아오거라. 임수리가 산으로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수리는 어머니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시엉시엉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깊은 산속에 들어선 임수리는 병풍바위가 삼면에 울바자처럼 둘러서 어느 한 골짜기에 왔습니다. 해를 쳐다보니 아직 진시도 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시란 지금 시간으로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0: 네, 임수리가 일찍 산에 올랐군요.
1: 네, 임수리는 다리숨을 하려고 바위에 걸터앉아 사방을 둘러보니 석자도 더 되게 높아 보이는 바위가 둘러서는데 자기가 앉은 곳에서 멀지 않은 바위 틈으로 락수물까지 흐르는 것도 그렇겠지만 햇빛이 충족하고 바람 한 점 잦아들 곳이 없어서 안성맞춤한 휴식터였습니다. 또 머리를 들어 아찔한 바위 꼭대기를 쳐다보니 진귀한 약재들이 있음직했습니다. 그래서 임수리는 아예 이곳에 와서 점심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품속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그 보리밥 재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품속에 넣고 일하러 다니자면 몸놀림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밥 보자기를 어디에다 보관해 둘 것인가 임수리는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옴푹하게 배운 바위 호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에 자연적으로 배운 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리는 밥 보자기를 그 안에 넣고 사이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때나 와도 찾기가 쉬울 것이라고 만족스럽다는 듯이 혼자서 싱긋 웃고는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병풍바위 끝머리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0: 네, 점심밥이니 잘 보관해야죠.
1: 그렇지요. 병풍바위 꼭대기로 올라간 임수리 눈은 황홀해지고

0: 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라지, 방풍, 황기 그리고 인삼 등 진귀한 약재들이 마치도 임수리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온 산을 뒤덮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수리는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쪽지게를 벗어놓고 그것을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짧지 않은 초가을의 해그만 어느덧 서산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임수리는 약재를 캐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배가 고픈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쪽지게에 넘어날 정도로 약재를 캔 것도 그렇겠지만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돌아간다 해도 거리가 멀다 보니 유시가 될 무렵이 다시 말해서 지금 시간으로 오후 4시나 6시 사이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1: 네, 임수리가 약초를 캐자고 보니 시간이 포그나 흘렀죠.
0: 예, 그런데 아까 그 바위 호박에다가 보관한 정신방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다시 그곳에 가서 가서 찾아가지고 가느라면 길을 여돌아야 하니 내일 아침에도 집에 도착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수리는 다음번에 다시 올 때 찾기로 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수리가 그날 캐온 진귀한 약재를 팔아서 어머니에게 효송을 한 것은 더 말치 말고 그 후 임수리는 분망한 가물과 또 가을이 보슬비가 여러 차례 내리는 바람에 오랫동안 산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수리는 또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가 또 보리밥 제기 두 덩어리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수리는 밥 한 덩어리만 가지고 갔습니다. 한 것은 지난번에 산으로 갔을 때 두고 온 밥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다면 가능하게 누룽지처럼 깡깡 말랐겠지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1: 네, 시간이 며칠 지났는데 그때 두고 온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0: 네, 그날도 진시가 될 무렵 그 병풍바위가 있는 부근에 이른 임수리가 밥을 보관한 바위험을 찾으려고 돌변거리는데 어디에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미풍에 실려오면서 코를 간질거렸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나는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울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냄새에 호기심이 걸린 임수리는 그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는 곳까지 찾아가보니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밥을 두고 간 그 바위홈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임수리가 머리를 수그리고 들여다보니 밥은 보이지 않고 대신 보얀 물이 고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큰 나뭇잎으로 바위홈을 잘 덮어놓았지만 아마도 비가 내리면서 물이 조금 흘러들어간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홈책에 빗물 같은 것이 고이면 썩겠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 이상스러웠습니다.
1: 네, 왜서 그럴까요?
0: 예, 그래서 임수리는 손가락으로 그물을 찍어서 맛을 보았습니다. 정하면서도 향기로운 것이 별맛이었습니다. 임수리는 더 먹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후둔하던 것이 점점 어깨가 처지는 것 같지만 기분의 구름을 타고 둥실둥실 날아가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혼자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임수리는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망설이던 임수리는 다음번에는 겨우껏 그릇을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대접하겠다고 생각하고는 그 바위홈에 다른 잡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폭이 넓은 호두나무 잎을 꺾어다가 여러 겹으로 덮어놓았습니다.
1: 네, 그릇을 가져가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는 거죠?
0: 네, 그날 약재를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임수리는 어머니와 그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임수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던 어머니는 알만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날 두고 온 보리밥이 더운 날씨에 빗물이 들어가 싸그면서 그렇게 된 모양이다. 그 뜻을 지금 말대로 풀이하면 발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임수리는 이문스럽다는 듯이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보리살이 원래 인차 싹 터는데 아마도 날씨가 따스하니 뜨면서 싹은 것 같구나. 우리들이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 달아매고 띄우면 향기로운 장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 말에 글쎄요. 그럴까요? 임수리는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잘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1: 네, 임수리가 달통되지 않아 하겠네요.
0: 예, 이틀 후에 임수리는 다시 그 병풍파일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앞집에 사는 딱 친구 달수와 함께 떠났습니다.

0: 자기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자랑도 할 겸 그 비밀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정오쯤이 되어 목적지까지 도착하자 달수가 먼저 환성을 올렸습니다. 이거 참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그것을 보고 이제 너 맛을 봐라 하고 임슬이가 바위 호박에 덮었던 나무잎을 헤치면서 말했습니다. 슬슬 넘어가는 인물이 향기로우면서도 맛있는 것도 그렇게 했지만 마시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다고. 달수는 싱글빙글 웃으면서 그럼 어디 한번 맛을 보자 라고 하면서 임수리가 가지고 간 조롱박으로 조금 떠서 입에 대보던 것이 환성을 올렸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둘이 마시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그리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다 밥을 두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임수리의 대답에 내가 모르면 난 누가 물어보라니. 달수는 임수리가 묻는 말에 도리머리질 하면서 또 그것을 퍼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1: 네, 달수도 호기심이 나는 거겠죠?
0: 예, 그러던 것이 한참 지나서 달수가 야, 이거 참 기분이 좋다 하고 외치다가 목청을 뽑으면서 종래로 부르지 않던 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달수야, 너 왜 이러니? 임수리가 이상한 눈길로 달수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흥분되지 않은 달수는 좋다고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도 요즘 아래마을이 동갑 친구들이 장가를 가는지 자기도 장가를 가고 싶다는 둥, 또 임수리는 보아둔 처녀가 있는가, 자기는 뒷마을에 암께 처녀가 좋다는 둥 하면서 별의별 마음속의 말을 숱해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임수리는 평소에 이렇게 수다스럽지 않던 달수가 갑자기 바위 홈에 그 물을 마시고 이러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사람을 취하게 하는 신비한 물이라고 하면서 이처럼 좋은 물을 집에서 만들 수 없을까고 또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1: 네, 임수리가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0: 네, 그날 저녁 무렵이 되어 가지고 갔던 조롱박에 그 물을 담아가지고 기분 좋게 마을로 돌아온 임수리는 달수를 집으로 보낸 다음 그 물을 어머니에게 대접하면서 달수가 그 물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어떠더라는 말을 쭉 하고 나서 뒤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될까요? 그 말이 글쎄 될 것 같구나.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날이 푸른해지자 앞집에 달수가 찾아왔습니다. 야, 임수라, 오늘도 그 슬슬 넘어가는 물을 마시러 안 갈래? 그 말에 임수리가 너 어제 다 마시고 그래? 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랬던가? 그런데 그냥 더 마시고 싶은 걸 어떻게 하냐? 달수가 아쉬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임수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보고 그런 물을 만들 수 없겠는가 물으니 될 것 같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날마다 마실 수 있는 것이라면 라고 하면서 아이들처럼 좋아하는 달수를 보고 임수리가 빙그레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1: 네, 임수리 어머니가 과연 그런 물을 만들까요?
0: 네, 그로부터 얼마 후 가마목이 일솜씨가 잰 임수리 어머니는 먼저 보리싹을 띄워 누룩을 만들고 다음 밥에다가 물을 넣고 그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물을 만들었는데 곡식을 막걸어서 만들었다고 막걸리라 부르면서 달수는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 마셔보고는 슬슬 넘어가는 그 물이 좋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게 되는데 점차 마을에서는 물론 사면팔방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또 슬슬이라는 말이 엄적으로 부르기에 집게 술로 불리우다가 나중에는 술이라는 그런 고유명사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술이란 원래 술술 넘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군요.
0: 네, 그 후 사람들은 쌀을 쪄서 차게 식힌 뒤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마시면 흥분되거나 또한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농도가 높은 술을 빚는 방법으로 모색해냈으며 또 알코올이라는 화학명사가 달린 제품을 연구해냈고 그것으로 술을 만드는 묘방을 찾아낸 한편 품종도 소주, 약술, 감주, 맥주, 과일술 등 다양하게 늘게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영을 받으면서 많이 팔리는 음료 중의 하나로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죄기밥이 사가서 감주로 되었다가 나중에 술로 되었다는 유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설득력 있고 재미나는 이야기였는데요.

0: 계속해 다음은 동짓날 팥죽을 먹는 유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1: 네. 조선족은 동짓날에 팥죽을 해 먹으면서 이날을 기념할 만큼 동짓날에 대해 특별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동지 의미를 짚고 넘어갑시다. 동지는 1년 24절기 22번째이고 해가 즉도이남 23도 5도의 남회기선 곧 동지선인 황도 약 270도에 오며 양력 12월 22일 내지 23일에 뜹니다. 동지는 대설과 소환이 중간에 있는데 24절기 중 가장 큰 명절이랍니다. 해가 남회기선에 도착한 때로 밤이 제일 길지만 동지 이후부터는 차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옛 사람들은 이날을 해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잔치를 벌여 태양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고대 로마 역사에서 12월 25일은 동지날이었다고 였고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서아시아 지방, 중국 두 나라에서는 이 동지날을 설날로 지냈습니다. 옛 문헌인 동국 세시기에 의하면 동지날은 작은 설, 즉 다음해가 되는 날이란 의미로 아세라고 했습니다. 음력 11월을 동지달이라고 하고 할 정도로 11월은 동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그럼 동짓날에 팥죽을 해먹는 풍속은 어떻게 생겨난 거죠?
1: 네, 동짓날에는 팥을 구워 죽을 만들고 찹쌀로 단자를 만들어 끓여

0: 커서 그립니다. 단단은 새알만큼이 크기로 만들기 때문에 새알심이라고 부르며 또 새알심을 동그랗게 해넣거나 새알심 가운데다 오그라 들어가게 만든다 하여 오그랑 팥죽, 오그레 팥죽이라고도 합니다. 팥죽에는 자신이 나이 숫자대로 새알심을 넣어 먹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팥죽을 쓰면 먼저 사당리에 올려서 차례를 지낸 다음 방과 장도 헛간 등에 한 그릇씩 떠놓고 대문이나 벽에다 죽을 뿌렸습니다. 붉은 팥죽은 양이색으로서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믿으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식구들이 팥죽을 먹는 뒤 마음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지가 음력 동지달 초승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금은께 들면 로동지라고 합니다.
1: 네, 민간에서는 애동지에는 팥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던데 왜서 그런 건가요?
0: 예, 옛날 사람들은 동지가 음력 상순에 오면 애동지라 하면서 어린 애들에게 좋은 해라고 하였고 하순에 오면 로동지라 하면서 늙은이들에게 좋은 해라고 했습니다. 애동지가 드는 해에는 겨울이 춥고 로동지가 드는 해는 춥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들은 추위에 아랑곳 타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씩씩하게 자라지만 늙은이들은 겨울철에 문밖 출입을 하기 어렵고 가왕이면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동지에는 팥죽을 쓰지 않고 대신 팥시루떡을 써서 먹었지만 지금은 상관없이 써먹기도 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왜서 동짓날에 반드시 팥죽을 먹었을까요?
0: 예, 예나 지금이나 동짓날이면 의례 팥죽을 먹는데 귀신이 밭이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팥죽을 써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집안이 평안을 빌던 풍속에서 빌었던 것이랍니다.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미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동지의 팥죽을 먹는 것이 미신에서 비롯된 풍속인가 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지 팥죽을 먹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동지 팥죽의 기원은 6세기 초에 진에 간행된 중국의 형초 세식이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옛날 공공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동짓날에 죽어서 전염병을 퍼뜨리면서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 밭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동지의 밭으로 끌어 그 귀신이 달라붙는 것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공씨 정체를 보면 공공씨는 신화에서 나오는 전설적 존재로서 황화를 다스린 그런 신이었습니다. 형초세식의 내용을 현대식으로 풀이하면 옛날에 황하에 홍수가 나서 강물이 범람한 뒤 그걸 이후는 공공씨의 아들이 죽어 전염병을 퍼뜨리는 귀신이 됐다는 것으로 홍수로 인해 신성 전염병이 나서 돌았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1: 네, 이야기에서 나오는 귀신이라는 말은 몹쓸 전염병을 가리키는 말이군요.
0: 네, 그렇다면 공공씨의 아들 귀신은 왜 하필 밭을 무서워했는가 하는 뜻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뜨거운 팥죽을 끓여먹고 영양을 보충하고 병을 이겨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팥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이유는 먹을 것이 넘치는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팥이 겨울을 이겨내는 데 좋은 음식이었기 때문이랍니다. 당나라 때 가능된 무는 초학기에서도 동지날 뜨거운 팥죽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양이 기운을 보충할 수 있어서 몸에 흐리롭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동지날에 먹었는가? 동지 팥죽은 설날 떡국처럼 새해 소원을 빈 음식이라는 해석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입니다.
1: 네, 오늘 시간 마지막 내용으로 조선족이 즐겨 먹는 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0: 예, 고기에서 돼지 내장은 먼 옛날부터 소내장과 더불어 당당하게 고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로서는 짐승이 내장 내포라고 하며 내장 중에서 고기로서는 창자라 하면 대개 소장과 대장을 아우러 이르는 말이랍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출염하여 돼지를 잡으며 살코기를 나누어 갖고 내장은 마을이 그 노인들께 드린 미풍 량속이 있었는데 이런 습속은 배장이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0: 순대는 돼지 창자를 이용하여 만든 가장 조선족이 그 전통적인 음식이랍니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축산업이 성행해 고기가 흔해서 돼지 고기와 소고기를 갈아서 소금에 절여서 돼지 창자소에 가득 채운 소세지가 그 간에서 그 수공업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서양과 달리 농경 위주의 삶을 살아와서 고기가 귀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창자소에 약간 붙은 돼지고기나 돼지피를 여러 가지 다른 재료와 섞어서 채워 삶아낸 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세지를 우리말로 양순대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소세지가 우리 순대와 재료나 만드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랍니다. 순대는 돼지 창자를 껍질로 쪄서 만들고 값이 싼 데다가 특이한 맛이 있어서 백성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1: 네, 순대를 만들자면 정력을 많이 들여야죠.
0: 네, 창자는 말 그대로 소화기가 들어 역한 냄새가 많이 나므로 뒤집어서 큰 그릇에 담아 굵은 소금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창자의 한쪽 끝을 흐르는 물이나 수도꼭지에 끼우고 물을 틀어 손으로 쭉쭉 훑어내려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야 합니다. 손질이 끝난 창자는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창자 끝에 깔때기를 끼워서 두부나 나물, 쌀밥, 돼지고기나 돼지피, 표고 등 마늘, 후춧가루, 생강, 소금으로 그 양념을 하여 미리 준비한 소를 가득 채워넣습니다. 이렇게 속을 채운 순대는 펄펄 끓는 물에서 삶아내면 되는데 속이 새지 말라고 양쪽 끝을 실로 묶으면 순대가 익으면서 공기가 팽팽하여 순대 옆구리가 터지기 쉬우므로 꼬챙이로 이따금씩 찔러줘야 합니다. 그러나 순대가 끓는 물에 들어가면 익으면서 양쪽 끝이 자연스레 오그라들므로 굳이 순대 양쪽 끝을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대는 재료에 따라서 돼지 고기 소를 쓰면 고기 순대, 돼지 피를 쓰면 선지 순대라고 합니다.
1: 네, 사람들이 예로부터 순대를 즐겨 먹은 만큼 순대에 대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순대에 관한 속담으로는 돼지 꼬리 잡고 순대를 달라는 격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성미가 급한 사람을 풍자하여 이르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여인소 순대가 크다는 속담도 있는데 짐승은 마를수록 창자가 커서 많이 무는다거나 깡마른 짐승은 잡아도 고기가 별로 없고 창자만 많아서 별 실속이 없다는 뜻이랍니다. 이 속담을 보면 조상들은 소창도로 순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역사적으로는 순대에 대한 기재가 없는가요?
0: 네, 실제로 각종 그 요리책에는 돼지 창자로 만든 순대가 1670년 말에 개창자를 이용한 그 순대가 나왔고 적혀있고 1766년에 나온 저서인 증보살림경 력주방문가 1815년경에 나온 귀합청서 등에는 소창자에 다진 고기를 온갖 양념과 기름장으로 간을 맞춰 섞어서 재워 쪄낸 순대 그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이 내용상으로는 순대가 분명하지만 순대란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우장증 즉 소창자를 삶거나 쪘다는 것으로 표시되다가 1800년대 말에 나온 서시 전서에 비로소 순대란 낱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그 보쌈 유래를 말하겠습니다. 먼 옛날 한 노인이 용정이 그 천부지산인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바라보던 주지스는 노인이 내놓아야 안 된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맥없는 다리를 끌며 산길을 내려오는데 길 옆집 소가지 한 채가 보이는지라 주인을 찾아 하룻밤을 그 묵어갈 것을 청하니 승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이가 들어도 시집을 가지 못한 처녀가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하룻밤 묵고 떠난 노인이 산 언덕에서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고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 것은 세간이 용납을 할 수 없는 그 일이고 또 그것이 불의지변을 불러오는 화가 될 수도 있는지라 처녀의 부모들이 가슴이 아픈 대로 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1: 네, 처녀가 영문도 모르게 쫓겨났네요.
0: 예. 그때로부터 처녀는 심산 속에 숨어 살면서 배가

0: 고프면 산나무가 버섯, 산열매를 따먹으면서 겨우 여명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굶주림에 지쳐 그만 정신을 고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에 처녀가 정신을 차렸는데 번쩍이는 번개불과 함께 사방이 밝아지고 그 가운데 백발 노승이 서 있는지라 깜짝 놀라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가까이 온 노승은 옆에 있는 이름 모를 풀을 손가락질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풀을 먹으면 배가 고픈 줄 모르게 되고 또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마고는 돌아서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또 이 풀로 크기가 다른 먹거리를 꽁꽁 싸 먹는다면 그 속이 그것을 모두 밥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승이 사라진 쪽으로 무지개가 걸리고 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 네, 무슨 풀이기에 먹으면 밥으로 변하는 거죠?
0: 네, 처녀는 배고픔에 시달리는 참이라 로승이 가르쳐준 풀을 뜯어서 정신없이 입에 넣었는데 이상하게 쓴맛과 향기가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널려있는 것이 모두 그런 풀인지라 처녀는 버섯이나 열매를 따 그 풀에 싸서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초기가 말려지자 처녀는 고마운 마음으로 로승을 들림없이 없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나타났던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녀는 그 이 좋은 것을 혼자 먹기에는 너무도 안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 아래 보이는 마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썩었다고 침을 뱉던 것이 한참 후에는 더 먹어보고는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풀로 밥을 싸서 먹으니 더욱 향기롭고 맛깔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누구도 그 이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1: 네, 아주 신기한 풀인데 이름이 없는 것이 참 유감이네요.
0: 예,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어느 한 가난한 집으로 그 음식을 권하려고 가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이 누구냐가 다툼해서 하는 말이 저 등신 같은 냉감을 만나 배고픈 고생을 면할 길이 없다 하고 부름질하자 냉감이 집에 앉아 먹을 궁리를 하는 그 로친이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그것을 보고 싸우지 말고 자기가 가져온 풀을 먹으라고 하면서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가 고프면 산에 가서 이 풀을 뜯어다 먹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금방까지 싸우던 내면은 그 풀을 먹으면서 얼굴에다가 인차 화기애애한 웃음을 띄우면서 다정하게 서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처녀는 싸움도 말리는 그 풀의 이름을 싸움이라고 짓는 것이 좋다는 기발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그때로부터 싸움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보쌈이라는 명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불지산에서 부처님이 점지하여 준 이 풀맛이 사람을 취하게 한다고 하여 취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0: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51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로 마음을 전해주고 위로해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노래한 가요.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 가자를 전해드립니다. 렴수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동시를 전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정순아 작사, 리학군 작곡의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리학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죽을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0: 사기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로 호박은 순종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샘,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경찰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멍석통, 멍약으로 되어 있는데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특수합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치료 제품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이 세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장수로방은 한 가게 198원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식전이 아닙니다. 공복이, 공복이라는 것은 식전 1시간 전을 말해서 공복이를 합니다. 보통 거저 식전이라면 30분 전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공복에 복용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한각은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큰 우대활동이죠. 거기에 또 천은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는 큰 우대활동이 진행되니까 이번에 이 기회는 아주 이용할 만한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보통 저녁에 그 식후 한 30분 자외에 드시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15각에 10각을 드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주는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15각에 15각을 드리고 천원 현금가를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은 알아주는 우수한 눈병치료 제품으로서 전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성분, 몇 가지 제품, 장수로방, 멍석통, 명서방, 국경절 맞이 좋은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번 활동 가운데서 일단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 자체는 모두 뭐 국가 비준엄화가 있는 약품 비준엄화가 높은 이런 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이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네, 장수로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언제는 한 반년 거의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언제는 나이 있어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예. 밥도 마셨고 가슴이 그래서 두근두근 거리지. 그래매 어쨌든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약은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2: 근데 약 써도 크게 말은 효과 잘 보지 못하지 하다가 이 방송 듣고 어쨌든 장수로방이라고 벌써 약 명칭부터 좀
1: 그렇죠.
2: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먹었는데 이거 먹고 이 영 잠이 잘 나옵니다.
1: 기본입니다. 이게 원래 공동주치 가운데서 불면증이 해결받고 기억이 잘 된다는 이게 전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머리도 그냥 아프고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괜담이 가슴이 더부룩하며 밥 맛이 없던 게 밥도 맛있고 예, 자관 이 예, 여러모로 용 좋습니다.
1: 그렇죠.
2: 예, 효과를 용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 또 이 추석이 또 겸해서 활동이 너무 좋다니까 예, 배달 받아서 좀 계속 좀 더 써봐야 되겠습니다.
1: 이 장수로방 예, 자체는 근본을 지켜주는 참 꾸범 배유엔해서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도와주게 되었고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고 경락이 잘 소통되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있고 수면을 보증하고 기억이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 자체가 부선종양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없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변동하지 말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시간이 한동안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28가지 성분 자체는 중약자 가운데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근본은 원기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품들 가운데서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록각교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이럴 수밖에 없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여기 복령이라든지 택사라든지 스고프라든지 이런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개별적인 성분도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공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상 통변해주는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백자인이라든지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가 충분하게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변 노폐물이 배출도경, 독성물질이 배출도경은 기본으로서 세 가지 그 도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는 호흡계통, 하나는 피부, 주요하게는 그런 피부는 땀을 통해서 호흡계통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그 폐기가스를 배출하게 되어 있고 주요하게 대소변을 통해서 노폐물과 독성물질이 제일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충분하게 보충했습니다. 황차 여기에 수면을 보충하고 기억이 잘 되게 하고 이런 성분인 원지하고 진주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으로 인해가지고 잠이 너무 잘 오네. 기억이 잘 되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 자체는 양신하는 심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진주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후엔 눈을 돌봐주고 눈을 밝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는데요. 부산 정양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건팥을 특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구변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고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해도 이게 콩팥을 든든하게 해서는 해구변, 구변이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 남성 포함해서 특히 이 제품 자체는 뭐 많은 중약에 그 국한성이 있게 되었는데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록각교가 여기 들어갔고 그리고 바지텐이 여기 들어갔고 우순이 들어갔고 이러기 때문에 부산장양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콩팥 잔신이 그 역할 가운데서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귀의 소리가 해결받는 이걸 제외하고도 특수하게 콩팥 공능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성들이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뭐 요실금이 생기거나 단백질 혈뇨가 나가는 게 해결받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뭐 부선정양하는 차원에서 기본으로서 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조설이 생기거나 양기가 생기거나 이러한 문제는 빠른 속도로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은 하루에 한 번 이거는 딱 뭐 식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전 식전 1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게 되면 충분하게 공복에서 우리가 한참 7, 8 시간 잤으니까 그간에 속이 뱄는데 많은 영양이 흡수될 때 이거 드시게 되면 영양이 콱콱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까지 전달되게 돼 있으니까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저는 장수로방을 뭡니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2: 예. 어째 이거 썼는가 하면 예, 저는 이 그런 뭔가 뭐 간도 그렇게 안 좋습니다.
1: 간과 콩팥이 아주 중요한데 간과 콩팥이 도와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어떠세요?
2: 예. 그래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소변 출입도 자주 밤에 온밤 댕깁니다.
1: 예.
2: 그러니까 간이 그 콩팥이
1: 간과 건파증 허상 영향 주고 전 효과를 받아 같이 전 효과 영향 받아도 같이 영향 받는 그런 장기에 속합니다.
2: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머리도 용수이 아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감 장수로만 그거는 복용 한 넉 달 했습니다.
1: 예.
2: 네, 그런데 지금 이 민감의 소변 출입은 확실히 숫자가 네 번 다섯 번이든지 그거 두 번 갑니다.
1: 아, 건파공이 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2: 네, 효과 영 좋습니다.
1: 건파치, 예, 모든 장기를 관리하는 데서는 오장을 관리하는 게 건파치라지 않습니까? 심장 특히, 예.
2: 예. 그래서 이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좋고 이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1: 그렇죠. 장수로방이라는 데 그만한 일리가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이 그런 약을 좀 더 사자고 저 자문하고 예. 그다음에 이 몸소통을 자문하자고 그랬다.
1: 예, 말씀하세요.
2: 지금 오빠가 지금 예,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리고 또 누워서 예, 이거 하는데 누워 지금 계신단 말입니다.
1: 예.
2: 몸소통은 이거 그런 민감에 심장도 좋다 하고 그다음에 이 중풍에도 아주 좋다고 하니 이거 동영하면 어떻겠는가 참.
1: 이제 말씀한 사정 들어보니까 오빠분이 이미 중풍에 오셨다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이 네. 너무 뭐 두 말할 것 없이 우수한 그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몽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놓고 이 제품 쓰시게 되면 기본 2차, 3차로서 체포해오는 거는 물론 막아주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중풍 후유증으로서 불편한 점들이 경락이 수통만 되면 다시 체포해 오거나 혹은 이미 막혔던 게 그게 풀리게 되게 되면 기본 정상 공능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호수의 통증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줘서 이런 종합으로 좋아지는 눈 잔 퉁변해주는 성분도 들어갔고 여러모로서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인공사양 중풍에 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죠. 그리고 인공우황 그리고 물섭뿌리 농축분 이렇게 다른 처방에서 얻기 어려운 이런 좋은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몽속통 몽약으로 된 빨리 통하게 하는 제품이 바로 몽속통이니까 오빠분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2: 예, 그래서 나는 지금 나는 장수로방 이거 싸고 우리 오빠는 이제 몽소통 사서 대접시키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영락 없습니다. 여사분은 장수로방, 오빠분은 예. 몽소통. 이 몽소통은 예. 또 일약 이세로 되어 있으니까 붙이는 고약도 또 따라갑니다. 좋습니다.
2: 아, 좋구나.
1: 너무 좋습니다. 몽약에서는 알아주는 막힌 걸 풀어주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예.
2: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 네.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한 가지 좀 문의하도록.
1: 예. 말씀하세요.
3: 이 장수로방이 지금 새로운 약이 지금 나온 저는 저 항상 소변이래 알면서
1: 예.
3: 소변 밤이면 밤 잘 수 없다면 이럴 수 없다면 저 임신한다면 8대날에 6번씩 일어나지, 그 다음 고르랑 힝아, 5번째 고르힝 나지, 띵아지, 아, 이래면 고3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못 추겠다만.
1: 예.
3: 그래서 이 몸에 또 계속 또 일한 게 소화도 다 해야 되지. 이래서 이 약이 내가 들으려니까 좀, 이제 꼭 손님들 약 선분들 보게 되면 이 약이 좋은 것 같은데, 내 선생님이 또 상세하게 또 물어보더요. 이런 게 어떤가 하고.
1: 이제 말씀한 그런 사정 들어보니까 밤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게 되면 네. 잠은 다 지나가는 거죠. 곰파 네. 공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전열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소변 차수가 작고 나가는 양은 적고 이러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콤파증 콤파대로 점점 더 허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장수유로방 가운데서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부선종양해서는 이런 특수한 그 고리를 틀어지고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까지 기본 원기를 돋아주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 호흡계통을 포함해서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잠을 못 자게 되게 되면 점점 소변차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질환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면 그리고 잠을 도와주고 기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갖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 개선과 근본에서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몇천 년 내려온 이런 장수 처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선생님 그럼 약 쓰는 걸 합시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망상 통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어지럼증이 생기 나던 게 약선에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1: 아, 경락이 잘 소통되는 성분, 호시에 통증해소는 성분이 얼마나 이게 많이 들어간 인공사행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물소뿌리 그 분말이라든지 아주 우수한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그래서 혈압이 높은 것도 성사해졌고 예,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계속 후들후들 떨기에 답답하고 숨이 잘 알라. 또 이 증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4: 예, 그래서 숨이 차던 것들이 고저 집에서나 어디서 쿵 소리 나도록 했는데 이젠 날라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4: 이 약 이렇게 써서 선생님 배달받아 도쓰겠습니다.
1: 예, 멍석통은 지금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막힌 게 있으면 경락을 빨리 소통시켜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효과가 빠른 제품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저도 멍석통을 두고 있습니다.
1: 예.
5: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예, 이미 전에도 국사에 두 번 내야 왔다 갔습니다.
1: 예.
5: 그래서 항상 머리가 흐리토번하고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밤잠도 잘 못하고 어쨌든지 여러 면으로 많은 병이 많습니다.
1: 예.
5: 많은 병이 자꾸 이게 생기고 저게 생기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몸통을 쓰기 시작한 게 예. 이게 다른 약과 달리 영 효과가 흡수되어 있어서 그런지 영
1: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몸속통을 빨리 속이란 건 빨리 통은 예. 통한단 말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5: 예. 그런지 예. 머리 힘하고 어지럽던 게 이래놓고 혈압이 온정되고 예. 잠을 못 자던 게 잠을 잘 잔다.
1: 기본입니다. 예. 예.
5: 예. 예. 그리고 저기 면역력이 약해서 오고 가는 감기 하던 게 지금 이 약을 먹은 한 후보던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예, 예.
5: 예,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서서 영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예. 그렇죠. 예, 신심이 예. 생기죠. 예, 예.
5: 그리고 아랫다리 맥이 없던 게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아랫다리 맥이 없다는 게 정적으로서 원기 부족입니다. 예, 예.
5: 그렇습니다.
1: 기혈 부족과 예. 원기 부족입니다. 예.
5: 예. 이렇게 한 가지 약으로 여러 면으로 한 가지를 보게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봅니까? 그래서
1: 그렇죠.
5: 저는 어쨌든 이 약을 계속 쓰기로 해서 예. 이번에 싸다고 그럽니다. 예.
1: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시장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을 이 제품을 빨리 선택하는 게 좋은 해결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수한 선택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5: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이라는 것은 빨리, 통이란 건 통한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제품 자체는 모두 그 한 각 안에 300알이 들어있는데 20알씩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30분 자후에. 그러게 되면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만약 30알씩 드시게 되면 뭐 열흘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약 2제로 되어 있습니다. 드시는 제품하고 붙이는 제품 붙이는 제품은 반신불수면 반신불수 그 침혈에다 붙입니다. 침혈에다 붙이는데 그 그림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대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 부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치취 관련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 전열선염이 있는 분들, 전열선 그 혈에다 붙이면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 유선염이 있는 분들, 모두 그 한각 안에는 야두펠이 들어있는데요. 이 그 작은 두각이 들어있는데 작은 한각 안에는 네펠스에서 모두 야두펠이 들어있으니까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에 제가 그 텔레비 각본을 봤는데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아 지금 우리 아저씨 이 멍석통 쓰고 있습니다.
1: 멍석통 예.
6: 예. 우리 아저씨의 노신 사회 걸레 됐습니다.
1: 예.
6: 그다음부터는 항상 어지름 수이 나고 거리띠 하고 그다음에 이 골에다가에 딱 두꺼비를 씌워 놓은 것 같아.
1: 아 모두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분들
6: 예,
1: 많습니다.
6: 맞긴 분들은 그래요. 예. 정시 한나투 아이 나고에 그리고 또 기억도 좀
1: 많이 떨어지죠.
6: 예, 많이 떨어지고.
1: 경락이 막히니까 기억이 떨어지죠.
6: 또 하고 예.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부터는 그렇게 첫째는 혈압이 그냥 자꾸 이게 56이 됐습니다. 높은 거는.
1: 예, 예. 높습니다.
6: 예, 그리고 또 아래 혈압은 100이 되고 이래 놓을까 예, 혈압이
1: 아래 것도 높고. 예.
6: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 아이 나고 예, 예.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아용 좋습니다. 어떠니 이 골이 자꾸 정시아이 나고 희하고 두꺼비 쉬어놓은 같던 게 좀 그게 많이 좋아졌답니다.
1: 아 그렇죠.
6: 예 그리고 자꾸 맥이 없고 피곤하던 게 이 아랫다리 맥이 없어놓거나 바깥으로 나가기 싫어합니다.
1: 아 그렇죠.
6: 그랬는데 예. 이거 잡순 다음에 맥이 나고 다리도 헷갈아지고 그리고 이게 신기하게 또 이 밤소대 용자가 됐습니다.
1: 네, 콩팥을 도와주는 게 기본입니다.
6: 예, 예 콩팥을 용 잘 도와준단 말입니다. 예. 한달 밤에 너도 뻔 일어나고 나면 쉰 것 같지 않을까나.
1: 그렇죠.
6: 예. 예. 갓도 원래 식사라 조금 했는데 그런데 어제는 한달 밤에 딱 두 번밖에 안 일어나거나 살 것 같답니다. 그리고 예, 예 식사도 또 원래 밥을 조금씩 잡쌌는데 이게 잡순 다음에 또 얘 식사도 잘한다.
1: 그렇죠.
6: 그리고 얘, 이게 어쨌든 원기도 봐주고, 이거에 노신사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 몽독통이 최고입니다.
1: 예, 네, 그렇죠.
0: 시간상 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8월 1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조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공구는 조이와 곰지름에 시달리면서 8월을 맞았다. 6월 12일에 두 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한 달하고도 스무 날이 지났고 6월 26일 양하구에서 회의를 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송분 작전 계획을 두 번이나 세웠지만은 모두 물거품으로 되었다. 하지만 적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우선 호종남 군대가 송번, 장납, 남평 일선에 방어선을 치고 서둘러 공사를 수축을 하여 홍군의 북상을 막았다. 우류상이 이끄는 사천 군대는 남부와 동부를 포위하면서 무공, 북천, 무현, 위주와 민강 동쪽을 점령을 하였고 오랫동안 꼬리를 물고 따라오던 설악의 군대는 사천에서 몸소 위문을 온 장계석 일행을 만난 뒤에 북쪽으로 외돌아 평무와 감숙 남부에 있는 무현을 점령하였다. 홍군을 둘러싼 또 하나의 포위망이 튼튼하게 만들어지었다. 아미산에서 군용 지도를 펴놓고 있는 장계석은 웃음집이 흔들흔들거렸다. 그는 홍군을 사천 서부 지역에 몰아넣고 한 번에 쓸어버릴 작정이었다. 홍군 지도부는 불안해났다. 8월인데도 해발 3,000m가 넘는 럴가이 조원은 벌써 찬바람이 뼈를 스미었다. 모태동과 장문천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주울대가 묵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 체력이 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진작 알고는 있었지만은 오늘 보니 주울대는 더 여윈데다가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꽹한 얼굴로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곁에 보리와 완두싹이 조금 든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은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1: 원래 어디 불편한 것 아닙니까?
0: 모태동이 다가가서 물었다.
1: 아니, 괜찮습니다.
0: 조울래가 웃으면서 말했다.
1: 왜 밥도 안 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0: 장문철이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다.
1: 좀 이따 먹으려고요.
0: 그들은 화덕 곁에 놓인 쪽걸상에 앉았다. 조울래가 두 사람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1: 적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2: 그렇습니다. 그 일로 찾아온 겁니다.
0: 모태동이 대답하였다.
1: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 송번을 못 칠 것 같군.
0: 모태동은 가벼운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조울래가 상우에 놓인 지도를 힐끔 보고는 말하였다.
1: 반나절 내내 생각해봤는데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럼 어쩔 겁니까?
2: 나는 남쪽으로 가는 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상한다는 방침을 지켜야겠습니다.
0: 모태동이 단호하게 뜻을 밝히야 한다. 송번과 민강 동쪽 기슭에 있는 적을 견제하면서 주력부대가 조지를 지나 감송 남부로 진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태동은 우선 샤흐와 조하 일대를 목표로 싸워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조울래는 몸을 일으켜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말하였다.
1: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조지를 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조울래는 조지를 지나는 일은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말이 조지지 실은 사람이나 말이 모두 빠져들어가는 늪이었다. 게다가 날씨도 변덕스러워 개었다가도 금방 거센 바람이 불며 추워지기 일수라 소모도 없이는 지나가기 어려웠다. 모태동도 이런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송번을 칠 수 없는 이상 조지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위험하고 외진 곳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였다. 모태동이 한숨을 쉬며 웃었다.
2: 우린 정말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1: 그 험하다는 설산을 겨우 넘어왔는데 이제는 조지까지 지내하니 말이죠. 하지만은 달리 방법이 없으니 하는 수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이를 막을 수 있는 옷과 양식입니다. 좋을 내가 말하였다. 장문천이 쓴 웃음을 치으며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얼마쯤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장국도가 북살 안 하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모태동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장문천이 안경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여사의 장국도는 또 정치국회를 열고 정치 문제와 조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국도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 갈 수 없을 겁니다.

또다시 수십일 내내 사람을 괴롭혔던 문제로 되돌아갔다. 한참 뒤 주울레가 침묵을 깼다. 정치국회를 열어야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양보를 좀 해야겠지요. 지금 장국도가 이간질하고 선동에 대는 통에 두 형제 부대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회에서 잘 풀어야겠습니다. 북상만 할 수 있다면 얼마쯤 양보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린 다음 꼭 북상할 수 있도록 단단히 다짐을 받아야 할 겁니다. 모 태동이 말하여 한다. 장문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장국도는 사방명문 동지 아홉 사람을 정치위원으로 올려야겠답니다. 또 중앙위원도 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정치국위원을 아홉 명이나? 모태동과 주울레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아홉 명이라고 했습니다. 모태동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장국도도 정치국위원이니 아홉 사람을 더하면은 열이 되지. 원래 정치국위원은 다 합해야 여덟이 아닙니까? 이건 정치국을 쥐고 흔들리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안 될 일이지요. 졸레가 고음을 치었다. 사방명군에서 두 사람쯤 더 누리는 건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슷할 것 같군. 모 태동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의논은 이렇게 끝났다. 모태동과 장문천은 주울레가 몹시 지쳐 보이자 몸을 일으켰다. 떠나면서 모태동이 상위에 놓인 밥을 가리키며 말하여 했다. 얼레 동지, 밥을 좀 드세요. 오늘 보니 몸이 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방명군이 합류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었는데 설마 이 지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달리기는 처음이라니까요. 조울레가 씁쓸하게 웃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북자만 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모태똥이 숙소에 돌아와 보니 하자지는 고개를 숙인 채 화덕 곁에 앉아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운남 귀주 변경에서 입은 부상이 이제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와 몸에 깊이 박힌 파편을 꺼내지 못하여 아직도 가끔 통증에 시달렸다. 다들 그랬듯이 요사의 얼굴이 반쪽이 되었지만은 하자진은 여전히 구호왔다. 자진, 그건 누구옷이지요? 모태똥이 빨간 비단으로 적삼을 만들고 있는 하자진을 보고 물었다. 어쨌든 당신 옷은 아니에요. 하자진이 장난스레 대꾸하였다. 실은 앵도가 입은 옷 봤죠? 이제 초지를 진행할 텐데 구호수로 가다가는 얼어 죽을 거예요. 잘 생각했어. 얼마나 형편없던지 전번에 알아보지도 못했다니까 사내인 줄 알았거든. 모태똥이 화덕 곁에 앉으며 물었다. 그런데 이 빨간 비단은 어디서 났어? 하자지는 총이 들어있는 총집을 툭툭 쳤다. 잘 봐요. 그러고 보니 총을 싸두던 비단이 사라지고 없었다. 생각은 좋은데 그걸로는 모자랄걸? 호위병들의 천도 모두 가져왔어요. 저랑 당신 앞으로 나온 양털도 좀 덜어냈고요. 괜찮죠? 모태똥이 웃으면 말하였다. 나는 외투가 있잖아. 앵도한테 양털을 좀 더 넣어줘. 어? 모태똥은 고개를 돌리다가 상무에 몇 근은 됨직한 고깃덩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저 고기는 어디서 났지? 류영이 제 몫으로 준 거예요. 잘 말려놓으래요. 어르신들께도 나누어 드렸겠지? 그럼요. 하지만 우리 것보다 좀 적을 거예요. 그 말에 모태똥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서야 되겠나? 하자진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벌써 다 나눴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절대 안 돼. 모태똥은 호위병을 불러 류영을 찾았다. 류영이 활짝 웃으며 들어섰다. 모태똥이 어두운 얼굴로 앉아있자 그는 얼른 웃음기를

나눠주세요. 류영은 경례를 올리고 내려갔다. 모 대통령이 류영에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덧없는 소모전으로 정력이 넘치던 조울레마저 병으로 쓰러진다. 이렇게 위험한 큰 병을 알아보기는 난생 처음이다. 모태똥과 전우들은 모두 불안에 쌓였다. 이틀 뒤 중앙정치국 회의가 변벽한 산골 마을에서 열리었다. 역사에 이름 있는 사오회의가 열린 곳은 모을 가이에서 20리 남짓이 떨어진 한 골짜기였다. 주변은 모두 짙푸른 측백나무 숲이어서 조용하였다. 사오라는 마을을 찾으려면 절대 찾을 수 없다. 이곳에는 작은 장종마을 쇼로가 있을 뿐이다. 쇼로의 언덕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사오라는 곳이 있었다. 하지만 이름이 사오라 하여 황량한 모래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장종말로는 푸른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사오회의는 이곳에 있는 라마교 사원에서 열리었다. 회의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의례를 갖추면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하였다. 모태똥은 중국의 소비트 운동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장국도의 비관적인 견해를 비판하였다. 마침내 일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 정세와 임무에 관한 결의가 발표되었다. 이 결의에서는 북상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전섬감 근거지를 만드는 것은 일사 방면군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인 임무라고 밝히었다. 또 장국도에 도망치려는 청향을 겨냥하여 우경기회주의와 싸우라고 호소하였다. 조직도 개편하였다. 진창호, 주순전을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사방면군의 다른 몇 사람을 중앙위원으로 임명을 했고, 진창호를 총정치부 주임으로, 주순전을 부주임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도 장국도는 여전히 불만이었다. 정치국 위원을 아홉 사람으로 늘리려고 하였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였다. 그러자 장국도는 중대한 문제들은 전체 고급 간부 회의를 열어 의논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회의는 이렇게 일부 양보를 함으로써 북상의 방침을 확정할 수가 있었다. 수십 년 후 한식의 풍운하였다가 나중에는 유명한 변절자로 된 장국도도 사오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이 회의를 홍문년이라고 하면서 장문천이 진창호를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는 소울이에서 하룻밤 지내게 했다고 썼다. 하지만 회의 기록은 진창호의 발언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그래도 한때 정치가였던 장국도는 그때까지도 거짓말하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사오회의 후 계속하여 샤흐 조화전액을 어떻게 펼칠지 의논을 하였다. 이 작전의 목표는 홍군 주력부대가 아바를 나와 북으로 샤흐 지역으로 진군하여 보이선을 뚫고 조화 일대에서 적의 주력부대를 무찌른 후 감송 남부의 근거지를 세우는 것이었다. 진창호와 서향제는 홍군 주력부대가 한 방향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장국도는 오른쪽과 왼쪽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회의에서는 장국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홍군 총사령부가 5군, 9군, 31군, 32군, 33군으로 좌로군을 구성을 하여 초크지에서 아바, 메와를 거쳐 계속 북쪽 샤흐로 빠지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왕리 4군, 30군, 1군으로 우러군을 구성을 하고 작은 병력으로 송번의 호종남 군대를 잡아두는 동안에 대부대는 몰가에서 북쪽 바이니아의 바그이 지역으로 움직이로 하였다. 팽독회가 3군 전부와 4군 일부를 이끌고 주왕기관을 의무하기로 하였다. 며칠 동안 모두들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어려운 문제들이 수태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치였다. 화의를 마친 이튿날 모태동이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조울래의 호위병 홍국이가 황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보주석 동지, 주부주석 동지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을 동글동글 부드럽게 살아가는 지혜와 서로를 리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경쾌하고 흥겨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동글동글 살아보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어쩌면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키워주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곳. 리흥국 작사 황기욱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를 전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동시를 전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헤란벌의 폭렬한 풍경과 그 결실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헤란벌의 풍년이 왔네를 전해드립니다. 리엄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연변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라며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의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아닌가 싶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기릴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께 알릴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오늘하고 내일에 길태중이 문진부의 수원장이가 학술회의 참가라니까 수원장인데서 지금 진료를 받는 분이거나 수원장 찾아서 진료를 할 분들은 26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추석에 하루만 쉽니다.
0: 네.
1: 이 날짜를 기억해 두시오.
0: 네, 25일 하루죠.
1: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 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길태중이 문진부의 박창호 선생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선생은 근 50년이란 말이죠. 중이, 서이, 조이에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주약에 연길시 병원하고 연변조이병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퇴직을 한 뒤끝에는 지금의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에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에 진찰하고 있는데요. 림상 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 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말이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혈압이 안정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뒷골이 뻗치고 이러한 병증,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러한 병증에, 이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급성 만성 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 밀환성 위염에 위, 십이지장, 궤양, 결장염, 담낭염, 간염, 변비, 설사, 이러한 먼저 소화계통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의 기관지 천식에 급성 만성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은 주약의 박창호 주임이가 호흡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얘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0: 네.
1: 가을에 잡아들면서 여러분들도 감각을 느꼈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아주 쌀쌀해 납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찬 공기가 말이죠, 우리 인체에 말이죠, 영향을 주게 됩니다. 능콩치라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면 주약에는 말이죠, 어느 계통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궁금하겠죠?
0: 네.
1: 이 찬 공기가 말이죠, 피모나 말이죠, 코, 입으로 말이죠,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주약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호흡계통을 말이죠,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0: 그렇죠.
1: 예. 우리 호흡계통이라 하기 때문에 주약에는 상호흡도 하고 하호흡도로 나누는데요. 상호흡도에 보게 되면 코라든가 비두라든가 인후라든가 인고관이라든가 폐염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조직들로 조성됐어요.
0: 네.
1: 하호흡도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관이라든가 기관지에 폐로 조성되었는데요. 이러한 말이죠. 찬 공기가 우리 인체에 말이죠. 진범에 들어오게 되면 호흡도에 말이죠. 일련의 병증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급성 만성 비염이라든가 비두염이라든가 인후염이라든가 특히 요사에 보게 되면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늘상에 인후가 말라들고 간지럽고 심지어는 말이죠. 아파나고 또 말이죠. 기관지가 말이죠. 문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인후염으로도 기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급성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급성 만성 폐염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인후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급성으로 말이죠. 일으킬 때는 말이죠. 인후가 말라들고 간질거리고 옌양에 간질거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종대되면서 아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말이죠. 인후염을 말이죠. 우리 제때 근치를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만성으로 번지집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빙청창에.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아, 안녕하십니까.
1: 예.
2: 기차병원이에요?
1: 예, 맞습니다.
2: 아니, 그냥 그 기차병원에 가서 그 치료하는 환자인데.
1: 예,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2: 저 강주 미대입니다.
1: 예, 강철수 선생. 무슨 병으로 보입니까?
2: 주약이 경출내기한다. 경출내기한다.
1: 아, 경출.
2: 그날에 허리 터부근하기도 하고, 그 눈이 허리 터부근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자꾸 무슨 몸이 많이 생깁니다.
1: 예, 예. 경출병의 증상들이 많습니다. 예.
2: 예. 거기 가서 내 그 강주민대가 그 침도 맞고 약도 먹습니다.
1: 예, 예.
2: 나중에 뭐 그 침에 간에 침에 그런 흠집 느끼는데.
1: 예, 예.
2: 근데 그 오늘 가서 그 침도 맞고 지금 약 띄우다 그럽니다. 오늘에.
1: 예. 그 참 잘하십니다. 이 점약하고 의 친구를 결합하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이라든가 이러한 병증 치료가 말이 빨리 해결됩니다.
2: 아, 그 침이 나는 그 침이 그 효과 좋습니다.
1: 예, 영 신기하지요. 예.
2: 예, 예, 그 침.
1: 예, 연계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2: 예, 네, 그럼 오늘 가겠습니다. 예,
1: 예, 실은 나오세요. 예, 예.
0: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원자 부탁드리는데요.
1: 예, 오늘하고 내일에는 이분이 장춘에 가서 학술회의를 하긴 하니까 26일에 오십시오. 오전에.
3: 예.
1: 예.
3: 그냥 저 주약에 귀에서 소리가 나고 저녁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1: 예.
3: 잠을 잘 자지 못하니까 낮에 피곤하고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안 나고.
1: 예, 예.
3: 밤에는 소변도 자꾸 해서 어쩔 선생님이 약을 썼는데.
1: 예.
3: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원산 선생님이 약을 더 쓰려고.
1: 그러면 26일로 연락합시다. 예. 26일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응당합니다.
4: 오늘 박윤덕 교수님 예약하자고 된다.
1: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4: 아니, 심장이 좋지 않아서.
1: 진단을 받았습니까?
4: 예.
1: 뭐 관심병이라든가 뭐 이런
4: 거. 예, 관심병이라 합니다.
1: 예. 예.
4: 예.
1: 그러니까 뭐 가슴이 늘상 답답합니까?
4: 아,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이 좀 아픕니다.
1: 아, 심통이 있구만요.
4: 예, 심장통이 있습니다.
1: 예,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되게 되면 어떤 때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4: 이러고
1: 예.
4: 심장이 뗐다 아예 뗐다 한다 말입니다.
1: 아, 심리부치도 있구만요.
4: 예.
1: 오전으로 합시다. 오전에.
4: 예. 예. 예, 오늘 오전에 가면 되지.
1: 예, 과월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오십시오. 예.
4: 예.
1: 건강하십시오.
4: 고맙습니다.
1: 예,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길태병원 강철수 선생님이 환자예요.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아, 위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1: 예.
5: 또 새로운 증상이 나왔어요.
1: 무슨 증상이 나왔습니까?
5: 엉덩이 아이 막 그저 달김에 어떻다가 쥐어 올라오고 숟가락 저를도 집기도 바빠요.
1: 예예. 중약에 간주진이란 이런 말저 이론이 있습니다. 간이가 허약하게 되면 진이 나게 되면 우리말로 힘줄이라는데 이 말저 자양하는 공능이 약해지면 쥐가 자주 올라옵니다.
5: 그래서 여행하려고 그랬는데.
1: 예, 그래서 예. 예. 오늘 오전에 오세요.
5: 오전에?
1: 예예.
5: 알겠습니다. 자꾸 폐력이 지어서.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예. 예.
5: 네, 알았어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6: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1: 예, 예. 예.
6: 저는 예, 저기 거기 길태중에 박상모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저는 기관지염 대단히 나쁜다.
1: 예.
6: 저는 이 기관지염에 걸린 지 몇 대 된다.
1: 예, 무슨 증상이 주약이 있습니까?
6: 기침이 세게 납니다.
1: 예, 예.
6: 기침이 세게 나는데 이게 한 번은 기침은 너무 세게 지지가 나요. 팍 기침 지친 게 피덩어리 훌라합대다.
1: 아, 각혈현상 있구만. 야.
6: 예, 그래서 예. 오, 이 내 폐에 무슨 잘못됐는가 해서 정말 저기 사진 찍어봤습니다. 폐에.
1: 예,
6: 병원에가 굉장히 폐에 문제 없단다.
1: 예.
6: 이 무슨 목에 무슨 뭐 너무 기침은 세게 기침이니까 예. 모세 혈관이 뭐
1: 더 맞습니다. 예.
6: 예, 이거 말아 하대다.
1: 예.
6: 이랬거나 시름은 났습니다.
1: 예.
6: 그 병이 아니다 하니까.
1: 예,
6: 근데 밤에 뭐 기침은 어떻게 기는지, 그리고 또 여름에는 조금 괜찮습니다. 게 여름에 좀 괜찮은 거 보여. 이 겨울에 이렇게지 하고서 지냈는데, 금연에 들어서서 이 8월 달 조금 지나가가 또 기침 나기 시작합대다.
1: 예.
6: 그래서 내 저기 이 길태중이의 박상호 선생님이 이 기침 기관지에 그렇게 용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1: 예.
6: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기실 말에 첫날에 며칠 아이가나 기침이 뚝 떨어질 때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6: 예, 그래 기침은 아이 난다. 저는 굉장히 이 기침이 이 겨울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침 기쳐서 고생스러웠다거나. 그런데 인후염이 안 죽고는 있습니다.
1: 예예.
6: 예, 그래서 오늘이 지금 가서 이제 나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쓰자고.
1: 참 잘하십니다. 그래야 되죠. 예, 예.
6: 예, 예. 그래, 한 번 오늘 예약해 주시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과오하지 말고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7: 저는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병고해둔 환자입니다.
1: 예, 무슨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예, 지금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그다음 불안하고 이렇게 가슴이 영 불안할 때 많고 결국 경력이 떨어지면 소리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영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1: 예.
7: 그래서 그러니까 박창호 주임한테서 어디 용하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올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세요. 이분이 환자 많아서.
7: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땀뿐입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8: 저는 예전에 저번에 저 그 길태중이 병원에 가서 그 박창호 선생의 약을 저 일주일 써왔습니다.
1: 예, 무슨 상황에서 약을 씁니까?
8: 근데 나는 주약에 이 무신가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이 홍진미열 기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 예. 이제 야,
8: 좀 찬바람이 떨어지면 좀 이게 지금 좀 도설까 이랬는데 저번에 그 약을 쓰고서 박창호 선생의 약을 쓰고 좀 많이 나서졌습니다.
1: 예, 예. 예.
8: 그래서 이번에 좀 또 한 번, 예, 한 번 써서 될까 했는데 이게 어젠 좀 오란 기침이 되나.
1: 예, 예, 그렇죠. 예.
8: 오늘 좀 한 번 더 가서 좀 약을 질 건데 선생님 그 쌍발하는지만 모르겠고.
1: 예, 출근합니다. 그러도록
8: 예,
1: 합시다.
8: 예.
1: 과오하지 말고 예. 오십시오. 그래.
8: 예, 선생님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세요.
1: 예.
9: 저는 길태중이 병원에 그 최영리 선생한테 가서 예, 저는 이 위염도 있고 위궤양도 있었습니다.
1: 예.
9: 그래서 예, 생약을 쓴게 그래 많이 나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0: 그때 조금 더 쓰려고 그런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예.
1: 그냥 오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박윤덕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그 원장 선생님 그런데 이해하자 그런데.
0: 예, 이렇게 합시다. 예. 예, 원장 선생님 오늘하고 내일에 장춘에 가서 학술을 활동하기 때문에 예. 26일에 오십시오. 오전에.
1: 26일에?
0: 예, 25일은 중추절에 찾아 휴식합니다. 예, 예. 예.
1: 중추절에 하루 쉽니까?
0: 예, 하루 딱 쉽니다. 예.
1: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0: 말씀하세요.
2: 네.
1: 이야기란가?
0: 예. 무슨 증사 네. 있습니까?
1: 척수 쓰지 못해. 원장 선생님께 치료한 지 한 2년 됐는데, 그때 치료하고 나섰는데 또 도신 같더라고.
0: 예, 제발했구만. 예.
1: 예.
0: 26일에 오십시오.
1: 예.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공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4: 박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4: 예. 예. 나는 이 오랑 고회답 한담도 좀 미치는 고회답 했는데
0: 예.
4: 계속 약 먹고 많은데 이 시간에 혈압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0: 예.
4: 그래서 그 대중이 오늘 이사 용하겠는지 가서 좀 이 혈압 좀 그 치료하자고 됩니다.
0: 예.
4: 용도 없습니다, 혈압이.
0: 그럼 이러도록 네. 합시다. 저 네. 지금 그 소개란에 박창호 주임을 찾으세요.
4: 예, 박창호 주임. 예.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4: 예, 잘 치료해요.
0: 예, 예. 심리혈관 예. 교통질병에 저해가 있습니다. 예, 예.
4: 아, 그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에, 그러니까 예, 이 급성 인후염으로 고생할 때는 말이죠. 인후가 말라들고 간질거리고 아파나고 예, 에, 이러한 증세를 많이 보일 때 있습니다. 에, 지금 보기 되면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예, 검사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검사를 했겠지만 큰 모병이 없다는데 말이죠. 이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늘상 말이죠. 목이 간질거리고 예, 무엇이 딱 달라붙어 있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물감이. 예. 요 이물감이 기실은 우리 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환자의 말이죠. 자각증세란 말입니다. 감각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치 기관지염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기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이 간질거리면서.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서 치료를 했지만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성대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쓰야의 목소리가 말이죠. 쉰 목소리가 나오고 에, 옆에서 들을 때게 되면 감각이 알깁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 영 바빠 하는구나. 에? 소리가 낮아지고 에? 그리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에? 많은 분들이 마치 식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돈인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툰옌 쿤난에 무엇을 삼키고 물을 말이죠. 넘기고 말이죠. 밥을 삼키고 이것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에, 우리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는데 이론적으로 肺主气, 思呼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라는 것은 말이죠. 기를 주관해주고 호흡을 주관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 가을에 잡아들면서

0: 공기가 말이죠. 예. 에, 코라든가, 예. 입이라든가, 피모라든가, 예. 이런 말이죠. 곳을 통해서 인체에 말이죠. 진범에 들어오는데, 예. 면역력이 낮은 분들은 말이죠. 예. 에, 병원 미생물이 침습을 받아서 말이죠. 이러한 호흡도 질환을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은, 예. 비염이라든가 과민성 비염이라든가 비두염이라든가 급성 만성 인후염이라든가 예, 기관지염이라든가 폐염이라든가 예, 이러한 말이죠. 예, 호흡도 질환을 다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폐염이 되는데 예, 조약의 폐포가 말이죠.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조약에는 예, 어떤 문제로 일으키게 되는가 예, 영양이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거나 예,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거나 예, 폐결핵으로 고생한 분들 예, 그리고 간질성 폐염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이는 말이죠. 예, 이 만성 폐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1: 예.
0: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예, 상호흡도라든가 이런 감염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병발증을 일으키는데 예, 만성 폐염 환자들의 예,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예, 만성 비두염이라든가 예, 만성 인후염이라든가 이 만성 폐렴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러한 병발증을 예, 병발증을 말이죠.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뒤끔뒤끔 기침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예, 예, 증파성이라는데 진발성 기침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인후가 말이죠. 예, 예, 통증을 느끼게 되고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예, 목소리가 변해집니다. 쉰 목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 이 쉰 목소리가 우리 말이죠. 예,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목소리가 아예 말이죠. 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심합니다. 예. 말씀하자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만성 폐렴 환자들이 우리 말이죠. 제때 정확한 치료를 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흉막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슴이 말이죠. 몹시 아파납니다. 예. 그리고 기침을 기시되는 말이죠. 예, 환자분들 많다. 컹컹한다는데 그러면서 가슴이 몹시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아, 기태송이 문의를 하느라 오게 된대요.
0: 예, 어떤 정황에서 문의하겠습니까?
2: 아, 저희는 예, 자꾸 위가 쓰리고.
0: 예.
2: 그리고 배가 부지가면서 힘들었는데, 그선 박창호 선생님 약국에도 쓰고 나가서 더 쓰려고 그랬는데.
0: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계됐습니다. 과오할 예. 필요도 없이.
2: 예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0: 예,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이 만성 폐염을 우리 제때 치료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아까 교대를 했지만 이런 증세가 발생하고 이 증세가 나서 앉기 되면 어떻습니까?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숨이 차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 말이죠 질식감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0: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만성 폐렴으로부터의 후시 쇠질이라는 것이 옵니다. 호흡 쇠갈증 이것은 말이죠. 예. 제때 구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한 질병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이런 계절이 바뀔 때에 예. 기본 질병에 예. 예, 기초 질병이라고도 하는데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또 급성으로 말이죠 예, 발작할 때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래 기초 질병이 만성 기관지염으로서 말이죠 기침을 하거나 예, 숨이 차거나 예, 이러한 말이죠 예, 증세를 보이는데 이런 계절이 바뀔 때 찬바람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기운을 맞게 되게 되면 급성 기관지염으로 또 발작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침이 본래보다 말이죠 아주 심하게 말이죠 나타나고, 예? 그리고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목이 아프고 말이죠 이런 말이죠 예? 1년이 마저 증세들을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근일내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조선을 들어주고 풍부한 역사 문화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문화 관광 산업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처로 삼아 일련의 특색 문화 관광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관광 체험을 통해 변강 지역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면서 여러 민족이 한 가족처럼 보내는 시대적 화폭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진열은 근 5,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각 전시 청년은 1,400여 점의 진귀한 문화재와 상세한 사료들이 질서 있게 진열됐고 사진, 글 전시판도 맹락이 또렷합니다. 이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발전 과정을 전방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의 핵심 진지로서 이곳은 문화재를 매개로 역사를 증거로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함께 살며 단결 분진해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풍부한 소장 자원에 의탁해 연변 박물관에서는 역사 문화 맥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고정 진열 플러스 림시 전람 플러스 브랜드 활동 특색 체계를 구축했으며 무형문화재 탁본, 문화강당, 칠색 교실 등 몰입식 체험 활동을 상시화해 관광객들이 문화 전승의 참여자로 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관내외 연동 문화 교류 모식을 통해 연변 여러 민족의 융합 이야기가 전국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 대외 교류부 주임 형학춘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소장 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 관광을 통한 융합 촉진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역사 자료를 활성화하고 체험 형식을 혁신하며 활동 담체를 풍부히하는 것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역사 이야기와 단결 정신을 참관 체험 전반 과정에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를 요해하고 중화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싹트게 하렵니다. 북경 관광객 사군입니다. 이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해온 역사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연변의 발전이 민족 융합, 공생과 아주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대가 있는 만큼 이 지역은 갈수록 더 잘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양 관광객 부훈우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연변 박물관을 찾아 참관했는데 전시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전시된 많은 복원 장면들이 현장감이 아주 강해 마치 그 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중화 문화의 다원적인 공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연기식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중점 시범 기지로서 관광 플러스 민속 플러스 체험 모식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문화적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민속원에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민가들이 아담하게 들어서 있고 돌담, 장독 등 민속 요소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족 복장 체험, 민속 음식, 도예 수공예, 민족 악기 체험 등 경력 모식도 다양합니다.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민속원에서 민족 가무 공연을 감상하면서 소통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선통 문화와 연변 지역 민속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서 관광객 리하벽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민속원 민속 문화와 무형문화재 분위기가 아주 짙게 느껴집니다. 여기 온 분들이 모두 이곳의 문화적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전시관의 몰입식 민속 체험 외에도 우리 주에서는 특색 민속 공연을 담채로 삼아 관광을 통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문화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고에서는 민족 복장 쇼가 펼쳐졌습니다. 부동안 연대의 조선족 전통 복장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소매춤, 조선족 농악무, 장고 등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전통 복식의 미학과 현대 유행 요소를 융합시켜 무형문화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각지 관광객들이 몰입식 분위기 속에서 연변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융합하며 공생하는 생동한 실천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민족 복식부터 가무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국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인 연변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기지 33개를 건설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주제 체험 로선을 알심들여 구축했습니다. 체험 로선은 역사 근원 탐구, 문화 융합, 향촌 진흥 등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며 문화 관광이 민족 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은 단결을 근본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의 본보기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 장을 힘차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1: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주급 지도일꾼들은 전주 각지에 가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희가 일전 던화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기지 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승리가도 남호사회구역에서 왕조희는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남어사회구역에서는 당건설 플러스 모식을 깊이 추진하면서 각종 단체에 의탁해 여러 민족 대중의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이 가동된 이래 남어사회구역에서는 문예공연, 무형문화재 수공예 등 활동을 잇따라 개최해 문화로 융합을 촉진하고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도나시 역사박물관 교양실천기지에서 왕조희는 주제 전시구역을 돌아보면서 교양실천기지에서 진별, 정경복원, 서통체험 등 형식을 통해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한 역사과정을 보여주며 애국주의와 민족단결 교양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정황을 뇌했습니다. 근열내 이 교양실천기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틀어지고 몰입식 참관과 견학을 통해 참관자들이 공감대를 결집하고 민족 단결 의식을 깊이 가지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왕조휘는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교양 실천 기지의 교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깊이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0: 9월 21일 훈촌에서 민족단결진보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서 박군봉은 촌 문화광장과 동아라촌 신축마을 대상을 찾아 민족단결진보 선전 진지와 대상 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민족단결진보 건설 사업, 변경촌 건설 등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어를 계기로 문화체육 친목, 법치 선전, 농업지원 생방송 등 활동을 세밀하고 실속 있게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을 돈독히 하고 공감대를 결집하게 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조화로운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변강민족 지역의 단결과 안정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 박군봉은 학교의 홍색문화 장당, 향상서원, 성교시 체험관 등 진지를 돌아보고 교수 활동을 현장에서 참관하면서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전개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박군봉은 학교는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의 주요 진지라고 지적하면서 홍군수학교의 홍색 자원과 성교시 체험관 등 담채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 다섯 가지 교육 병행과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이 서로 보조를 맞추며 함께 추진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군봉은 또 훈촌 로희 식자재 농업발전유한회사, 훈촌 괭목 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를 찾아 기업의 생산, 판매, 전 산업사슬 배치 등 정황에 관한 소개를 청취하고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수요를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희가 9월 15일 안도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기층 치리 등 중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수학교에서 윤조휘는 학교의 청소년 민족단결 교육과 홍색교육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윤조휘는 학교에서 본토 홍색 자원과 무형문화재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교수와 실천활동 전 과정에 융합시키며 무형문화재 체험, 문화전승 활동을 상시화해 광범한 청소년들이 가곡정감을 깊이 간직하고 민족단결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우게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조휘는 안도현 옹성가두 명안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의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과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 회보를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융합식 사회구역은 기층 민족단결 건설의 중요한 담체입니다.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대중이 걱정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독거로인과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 방조 등 따뜻한 봉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주거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게 해 여러 민족 대중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윤조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성류꽃 활짝 핀 연변 건설 브랜드를 틀어지고 교정과 사회구역 두 기층 주요 진지에 입각해 민족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본토 특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설 브랜드를 더 빛내며 민족 사업의 질과 효과를 부단히 높여 민족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전력 추동해야 합니다.
1: 명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 당총지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박대화는 주 16기 인대 대표입니다. 사회구역에서 10여 년간 사업해온 기층 간부로서 박대화는 시종 인대 대표의 신성한 사명을 명기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기층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대화는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속 있는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신시대 인대대표의 책임 담당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가 4천여 명인 천도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이 집가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다민족 융합식 사회구역입니다. 박대화는 변강 다민족 지역 사업 실지에 입각하고 기층 난점에 초점을 맞춰 민생 개선, 치리 능력 제고, 발전 조력의 실무적인 조치로 대중 걱정을 해결해주기에 힘썼습니다.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이래 박대화는 인대 대표는 영예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시종 명확히 인식하면서 민족사업 리론 학습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박대화는 사회구역 두 위원회 지도부를 이끌어 전문 학습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학습으로 능력을 강화하기에 힘썼습니다. 사회구역은 기층 치리의 최전선인 동시에 인대 대표가 대중과 연결하는 주요 진지입니다. 박대화는

0: 상시와 방문, 다각 연락, 폐쇄 고리식 처리의 대중사업 기제를 내오고 대표가 대중과 연계하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1m를 뚫었습니다. 박대화는 대중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의를 적극 수집하며 대중 걱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대중이 목소리를 내면 대표가 응답하고 모든 일에 결과가 있게 했습니다. 직책 리행 이래 박대화는 선으로 여러 건의 대표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건의는 일선 방문과 조사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대중들의 실제 수요에 밀착하고 기층 발전 실제에 부합됐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안민가도 천도 사회구역 당 총지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박대화입니다. 기층인대 대표로서 저는 초심을 지키고 직책 이행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겠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을 자주 방문하고 미니 수집 경로를 넓히겠습니다. 기층 치리, 양로와 보육, 노후 주거단지 개조 등 민생 중점을 둘러싸고 깊이 조사 연구해 실행 가능한 량질의 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사회구역 진지에 의탁해 민생 실사를 잘 처리하고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전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대중의 신임을 받으며 직책 리행에서 담당하는 대표가 되렵니다. 기층 인대 대표의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있는 박대화는 알신들여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하고 봉사를 착실히 하면서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건설, 공동향유, 공동부유를 추동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20일 제14회 중국설창예술모란상 평의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연변 가무단 청년 가수 최려령이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설창예술 모란상은 국가급 설창예술 부문 최고상으로 2년에 한 번씩 평의하는데 이번에는 작품상 5개, 연기상 6개, 문학상 4개, 신인상 5개를 선정했습니다. 최려령은 연변 가무단 청년 가수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인 판소리의 길림성 대표적 전승인입니다. 그가 공연한 창작 판소리, 신혼 전날밤의 소동은 조선족 민간 혼례 풍속에 립각해 해학적인 표현으로 신혼 첫날밤에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복을 전하는 흥겨운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작품은 조선족 사회의 따뜻하고 소박한 인정관계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생활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으며 평범한 대중이 아름다운 사랑과 원만한 혼인, 행복한 생활에 품고 있는 진실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일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가 개통 운영 11주년을 맞았습니다. 2015년 9월 20일 전 구간이 개통된 이래 동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속철도로 불리는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는 길림 동부의 시공간 구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대중 출행에 봉사하고 지방 산업에 힘을 부여하며 길림 전면 진흥에 조력하는 강철 동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통 이래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를 이용한 누계 여객수는 여든수로 2억 5,300만 명이었습니다. 21일 중국 도시 제1매체 관광연맹 2026년도 문화관광 융합매체 공동창작 발표 활동에서 연결시는 짙은 조선족 민속문화 저력과 사계절 차별화 문화관광 제품 생동한 도시 생활정취라는 매력에 힘입어 2026년도 문화관광 보물 소도시 영예를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료 도로 무료 통행 기간은 음력설,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 등 4개 국가 법정 명절과 당내 국무원 반공청 문건에서 확정한 상술한 법정 명절의 연휴 기간입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지 않으며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7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가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이금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의 대상 건설에 관한 내용에 이어 훈천시의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 습금형 종석의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조성해야 합니다 등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성당위 상무위원회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연결시에서 대상 건설, 산업 발전 등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림성 당위 성정부의 사보고를 청취할 때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연설과 주황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현재 경제 발전에 여러 가지 유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며 현재 경제 운행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전주의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현재 중요한 정치 과업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하며 파격적인 조치와 특별한 대책으로 대상 건설의 속도, 질, 효익을 제고하고 실속에는 대상 증가량으로 유효 투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받쳐줘야 합니다. 의료 미용 타운은 우리 주에서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조성하는 특색 산업 군집입니다. 호가봉은 관련 대상의 진척을 여러 차례 현지 고찰했습니다. 그는 선후에 동부가 의료양로산업단지 시정도로 중의병원 중의항로화 재활종합진료중심 등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을 진작에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들여주고 걸림돌과 막힌 점을 제거하며 시공 진도를 다그쳐 기한을 앞당기고 대상이 조속히 완공돼 사용에 투입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연결시는 전시의 힘을 모아 의료미용타운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기존의 중대대상 중점공사를 잘 들어주는 동시에 연결장벽 중점개발개방시험구 관련 정책을 잘 활용해 국가전략이 보합되고 착공조건을 갖춘 중점공사를 서둘러 기획하고 적합도가 높고 보완성이 강한 산업대상을 신속히 유치해 의료미용타운이 하루빨리 새 모양을 갖추고 발전세를 형성하게 해야 합니다. 충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기지 대상은 주로 EV 충전설비,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등 제품을 연구 개발 및 제조하며 현재 이미 완공돼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호가봉은 작업장에 들어가 제품을 보고 소개를 들으며 원자재 원천, 제품 종류, 시장 응용, 판매 경로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신형 에너지 저장장치 용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충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축전지 교환 장비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해 기업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데 넓은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업은 판매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제품이 더 많은 자동차 기업 공급망, 에너지 기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주하도록 추진하고 제품 판매량의 도약적인 증가로 기업 효익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연간 생산량 8,000톤 복합지 생산라인 대상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이 분주히 오가고 작업 일꾼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활기찬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에서 전체 규모, 대상 진척, 건설 기한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이 현재의 유리한 시공기를 다 잡아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교차 작업을 실시해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생산에 투입되도록 추동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연길 1978 문화창의원이 위치한 예술갤러리 광영 주제전시관에 3D 투영, 5D 복합감각 상호작용형 체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몰입형 광영 체험을 조성했으며 곧 시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호가봉은 전시장대를 하나하나 참관하고 전시관의 운영, 기능 배치 등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기업은 시스템 조정을 다그쳐 완성하고 전시 효과, 상호작용형 체험의 세부 사항과 체험감을 정밀하게 다듬어 최상의 상태로 대중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결시는 문화창의원의 목표 위치에 입각해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둘러싸고 더 많은 기업의 입주를 다그쳐 문화창의원의 업태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상업 분위기를 더 짙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결시 북부 전민건강중심 대상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시공 진정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완공은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대중의 체육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며 주변의 로식, 레저, 오락 등 관련 업태의 군집을 신속하게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또 훈춘 아르산 국도 연결 경내 평안 민주 구간 공사 대상 및 공항 연결선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 정황을 현지 고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들의 실시는 공항과 국도 간선, 도시 도로망 사이의 계속 연결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시공 단위는 현재 유리한 시공기를 다잡아 시공 기한을 역추산에 배정하고 작전도를 걸고 추진하며 가능한 빠르고 조속하게 다그치고 질과 안전을 엄격히 담보하는 전제에서 전속력으로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개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투자를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자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연결시는 수부도시 요구의 기준을 맞춰 대상 우선 제조업이 주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산업 기준을 높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상 유치, 착지, 건설을 제약하는 막힌 점과 걸림돌을 백방으로 해소해 실속 있는 대상 건설 성과로 현역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힘을 모아 대상 건설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단팀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하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정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연간 생산량 50만 상자 인삼 사포닌, 룩마트 디지털 스마트 물류 산업 단지, 정력 자동차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더 많은 실물 자금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초장기 특별 국채, 주황 예산 내 자금, 일반채, 전문채의 정책적 방향, 지원 분야와 구체적인 투입 방향에 초점을 맞춰 6대 기반시설 건설, 민생 개선, 도시 갱신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의 사전 론증을 참답게 전개, 대상의 성숙도를 제고하는 데 힘쓰고 상급의 정책 자금 지원을 최대한 쟁취해야 합니다. 정밀하고 능률적으로 투자 유치를 전개하고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해야 합니다. 연결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연결 국제공항경제개발구, 연결 장벽 중점 개발개방시험구 등 단지 플랫폼에 발붙이고 중의학, 의료미용 건강양생, 장비제조, 다국 전자상 거래, 서비스 외주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목표 기업을 적극 방문하고 기업의 투자 동향, 착공 의향과 종합실력을 깊이 있게 연구 판단해 우수한 기업과 중대 대상을 신속히 유치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고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이어서 군촌시 전자상거래 산업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군촌시는 종합보세구,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등 다양한 정책이 겹친 우세를 바탕으로 창고 물류, 해관 통관, 생방송 전시 판매 등 전체 산업사슬의 부대시설을 꾸준히 보완하고 9610, 2110 정책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종합보세구 플러스 변경비축창고 플러스 물류단지 플러스 동북아 상품성 플러스 전자상거래 생방송 산업발전 모식을 혁신하면서 동북아 국제경제무역협력의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군촌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04억 1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06.9%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투자가 2억 2,900만 원에 달하는 군촌 종합보세구 물류분류센터는 2024년 말에 사용에 투입돼 군촌 다국 전자상거래 사업 발전의 핵심 진지로 부상했습니다. 센터는 3,200평방미터 규모의 표준화 보세 창고와 5,400평방미터 규모의 전문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센터를 갖추었으며 다양한 규격의 변경비축 창고와 련동해 주문 규모가 작고 자수가 잦은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 특점에 적합한 현대화 창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업무가 분산되고 절차가 번거로운 등 난점에 비추어 훈춘 종합보세구는 한 플랫폼으로 수치 전송, 한 저장 창고에서 물품 점검, 한 출입구로 통관하는 폐관식 관리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행해 수치 전송, 창고 점검, 출입구 통관의 일체화 운행을 실현했습니다. 이로써 9610, 1210 및 다양한 보세 경유 다국 전자상거래 업무를 집중적으로 통합 처리하고 러시아 측 해관의 인증을 받은 9610 업무의 훈춘 기준을 형성했으며 다양한 업종의 국제무역

원스톱 감독 관리 처리를 실현해 업무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시킬 전망입니다. 훈춘세관에서는 또 종합보세구 물류기업과 협력해 전문봉사 소조를 구성하고 정책 선전 업무 지도를 상시적으로 펼쳐 기업의 신고 절차를 규범했습니다. TIR 국제도로운수 중로 철도 우편 등 신형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감독관리 절차를 세워 복합운송 화물의 원활한 검사와 고능률적인 류선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에서 다국 결제와 외환 편리화 봉사를 최적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단일 운영 원가가 30% 이상 감소되고 동북아 시장에서 국산품의 경쟁력이 뚜렷하게 향상됐습니다. 2025년 훈춘의 9610, 1210 핵심 국제전자상거래 업무량은 동기 대비 78% 증가했고 1210 업무의 화물 가치는 3억 27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현재 훈춘 종합보세구는 경동 글로벌 판매, 러시아 오존, WB 등 주요 다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접목해 2천여 개 협력 기업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 저장 종류는 최대 18,000가지에 달합니다. 디지털화 승격과 관리 최적화를 통해 화물의 저장 유통 주기를 17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유통 능률을 58% 이상 높였습니다. 기업은 3C 제품, 일용 자파, 자동차 부품 등 인기 상품을 미리 보세 구역에 비축해 공급 주기를 근원으로부터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500여 개 다국 전자상거래 상가가 변경 비축 창구에 입주한 가운데 비축 제품의 총 가치는 3억 원을 초과하고 12가지 류형의 상품을 망라하며 주문 당일 확인 및 출고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창고 물류는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훈춘시는 변경의 지리적 우세에 발붙이고 국내 변경 창고 군집 플러스 국외 공공 해외 창고 쌍창고 련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물류 단지에 기반해 러시아, 일본, 한국 및 유럽을 아우르는 립지와 물류 통로를 건설했습니다. 국내의 9만 평방미터 규모의 변경 비축 창고는 종합보세구 감독관리센터와 원활하게 연결되어 일체형 창고 분류 집결구를 형성했습니다. 국외에서는 러시아 주요 도시에 공공 해외 창고를 설치하고 창고 저장, 배송, 통관 등을 포함한 원스톱 봉사를 제공, 국제물류의 마지막 단계를 소통했습니다. 훈춘 종합보세구 국제물류 단지는 국제물류 전용선을 꾸준히 확장하고 여러 갈래의 특색 국제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전국 첫 번째 최소 대러시아 대형소포 전용선은 고능률적인 대형소포 운송을 통해 운송 시간과 원가를 전통적인 로선보다 절반으로 줄였으며 동북 지역 첫 국제 전자상거래 TIR 국제도로 로선은 모스크바에 직행하고 유럽과 연결되며 러시아 경내 운송 시간을 3일 내지 4일 단축했습니다. 중로 철도 우편 전용선은 전자상거래 업무와 우편물 복합 운송의 융합을 실현해 러시아로 향하는 화물의 운송 시간을 20일에서 5일 내지 10일로 줄이고 재고 유통 능률을 45%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물류 단지에는 제조, 경동 등 수십 개 선두 물류 기업이 입주한 가운데 통관 신고, 전 유통 체계, 배송 등 전체 산업 사슬 봉사를 통합해 화물을 전반 과정에서 원스톱 필요한식으로 유통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화물의 저장, 운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쌍창고 련동 모식은 중소형 상가의 해외 재고 저장 원가와 함께 창업 문턱도 낮추었습니다. 500여 개 상가가 장기적으로 입주해 상품을 비축하면서 산업 군집 효과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군촌 씨는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 단지를 담채로 오프라인 전시 판매와 온라인 생방송 판매 융합 발전 시나리오를 공들여 마련했습니다.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주문, 국제 배송, 어투어 전체 과정을 소통해 국내 관광객과 동부가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유통 소비 창구를 구축했습니다.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훈춘 2구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보세 상품과 비보세 상품의 통일적인 온라인 전시 판매 통로를 열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매장들도 동시에 온라인 점포를 개설해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상품을 고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해 국내 소비자들이 출국하지 않고도 세계 여러 지역의 특색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문화된 이중원의 생방송 기지를 세우고 20여 개의 전문 생방송팀을 구성했으며 현지 조선족 생방송 진행자를 육성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상시화했습니다. 생방송은 국내외 시장에 쌍방향으로 동력을 부여하는 바 국내에서 수입 소비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현지 특색 국산품을 소개했는데 한 개 생방송실의 일일 최고 거래량은 수천 건에 달합니다. 스마트 클라우드 창고는 일 평균 2만여 건의 생방송 주문을 처리하면서 생방송 전자상 거래는 국제무역의 새로운 성장극으로 부상했습니다.

새로운 업태의 발전은 또 현지 취업을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다국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에 뛰어들면서 여러 민족이 협력 발전하는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상품성은 상호무역 자원을 집결시키고 여러 지역의 구매상들의 대량 주문을 이끌어냈으며 B2B, B2C, 생방송 소매 등 다양한 업태의 협동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또 세계 각지 상품 구매, 국산품 세계 각지 판매, 쌍방향 무역 통로를 소통해 다국 전자상거래 전체 산업사슬 생태를 꾸준히 보완했습니다. 오늘날 군춘시는 종합보세구에서 총괄하고 세관에서 감독 관리하며 변경 비축 창고에 상품을 비축하고 물류단지에서 집산하며 상품성에서 전시 판매하고 생방송 기지에서 고객을 확보하는 완전한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향후 훈천시는 창고 물류 부대 시설을 꾸준히 보완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하며 디지털 새 업태를 성장시키고 동북아 디지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새로운 고지를 힘써 구축할 전망입니다.

아래 화룡시의 대성 건설 산업 발전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영 호가복이 화룡시에서 대성 건설 산업 발전 등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에서 시공구역에 심입해 대상 진척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는 동북의 첫 번째이자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주관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로서 건설 후 지역 전력망의 탄력성과 안전신뢰성을 뚜렷이 제고시킬 전망입니다. 호가복은 이어 호태 생물의약중간체 제강생물과학기술대상건설 현장에 들어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며 설비 설치 조정, 조업계획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생물의약산업은 매우 잠재력 있는 유망산업이며 신질생산액을 육성하는 관건적인 통로입니다. 이런 대상의 건설 및 운영은 생물의약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설비 설치 및 조정을 서둘러 완수하고 엄격히 표준에 따라 시험 생산을 전개 대상이 조속히 규모 생산을 실현하고 효익을 창출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태 생물의약중간체 대상은 당면 시공의 유리한 시기를 들어주고 시공 역량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해야 하며 실외 배관망 부설, 실내 지면 시공 작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설비 구매, 설치 및 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생산에 들어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버섯 정밀심성 가공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버섯 동결건조편, 상황버섯 자작나무 음료, 상황버섯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며 현재 정화작업장의 내부 장시 및 설비 설치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올해 9월 말에 정식으로 조업 운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요약하고 나서 호가복은 기업이 설비 설치 및 조정을 서둘러 완수하고 가능한 조속히 준공 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품 유통의 최종 시장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어 판매 경로를 적극 확장시켜 제품이 더 많은 유명한 체인마트, 료식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주하도록 주동하고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기업 효익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마무 리마삼 천톤 식용균 순환경제 발전 대상은 주로 균 육성 공장, 인삼 정밀 심층 가공 공장 등을 건설하고 수구균, 로경균,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대상 건설 현장에 들어가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간 배치, 조업 계획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이 공장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구매 업무를 잘 들어주며 공장 건설 즉시 설비 진입 즉시 설비 설치를 실현해 일기 대상이 연말까지 건설돼 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발전의 토대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버팀목은 대상에 있습니다. 중대 대상을 주시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해 대상이 하루빨리 운행되며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만 산업의 근골이 더욱 강해지고 발전 토대가 더욱 안정되며 도약 추월의 후속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양호한 정치 생태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당의 훌륭한 전통이자 정치적 우세입니다. 계속해 습금형 총석이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조성해야 합니다와 이 같은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을 끊임없이 실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22일에 열린 제20기 주한규를 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정확한 지적권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정치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 순실을 심화하며 임기교체 규율을 엄격히 하고 확고부동하게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고 군중의 신변에서 발생하는 부정기풍과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정비를 지속적으로 심화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조성하는 것은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는 바 정치 생태가 좋으면 간부대우의 기풍이 바르고 마음과 뜻이 하나로 되며 사회 기풍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연 생태가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을 갖추어야 하듯이 정치 생태도 깨끗하고 건전해야 합니다.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청렴결백하고 올바른 새 기풍이 전단과 전사회에 넘쳐나게 하며 업무 수행에 대한 당원 간부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하여 정치 생태를 오염시키는 근원을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부패는 정치 생태를 오염시키고 발전 환경을 파괴함으로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올해 1월 습금형 총서기는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열린 당중앙 제20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 관철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 정당, 한 정권의 전도와 운명은 민심의 향배에 달려있습니다. 인민 대중이 반대하고 증오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방지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이 가장 증오하는 것은 부패의 현상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부패를 반대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미움을 살지언정 십삭인면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말에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하려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갈라를 내부로 돌리는 자기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기세로 추진됐습니다. 호랑이, 파리, 여우 잡기 작전이 전개돼 주한규를 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연속 15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주황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문제에 대한 조사 처리 상황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당규를 책벌과 행정정무 책벌을 받은 사람은 26만 여 명에 달합니다. 부패 척결 투쟁을 영원히 추진해 나가야 하므로 우리 당은 꾸준히 기품 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설 맞이 단체 할애회에서 습금형 중생에는 당풍 청렴화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는 바 정치 생태와 사회 기풍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고 강화해 기풍에 바른 정치 생태를 조성했습니다. 사치스러운 풍조는 퍼지기 쉬우나 순박한 기풍은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정치 생태의 정화는 자연 생태의 복원과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시책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세계는 당내 동지 간의 왕래 원칙과 친절하고 청렴에 기초한 정경관계를 천명하며 깨끗한 동지 관계, 정직한 상하급 관계, 친절하면서도 청렴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적극 형성하고 량완 정치 생태와 사회 기풍의 선도자, 조성자,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간부의 선발과 임용은 풍향계와도 같아 정치 생태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 총서기는 기풍이 바른 인재의 등용 환경으로 깨끗한 정치 생태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는 정치 생태를 함양하는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며 당내의 정치 생활, 정치 생태, 정치 문화는 상호 보완되는 관계입니다. 정치 문화는 정치 생활의 영혼으로서 무의식 중에 정치 생태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총서기는

조직체의 독소를 제거하는 한편 정신적 칼슘도 보충해야 하는 바 관계학, 후흑학, 관료처세술, 암묵적인 관행 등 범속하고 진부한 정치 문화를 기치 선명하게 배격하고 반대함으로써 량완 정치 생태 도형을 끊임없이 가꾸어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정치 생태와 발전 환경 내 변증법적 통일을 파악해 총선에는 당중앙 제20기 제4차 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당의 차기 혁명을 통해 올바른 새 기풍을 선행하고 고질병을 치료하며 량완 정치 생태를 조성함으로써 간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격려하고 인민의 힘과 마음을 결집한다면 경제매 사회 발전에 끊임없이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지적했습니다. 습금형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인 인도하에 기풍에 바른 정치 생태가 끊임없이 형성 발전되고 있는 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큰 정당의 자기 혁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습니다.

정확한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자각적으로 량화한 정치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 환경을 만들고 개개인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룹니다. 지난해 3월 습금형 총석에는 운남을 고찰할 때 한 지방의 당의 령도와 당 건설이 잘 되고 있는지는 그곳의 정치 생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며 압니다라고 말했으며 솔선수범의 정치 생태가 지속적으로 정화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확한 지적관과 량화한 정치 생태는 표리일체의 관계로서 자각적으로 량화한 정치적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자가 되는 것은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적, 행동적 자각성을 증강하는 데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는 것은 기풍에 바른 정치 생태를 함량하는 근본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가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습금형 총석에는 솔선수범하고 직접 이끌면서 정확한 지적관을 수많은 모범과 영웅 그리고 간부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섬서 연한 혁명기념관에서 총석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엉덩이를 똑바로 백성의 쪽에 붙이고 앉아야 한다. 관리는 보이지 않고 오직 공부만이 보인다 등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근 동산현 공문청 기념관에서 총석에는 관직에 한번 올랐다면 그 고장 백성에게 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이야말로 세상의 바른 길입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언제나 명석함과 확고함을 유지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장기간 공을 들인다면 정치 생태는 반드시 산이 푸르고 물이 맑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 대상 건설에 관한 내용에 이어 훈춘시의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 습금형 종석이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조성해야 합니다 등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